0: 합니다. 특히 우리 치매 같은 거는 정확한 원인은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요것 때문에 치매 온다, 저것 때문에 치매 온다, 무슨 배나 그렇습니다. 병 원인이 그렇게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퇴행성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면서 오는 것만은 제일 원인 중에서 흔한 원인이다 합니다.
1: 네.
0: 우리 뇌신경세포가 죽어가거나 뇌신경세포와 뇌신경세포 사이에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해야 된단 말입니다.
1: 네.
0: 그 전달하는 물질들이 적어지거나 이래서 되는 것이 우리 치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경세포들은 그 위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기능합니다. 이래서 우리 어느 혈관이 막혀서 어느 신경을 누른다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그 똑같은 치매나 똑같은 중풍이라도 좀 증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중풍 오면은 어느 장에 있지만 어떤 사람 중풍 오면 어느 장에 없고 어떤 사람 팔다리를 못 쓰지만 어떤 사람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뇌조직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으면서 그 주위의 혈관 손상된 신경 부위 거기에 따라서 치매도 다송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뇌손상에 의한 여러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쉽게 로병성들이 하는 말은 치매고 치매 중에서도 우리 중의에서는 이 로넨스다이증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도 있고 중풍으로 오는 치매도 있고 음주나 술이나 이런 걸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하면서 뇌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오는 치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제일 많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1: 네.
0: 근 50% 내지 치매의 치매 환자의 근 50% 내지 80%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합니다.
1: 네.
0: 일단 대뇌 피질세포의 그러니까 대뇌 하면은 바깥에 있는 대뇌 세포가 먼저 죽어가면서 오는 치매고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는 중간에 대뇌도 중간에 있고 바깥에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중간에 있는 흑질이라는 이 부분에서부터 뇌신경세포가 손상 오면서 오는 치매는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는 속에서부터 온다. 그러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바깥에 있는 뇌조직 세포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1: 네.
0: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신경세포 수가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는
1: 네.
0: 처음에는 그냥 내가 뭘 잊어먹었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 전화를 그게 실제로 웃깁니다.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딸인데다 전화하면서 야 아무개야 나는 어제 오늘날 전화를 찾아봐도 없다 이러죠.
1: 네.
0: 그러면 그 다음에 딸은 말한다. 엄마 지금 전화번호 온 게 이게 엄마 핸드폰인데 왜 그러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웃음이 나갈 일이 아닙니다.
1: 그렇죠.
0: 환자 본인은 아주 실망합니다.
1: 깜짝 놀라죠.
0: 내가 이 정도 됐구나 네. 하면서 아이 늙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깜빡깜빡 하는구나 여기서 뭐 웃고 말지만
1: 네.
0: 진짜 한 70, 60 되는 사람들 내가 벌써 어쩐 이렇게 치매 들었었는가 이렇게 좀 심합니다. 어떤 네. 사람 이거 저는 텔레비에서 봤는데 영감 놓친 부부간에 살지요.
1: 네.
0: 근데 이 할머니가 요콩지로 텔레비를 켜는 그 요콩지로 빙상에다 였단 말이야. 그가 어디가 찾겠습니까? 맨날 날 찾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빙상 열었는데 요콩지 발견했단
1: 네,
0: 말입니다.
1: 허무하죠.
0: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내가 같이 늙어가니까 다른 경우나 혹은 뭐 또 혹시 그 할아버지는 아주 그 지혜롭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영감 같았으나 놓지 여기다가 에모컨 니모컨 요코스는 이리 찾았는가 하고 좀 벌분 소리 나오겠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가만히 그 요콩지 있던 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1: 네, 세상하시네요.
0: 네, 늙음하게는 better 네, 하면서 살아가죠.
1: 그렇죠. 거기서
0: 진짜 그 나이 되면 아주 그런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서글픕니다.
1: 네,
0: 먼저
1: 그럴 것 같아요.
0: 근심이 앞서고
1: 네.
0: 이렇게 건망증으로

0: 때부터 이 치매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그런 힌트를 주죠. 아 어째 어째 쨌는가 이렇게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살립니다. 근데 이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는 무슨 어떻게 힌트를 주고 요런데 저런데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기억을 또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조금 어느 치매나 그렇습니다. 조금 서서히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네. 갑작스레 그런 건 아니고 만시 갑작스레 어느 순간 모든 명살에 잊어먹고 이렇다 해도 그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특징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힌트를 써도 기억력을 못 살리는 특징도 있거니와 최근에 금방 한 일을 더 모른다.
1: 네.
0: 예. 이게 좀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장애가 오면서 복잡한 길을 못 찾죠. 그래서 우리 병원이라면 오면은 자꾸 그림에서 요 길을 따라서 가십시오. 만약에 내 집을 가겠다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집이 있는데 찾아가십시오 하고 그림에서 그리게 합니다.
1: 네.
0: 근데 못합니다.
1: 예.
0: 그래서 아 이게 치매 판단이 이 어찌든 복잡한 그림을 좀 못 그리죠. 지각 이런 공간 지각 장애나 판단 능력 이게 좀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매 오는 게 옛날 일에는 기억을 하는데 금방 약을 먹었다 혹은 금방 뭐 생각하고 빙상인데 갔는데 뭐 꺼내겠다 이런 걸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자주 그러면은 혹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그러면 이게 치매 시작이다 해서 약을 써야 됩니다. 쓰면 좀 그 진행되는 게 좀 느리게 됩니다. 근데 이 파킨슨병 같은 거는 역시 치매 오지만 집중력 저하라든가 시공간 판단력 저하라든가 우리 기억력 장애라든가 근데 이 파킨슨병의 특징은 힌트를 주면은 좀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하고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녹색은 연변의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1: 생태는 연변의 보기한 자원입니다.
0: 봄이는 봄나들이로,
1: 여름에는 피서로,
0: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1: 겨울에는 빙설로,
0: 사시절 매력적인 연변이
1: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한층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0: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한층 제고합시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3: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0: 지레리 선생님 모시고 계시는데요. 계속되는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우리 박기성 병으로 오는 치매하고 알츠하이머성 오는 치매가 좀 다릅니다.
0: 네.
1: 그래서 힌트를 주며 그 다음에 그 생각해내는 게 기억이 이뤄졌다도 여기 박기성 병으로 오는 치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박기성 병으로 오는 사람들도 박기성 증상이 같이 동반합니다. 아마 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 건강 상식을 많이 듣기 때문에 파킨슨 병은 주로 우리 온몸 전체가 흔들흔들 뜹니다.
0: 네.
1: 가만히 있을 때 더 뜹니다. 우리 수전증이나 손이 수전증이나 그다음에 머리를 막 떠는 사람들이나 참머리에 불편합니다. 이래서 밥도 잘 씹지 못합니다. 이 입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 이 근육들이 주저지가 힘이 없어지면서 밥도 잘 씹지 못하죠. 그래서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도 무섭고 파킨슨병 자체도 무섭고 이런 치매나 파킨슨병이나 제일 그 치료상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늦게 발견한다는 겁니다.
0: 네.
1: 예. 병이 몽땅 4기라 하면 한 3기나 4기에 들어서야 우리 발견합니다. 치매도 그렇고 예, 파킨슨병도 그렇고 그래서 치료가 아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예, 치료 좀 조기 발견하면 더 발전한 걸 막거나 증상이 좀 나사질 수 있는데 문제는 늦게 발견하기 때문에 무식이나 시기를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치료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입니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에.
0: 네.
1: 근데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단이, 조기 진단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치매나 파킨슨 병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 해서 우리 뭐, 그거 뭐, 굳이 말기에 발견한 다음에, 치료약이 없어서 사망되겠는가. 이럴 필요는 없죠. 지금 우리 얼마나 이 약도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0: 네.
1: 예, 미리 우리 약물 치료나 수술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자꾸
0: 네.
1: 늦게 발견하니까 치료해야 되는 병이라 하지만 예, 그중에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예방입니다. 예, 예방. 예방을 하자면 누구나 나이 들면 이게 퇴행성병이랬지 않습니까? 올 수 있는 질병이란 말입니다.
0: 네.
1: 나는 아이 온다 이러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 물고기 기름에는 DHA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우리 식물성 이런 기름에도 DHA, EPA, DHA 제가 이 시간에 자꾸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DHA라는 게 어느 국한된 약 이름이 아닙니다. 성분입니다.
0: 네.
1: 우리 약국에 가도 어디나 다 있고 음식에도 있고 예? 그래서 EPA나 DHA는 우리 경상적으로 이런 거는 어느 약이 똑 떨어지게 하는 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불치병으로 불리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미리 우리 준비하고 이런다 할 때는 이런 병도 우리 얼마든지 그 예방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노력 역시 중요하죠. 햇빛 조임을 많이 한다거나 그 다음에 운동도 적당한 운동 한다거나 역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0: 네.
1: 예, 우울증이라 뭔 사람들 보시오. 그래서 집에서 커튼을 쳐놓고 가만히 자꾸 어두운 데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0: 네.
1: 햇빛 있는 데서 자기 심리에 맞게 천천히 걸른다는 거.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런 DHA 성분이 많은 이런 약이든 보건품이든 음식이든 이런 걸 같이 개만다 할 때 이런 병도 가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3: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2: 연계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계를 건설합시다.
3: 연계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향기 온 돼지감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10월 1일 우리 조국의 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국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연변의 가을 풍경을 노래한 가요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이고 흥겨운 음악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김대현 작사, 방학춘 작곡의 나의 조국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조국의 웅장한 산화와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의 자부심을 장엄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남성 가수의 힘차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더욱 깊게 전해줬습니다. 이어서 송경철 가수가 부른 닐일이 좋고 좋네를 전해드립니다.

연변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는데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연변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태엽 작사 안홍천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을 렴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관광객들 마음속에 다시 찾고 싶은 연변이길 바라며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요즘 가을 정취가 짙은 연변은 곳곳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타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자가용 관광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을 지춘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연변이기에 더 매력적인 거 아닐까요? 최창준 작사, 김일환 작곡의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인체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의 전 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여러 가지 건강 상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설명 주시겠습니까?
1: 예, 오늘은 우리 일반 로백성들이 흔히 발생하는 이 혈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리 지금 혈압 하게 되면, 예, 많은 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뭔가, 혈압 높으면 혈압약 먹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병원에 가도 그렇고, 약방에 가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혈압 덕제보고, 혈압 높으면, 아스피린, 타딘가에, 개체암매짜기, 우리 혈압약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칭리사이친도 그렇고, 메톨로얼도 그렇고, 이런 약들을, 떼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약을 뭐, 쇼번 디핑 잡쌌다가서리, 혈압이 공자해야 된다. 그럼 또 메톨로얼 바꿔봐라. 그럼 또 그것도 해야 된다. 또 이나폴리 바꿔봐라. 그럼 이게 되는구나. 그럼 그것도 오래 쭉 잡숫게 되죠. 대부분 혈압약은 평생 동안 잡사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왜서 혈압이 올라가는가? 이김에 대해서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들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혈압 잴 때 위 혈압을 중시하지 아래 혈압을 중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일상생활에서 우리 환자들을 볼 때 뭐 혈압이 얼마입니까? 하게 되면 180입니다. 예, 200입니다. 240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어느 사람이 뭐 180에 60입니다. 180에 80입니다. 이런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항상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래 혈압 얼마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합니다. 아래 혈압 얼마든가 보지 않습니다. 근본상에. 근데 우리 중의학도에서는 특히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혈압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인식을 다 거기다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압이라는 거는 사람이 왜서 올라가는가?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연세 많아짐으로서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혈압이라는 건 뭐인가? 일단 먼저 혈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뭐인가? 기술은 종적을 놓고 말해서 혈압이란 거는 혈액이가 혈관 안에서 흐를 때 혈관 내벽에다 주는 압력을 우리 혈압이랍니다. 그럼 두 번째 개념은 뭐인가? 위 혈압이 뭐이고 아래 혈압이 뭐인가? 이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어째 이거 알아둬야 되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가?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다 하게 되면 아래의 혈압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후에 가서 어째 혈압약이 말아야 듣는가? 혈압 차이가 클수록 그 다음부터는 혈압약이 말아야 듣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래 혈압이 80인데 위 혈압 180입니다. 이럴 때 우리 혈압약 잡순다 하기죠. 혈압약 잡숫게 되면 위 혈압 내려갈 때 아래 혈압이 꼭 같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 아래 혈압은 80이면 정상입니다. 옳죠? 네, 81 120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연세에 따라서 정사이고 아이정사이고 이거 우리 판단해야 됩니다. 절대 뭐 20몇 살짜리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뭐 60, 70, 80 되는 사람들하고 혈압을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뜻입니다. 여기면서 지금 잘못된 겁니다. 게다가 나이 많고 적고 다 80일 빼기씩 맞춘다고 뜻입니다. 기실은 80일 빼기씩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 혈압 그래서 1 빼기씩 맞춘다. 아래 혈압 근본상 다 무시해버립니다. 어째 이런가? 기실은 우리 대부분 이런 현대의학에서는 아래 혈압을 잘 모릅니다. 아래 혈압이란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래 혈압이 이미 그런 아래 혈압이라는 그 개념이 나왔으면 꼭 이건 명백하게 리아하고 건네가야 되죠. 그거 무시해버리면 아예 됩니다. 무시해버리면 그럼 아래 혈압이 80에 우리 혈압이 120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죠.

0: 적어서 혈압 120입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사람이 건강한 상태를 돌아가셔줄 수 있다. 건강한 상태란 게 뭔가?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간다. 예, 이것이 우리 정상적인 이런 관념이죠.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우리 연세에 따라서 네, 나이 어린 사람들은 80에 120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뭔가? 아래오 혈압 차이가 무조건 40이 돼야 됩니다. 아래오 혈압 차이가 20되거나 아래오 혈압 차이가 80되거나 100이 되거나 다 불정상입니다. 예, 그런다고 해서 나 혈압약 먹으면 우리 혈압 내려가면 됩니다. 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아래 혈압이 또 80 아래로 떨어질 때는 어찌겠습니까? 아래 혈압 80에 위 혈압 180입니다. 그러니까 위 180이가 위 혈압 180이가 아래로 떨어져서 150으로 떨어졌다. 그럼 아래 혈압이 60, 50, 40까지 네. 떨어진다 할 때는
1: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0: 위험하죠. 네. 위험한 거는 일단 먼저 그 위험한 건 둘째치고 일단 아래 혈압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사람 맥없고 자꾸 네. 어지럼증이 납니다. 네. 네. 아래 혈압이란 게 뭔가? 아래 혈압이란 거는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주는 힘입니다. 네. 네. 위 혈압은 뭔가? 위 혈압은 혈관에다 주는 압력.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관이 혈액 속 그러니까 혈액이가 혈관 안에서 쭉 흐를 때 평온하게 흐른다 할 때는 예, 혈관에다 혈관 내벽에다 압력을 절대 안 줍니다.
1: 네.
0: 그럼 어떨 때 압력을 세게 주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전 차를 몰고 다니는데 차를 씻을 때 그 수도에다 관절 툭고 구슬이 그다음 그 이자 관절을 그저 물이 수도 속 개게 되면 물이 느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압력으로 차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깨끗하게 씻자면 어째야 되는가? 먼지를 빨리 없애자 하면 그 관절 앞끝에 있지 않고 어째나 손가락 가서 꽉 눌러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면 그 압력을 인해서 물살이 세게 나오죠. 예. 그걸 통해가지고 흙이란 빨리 없애죠. 예. 이건 마찬가지 노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게 뭔가? 혈압이란 건 어째 올라가는가?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맞아 같은 이런 관념을 합니다. 혈관이 좁아졌다면 혈증이 생겼잰가. 그다음에 그 혈관 안에 뭐 빵콜이 생겼잰가. 혈관이 좁아졌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신에 혈관이 몽땅 혈증이 생겼습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압이 올라갈 때면 전신의 혈관이가 몽땅 쫄아들었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꼭 이걸 그 개념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의 혈관이가 왜서 쫄아드는가? 인체에 어떤 장기가 있는가 하면, 인체 그 모든 이런 혈관 수축 작용은, 肾上腺素라는 게 있습니다. 肾上腺. 그래서 肾上腺素라는 거는 肾上腺에서 분비합니다. 예, 이건 격소죠. 그럼 이 격소가 어떨 때 분비라는가? 그럼 이 격소가 분비를 할 때 누가 이걸 지배라는가? 머리에서 지배를 합니다. 머리에 뭐 있는가? 나우츠이티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 제일 깊은 곳이 딱 그저 어떻게 뭐 그 콩알만하다 할까? 예, 조그마한 요런 CNT가 있습니다. 예. 그 머리를 절반 이렇게 횡단면을 뚝 떼기게 되면 거기에 그런 콩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격소로 분비를 합니다. 그럼 이 격소가 어떨 때 분비라는가? 사람이 꼭 무슨 바깥에 자극을 받았을 때 내 몸,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럴 때 절대 거기 분비해야 합니다. 꼭 자극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대부분 혈압이 높다는 사람들은 벌써 이 사람이 성격 방면 봐도 알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완매주의라 할까? 무슨 뜻인가? 무슨 거나 꼭 자기 생각들로 돼야 되지 조금만 비틀어지게 되면 그거 돌아가서 세우지 못해 헤맵니다.
1: 너무 피곤한데요.
0: 너무 피곤하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돈 잊어먹어도 한 달 동안 앓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천 원 내 잊어먹었다. 그러면 이 사람 어찌인가. 내 그 천 원은 그거 거기다 두지 말았던 거. 네, 어쩌네 그거 가져갔을까. 예, 이러면 자꾸 생각합니다. 생각하다 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잠이 잘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오죠. 근데 그거 생각한들 그 돈이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쩐가? 저는 잊어먹어도, 그럼 무슨 뭐, 그 주소 간 사람이 잘 써라! 이래고서 쑥 지나갑니다. 네. 이런 사람들 절대

0: 혈압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완미주의 이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 남자가 질려고 하여고. 예, 재수 그렇지. 못 듣습니까? 내하고 뭐 관계없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그 환자 내리를 듭시다. 예. 이 환자 평상시에 심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을 가서, 그니까 나 자기가 같이 마장노는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뭐니까, 너 어제 내가 마장놀 때 나를 시키지 않는가? 이럽니다. 예. 그니까 나, 아유, 난 니가 놀기 싫어 그랬다. 니 나라 어째 배기실 하생가? 어째가지고. 네. 그래서 싸움 붙었습니다. 싸움 붙은 바람에 어진가? 심장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빠서 요한님 불러와서 병원에 가서 뭐 신덴투도 하고 뭐 조잉도 하고 해가지고 서리 병원에 이사 지자를 해야 된다. 기실은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격이가 남을 재주는 성격이다. 이렇게 되면 거저 쑥 지나가 버리면 이런 일도 발생해야 할 겁니다.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평시에 알아두면 좋을 여러 가지 건강 상식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주시죠.
3: 그래, 어떤 사람들 이걸 인해 가지고서리 혈압이 막 올라가고, 깨어나 바깥에 자극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극을 받을 까나지는가? 나추의 뒤에서 인차 신호를 줍니다. 선상신이라는 게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곰팥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2: 네.
3: 곰팥이 위에 딱 모자를 씌워놓은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센티가. 거기면서 격소를 딱 분비합니다. 분비를 할 때 어찌는가? 혈관 몽땅. 제가 말하는 거는 혈저이 생겼다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전신의 혈관 몽땅 쫄아놓습니다. 어째 쫄아놓는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쫄아놓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평온하게 혈액순환이 될 때면 전신의 피공급이 다 됩니다. 예, 고루고루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 받거나 바깥에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이럴 때문에 꼭 몸에 그만한 많은 피가 수여됩니다. 그런데 평온하게 흐르는 피 가지고 그만한 피를 보충 못해주기 때문에 어찌는가.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까지 피공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머리까지 피공급이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꼭 생각, 이 머리라는 거는 예, 사람이가 이 자연계 동물 중간에서도 유일하게 혈압이 높아지고 동맥경화 생기고 중풍이 걸리고 심장이 나빠지고 당뇨병이 오고 이래는 동물입니다. 네, 여러분들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자나 범이나 뭐 다 자연계 동물들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어느 뭐 범이 뭐 고기를 먹어서 무슨 동맥경화 생겨서 중풍이 온다. 그럼 범이란 평생 동안 고기를 먹는데 그럼 언영 중풍 와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 그런가? 사람이란 건 걸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7층 꼭대까지 우리 난치물이 올라가자면 어째 됩니까? 암벽이 세야 올라가죠. 그렇죠. 무슨 피 깨끗해야 올라간다. 그러니까 물이 깨끗해야 7층 꼭대까지 올라간다.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게 되면 자꾸 피를 맑게 해줘야 된다. 이런 자극으로 자꾸 머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스피린 쓰거나 예, 다딘가이 쓰거나 예, 이런 도리지 않습니까? 예, 혈소판이 한 대 엉킨다. 예, 이건 혈저 녹여야 된다. 절대 그런 문제 아닙니다. 예, 그럼으로써 혈관이 점점 얇아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스피린이란 건 제가 침 놔봐 압니다. 이 침 딱 나서 침 뺄 때 제가 기술은 혈관 아예 찌르지 않습니까? 침 뺄 때

0: 희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딱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아스피린, 다딘가에 이런 거 쓰는 사람들입니다. 예, 어제 그런가? 아스피린이 혈관 벽을 얇아지게 합니다. 예, 자꾸 터지게 한다고 뜻입니다. 예, 그러거나 자꾸 혈관이 터지죠. 이게 피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작용이 너무 셉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리노제, 뭐 칭리사이친 같은 예, 이런 약들을 오래 쓰게 되면 우리 이 의학상에서 이미 어떤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당뇨병 발병률이가 11배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예, 칭리사이친 같은 거 이게 제가 재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학상에서 다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메토롤 같은 거 이런 약을 오래 쓰게 되면 예, 로넨의 암이 걸릴 확률이가 높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나 불이레 이런 약들을 오래 쓴 사람들이 곰팡이가 많이 손상받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또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메토롤 같은 약을 쓰게 되면이 서론인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내 메토롤 쓴다 할 때면이 기억력이 팍팍 감퇴됩니다. 이건 무슨 원리인가? 일단 사람이 이 기억을 관할해주는 그 짝에 베타 신상신 시통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격활시켜야 사람이 이 그 기억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메토롤 같은 약은 이걸 억제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다 신경 지금 전달하게 했는데 신경을 중간에서 차단해버린다 그 뜻입니다. 차단해버리게 되면 혈압은 별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혈압약 같은 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 잡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1년 내내 2년 10년 계속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차단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이 선상시엔 이것이가 공작 못합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점점 없어진 게죠. 예, 다 우리 림상에다 실험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 혈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혈관이가 막 좁아진다 이럴 때면 꼭 자기 심리 이런 평형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보게 되면 아 내가 이거 가지고서 신경질 썼을 때 있는가? 쓸데없으면 쑥 지나가고 예, 그거 가지고 5분을 생각해봤자 그것을 해결하는 법이 없고 예, 그리고 아래 혈압이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해주는 암벽이다. 그러니까 7층 꼭대까지 물이 올라가는 물을 밀어주는 암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혈압이 오래 쓴 사람들을 보통 보게 되면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혈압으로 많이 변합니다. 예. 그래서 저혈압이라 한다 할 때는 꼭 기억하세요.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 못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비록 혈압을 조절했지만, 그러나 머리에 피 공급해주는 거는 해결 못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본신은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압약 효과가 지나간다면은 또 혈압을 높여줍니다. 깨거나 아무리 혈압약 오래 먹어도 혈압은 계속 올라가고 마지막에 혈압약 아무리 바꿔도 마지막 가서는 혈압이 공진 못 된다. 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은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그래서 하면 어찌 해야 되는가? 일단 사람 몸이 피를 많이 공급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차 사고 나서 수술 받았다. 그럼 피를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피를 많이 흘린 거 그만한 거 보충해 주자면 그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위가 나쁘다. 이렇게 되면 그게 보충될 수가 없죠. 어떤 사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라 좋은 거 먹어라 해도 살러 가지 않은데 음식을 통해서 피 공급 해주기 위해서 혈압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혈압이 높아지는 건 무조건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도리를 알고 아래의 혈압 차이는 무조건 40이 돼야 됩니다. 그럼 혈압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60세 아래부터는 예, 60세 아래 되는 사람들은 80에 베이스 맞추고 그 다음에 60세 후부터는 특히 80세 아래 예, 80세까지 돌아야 합니다. 아래 이런 사람들은 보통 혈압을 90에 130에다 맞추는 게 좋습니다. 원칙이 뭔가? 아래의 혈압 차이 무조건 40이 돼야 됩니다. 130인데 아래 혈압이 60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부터는 우선 연세 많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면 혈관 탄력도 우선 안 되고 심장 동력도 우선 많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피도 많이 모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혈압 좀 높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뭔가? 아래 혈압 차이 무조건 40이 됩니다. 위에 혈압 140에 아래 혈압 100에다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80세 이상 되는데 나 어째 120 아니다. 난 지금 140이다. 그런데 막 혈압이 안 먹습니다. 이러면 저혈압으로 떨어집니다. 저혈압 떨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혈압을 높여줘서 어제 높여줘서 머리에 피 공급을 해주는 거 해결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혈압을 높여줍니다. 이러면 악성순환이 자꾸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오래 쓴 사람들이 곰팥이 나빠지게 되면 사람이 자꾸 붓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리를 한 세게 붓기고 얼굴도 붓기고 이게 다 붓기는 증상 이게 다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네, 원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혈압약 먹음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난다 할 때는 곰이 옥시 따듯이 하나 득을 보게 되면 세 개를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병을 얻는 게죠. 예, 그래서 이런 혈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꼭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자기 평상시에 이런 그 스트레스 이런 방면에서 많이 조심하고 예,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고 내가 뭐 이래서 무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예, 또 해결해봤자 내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 할 때는 쑥 피해버리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재주는 게 좋습니다. 예, 딱 그 각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돼야 된다. 이러면 사람이 잘못된다. 그 뜻입니다.

0: 사람 몸에 무리가 많은가 얼마나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어제 그런가? 모든 액체는 몽땅 피가 그 액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피가 충족한가 하는 것은 일단 손발이 저립니까? 이거부터 봅니다. 그래, 우선이 뭐인가? 어지럼 진합니까? 이것도 보고. 눈이 깔깔합니까? 목이 마릅니까? 이거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목이 마릅니까? 하게 되면 이 사람, 아, 나 목이 마릅니다 하면 피 모자랍니다. 이 사람이. 그럼 혈압 보게 되면 어떤 사람 저혈압입니다. 특히 아래 혈압이 좀 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피가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 뭐 피를 빼서 검사하는 부분이 있지, 물을 빼서 검사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몸에 물이 충족한가, 아예 충족한가, 그 검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 물이가 영 중요합니다. 지구 땅 덩어리에 물이 중요한 것처럼 70% 물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 죽는데, 사람 몸의 세포도 70%의 몽땅 물입니다. 그럼 이 물이가 어디에 있는가? 무슨 70% 물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기실은 그 물을 따지게 되면 고체 물이 있고 거저 물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 물을 병원 그 빙자에다 얼고두게 되면 그건 얼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도 그 얼음이 있고, 얼음도 물이지 않습니까? 녹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얼음을 점점 녹여서 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단 목이 마르다하게 되면 그 얼음을 녹여서 목이 마른 데다 그만한 액체를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몸속에서 자기적으로 다 이렇게 조절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절이 안 된다 할 때면 이미 우선 피가 너무 모자란 겁니다. 그럼 그 얼음이 다 어디 있는가? 골수에 있습니다. 뼈 속에 골수라는 게 있죠. 그게 몽땅 그 고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녹여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이가 피가 모자람으로서 우리가 골수 안에 있는 그 골수를 자꾸 이런 목이 마른 거 피로 자꾸 전환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에 골다공증도 같이 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가서 골다공증이 꼭 옵니다. 모든 서약은 다 찬성질됐습니다. 찬성질됐다는 것은 우리 혈액도 차가워진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발이 차가워집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은 발이 차갑게 되면 목은 항상 마릅니다. 열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열이가 고루고루 가야 되지, 자꾸 어느 한 곳에 몰리고 그 다음에 이쪽 곳에는 가지 않고 이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상초, 중초, 하초, 중초에서 뚝 막힙니다. 막히게 되면 상초에는 열이 세고 하초에는 한기가 꽉 들어차고 이랬거나 어떻습니까? 무릎 관절도 아프고 그 다음에 쥐어 올라오는 게 다 그겁니다. 우리 인대, 힘줄, 거기면 몽땅 한기 깼기 때문에 자꾸 쥐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쥐어 올라오면 어디면서 세게 올라옵니까? 아, 아랫다리에서 세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쥐어 올라오는 게. 예,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봐야 되지, 무슨 딱 그 뭐 검사해서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행독해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이 못했던 담배를 또 한 대 붙여물고 방 안을 거닐었다. 모두 저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역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일이 잘못되다니. 역검령은 호주문에서 전보를 꺼내 모태똥에게 건넸다. 장국도가 진창한테 보내는 비밀 전보문이었다. 모태똥이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언제 받은 겁니까? 금방 받았습니다. 역검령이 말했다. 우리가 한창 회의를 하고 있는데 김일 과장과 부과장이 이 전보를 갖고 왔더군요. 진창호가 마침 연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보고 나서 몰래 넣어가지고 뒷간에 가는 척하면서 여기로 왔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당신 짐작이 맞았어요. 장국도는 1, 3군단을 포함해서 우로군 모두가 남아해야 한다는 것.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당내 투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전보문을 건네고는 옆방으로 가더니 장문천과 박고를 불러왔다. 사람들은 전보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었다. 장국도 그자가 끝내 비련한 술수를 쓰려고 하는군. 안경을 우러 축혀 올리는 장문천의 코끝에 쌀알 같은 땀방울이 맺히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한시법이 벗어나야 합니다. 박고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은 돌아가지 말아야겠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역검령을 바라보았다.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직속부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지들을 버릴 수는 없지요. 모태똥이 단호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래요. 동지는 어서 돌아가시오. 역검령은 전보문을 주머니에 넣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될수록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3군단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다.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게 되었으니 가야죠. 역검령은 층계 아래서 웃는 얼굴로 손을 저으며 산비탈을 내려갔다. 사람들은 모두 엽검령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엽검령이 이런저런 일들을 내놓고 떠벌리는 성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를 사상이 투철하고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믿음직한 참모 정도로만 여기었다. 그런데 마냥 점잖은 선비 같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현명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뜻밖의 일도 아니었다. 그는 일찍이 손종산을 따라 혁명을 할 때도 진혁명이 등을 돌리게 되자 손종산과 함께 보벽함에 올라 반란군과 싸웠다. 그때 그는 진혁명 아래에 있던 영장이었는데 자기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손종산과 함께 혁명 리렴을 지키려고 하였었다. 대혁명 시기 장계성은 엽검령이 마음에 들어 이사사장으로 임명했다. 졸세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장계석이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는 장계석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뒤에 결연히 자리를 박차고 떠난다. 또 남장봉 기절에는 왕정위 무리가 엽정과 하령을 죽이려고 수를 썼는데 엽금령이 미리 알고 두 사람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다. 엽금령이 오늘도 큰일을 해냈군. 이렇게 달려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곧 죄수가 됐을 테지. 다시 화덕 곁에 앉으며 장문천이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무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제갈량은 평생 신중하게 살았고 려단은 큰일에서 어리석지 않았다고 했는데 엽감령이 바로 그 여단이로군요. 밤이 되자 모태똥은 총주입으로 갔다. 서양전은 한창 람프를 들고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이 오는 것을 보고 람프를 놓고 반겨맞았다. 모두석 동지, 아직도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고는 입을 열었다. 향전 동지, 지금 형편을 보면은 북진과 남하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데 동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서양전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서양전은 한참 망설이다가 난찬 얼굴로 떠듬거리었다. 지금 두 방명군이 어렵게 만났는데 다시 헤어지면 안 되지요. 사방명군이 둘로 갈라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태똥은 실망을 했는지 말이 없었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고는 인사를 건넸다. 그럼 일찍이 쉬십시오. 참, 진창호 동지는 어디 갔죠? 아마 산책으로 갔을 겁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진창호는 소나무 몇 그루가 있는 곳을 거닐고 있었다. 창호 동지, 오늘 아침 국도 동지가 보내온 전부를 보았는데 남아하려는 생각이 굳어서 쉽게 돌아설 것 같지 않더군. 당신 생각이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진창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저는 북진 방침에 동의했지만은 장주석이 그렇게 말했으니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었다. 내가 거듭 말했지만은 남하를 하게 되면 지형이나 경제 조건, 민족 문제 같은 여러 조건이 아주 불리합니다. 실패를 할 겁니다. 동지는 이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똥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창호가 말허리를 잘랐다. 주석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장주석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북진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남아도 꼭 실패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두 방면군이 합쳤는데 어떻게 또 둘로 나뉜단 말입니까? 이쯤 되면은 굳이 더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모태똥은 말투를 싹 바꾸어 말했다. 남하를 하려면 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을레와 가상은 병으로 3군단에 있으니 내가 박고 문천이랑 3군단 사령부에 가서 을레 가상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창호는 모태똥이 순수하게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예, 그러는 게 좋겠죠. 모태똥은 천천히 산비탈로 올라갔다. 그가 돌아가자 장문천과 박고가 달려와서 물었다. 어때요? 희망이 있습니까? 모태똥이 고개를 저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문천이 물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지요. 모태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어봤지만은 지금처럼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장국도 이런 놈일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박고가 화가 나서 말했다. 호위병들이 서둘러 준비를 끝내자 세 사람은 문 앞에서 조용히 말해 올랐다.
못했더군 생각을 많이 한 탓에 몹시 지쳐 있었다. 그는 호위병이 부축해 주어서야 겨우 말에 올랐다. 세 사람은 호위병들과 함께 산비탈을 내려가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걸었다. 말을 탄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조잘조잘 흐르는 냇물 소리와 터벅터벅하는 말바꾹 소리만이 좁은 골짜기를 울리었다. 혁명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절망 속에서도 살 길은 있었다. 섭섭한 산과 겹겹한 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멀지 않아 두두나무 숲, 아름다운 꽃밭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역금령이 모태똥을 만나고 취부로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역금령은 아무 일도 없은 듯 자리에 앉아있다가 회의가 끝나자 전보를 진청한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곧장 숙소로 돌아왔다. 엄청난 일을 앞두고 머릿속이 꽤 복잡해놨다. 혼자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일방면군 간부들을 모두 데리고 가자면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문득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래, 진창호는 온통 남아 하는 일에만 골몰했을 테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군. 엽금령은 진창호를 찾아가서 태연하게 말했다. 진창호 동지, 이제 우리는 남아를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동지도 잘 알고 있군요. 진창호가 말했다. 남아하려면 초지를 지내야 하는데 양식이 없으면 안 될 텐데요. 나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직속 부대를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나갈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진창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될수록 많이 구해오세요. 지난번에 조지를 지날 때 양식이 모자라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 드러내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 엽금령은 서둘러 회의를 열었다. 어림백고, 양상곤, 리극록, 소향령 등 동지들이 모두 들어왔다. 엽금령은 숨가쁜 상황을 알리었다. 우리는 새벽 2시에 모여 삼군다루로 갑니다. 겉으로는 양식을 마련하러 가는 걸로 보여야 합니다. 비밀은 반드시 지키세요. 알겠습니까? 역검령은 모두들 늦지 않게 마을 어구에 있는 물방앗간으로 모이라고 단단히 일렀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 양상군도로 남으라 하고는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물샐 틈 없이 살피었다. 오랫동안 참모의를 해온 터라 로련하고 치밀하였다. 사람들을 모두 보낸 뒤에 역검령은 작전과를 찾아갔다. 마침 낮에 전범물을 가져온 김일과장 려괴이만 남아있었다. 려괴이 동지, 그 전범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려괴이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동지한테 섬사성과 감수성 지도가 있지? 역검령이 물었다. 이번 포부서 전투에서 10만분의 1짜리 감수성 지도만 노획했지 섬사성 지도는 없습니다. 그 감수성 지도를 나한테 줘. 려괴이는 상자 안에서 감수성 지도를 꺼내주었다. 역검령은 지도를 품에 넣고 돌아와 몰래 침대 밑에 있는 작은 등나무 상자에 넣었다. 이런저런 준비가 착착 끝났다. 하지만 갑자기 삼군단의 선전부장 류지견이 선전대를 거느리고 포부소에 있는 30군 주둔지로 공연을 나간 일이 떠올랐다. 엽검령은 류지견에게 서둘러 돌아오라고 전보를 취한다. 엽검령은 진창호, 서향전과 함께 경당에 묵었다. 진창호와 서향전은 벌써 잠든 것 같았다. 엽검령도 새벽에 움직이려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할 듯하였다.
하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 서른을 갓 넘겼지만은

그도 꽤나 풍파를 겪은 사람이었다.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였지만은 혹시 어디 빈틈이 있어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해놨다. 광주 봉기를 일으킬 때도 그랬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여겼었는데 수류탄을 나르던 트럭이 들통나는 바람에 봉기를 하루 앞당겨야 했다. 옆 감량은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겨우 새벽 1시까지 기다리고는 몸을 일으키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감속성 지도를 꺼내 가죽 가방에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경당을 나섰다. 문 밖에 한참 서 있다 보니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허리춤을 만져보고 나서야 회전식 연발권총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나오는 것을 알아차리었다. 역감량은 서둘러 권총을 가지러 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다가 속으로 되뇌었다. 장국도만 아니라면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감량은 성큼성큼 마을 밖으로 걸어나갔다. 얼마 가지 않아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였다. 군사위원회 사무총장 소향령이었다. 역검량은 지도를 꺼내 그에게 넘겨주었다. 소동지, 이것은 감축성 지도인데 전군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귀중한 것이니 잘 보관하세요. 물방앗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양성군과 리궁농,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였다. 소설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붓기였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기속삭이었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역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중앙의 북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군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어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부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이고, 9월 30일은 우리나라

0: 의 13번째 렬사 기념일입니다. 이날 오전 주밋 연길씨 인민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연변혁명 렬사릉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 주당이 부석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은 로전사, 로동지, 렬사가족, 연길씨 사회 각계 간부 대중 대표들과 함께 인민영웅들에게 꽃바구니를 진정해 혁명 렬사들의 위대한 공적을 기리고 영렬들을 애도했습니다. 지푸른 송백에 둘러싸인 연변 혁명 렬사릉원은 장엄하고 숙연했으며 렬사 기념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인민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시작됐습니다. 의장병들은 힘차고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기념비 앞까지 나아가 정숙히 섰습니다. 격앙된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고 격앙된 노랫소리는 기념비 광장 상공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 재창이 끝난 뒤 모두는 숙연히 서서 중국인민 해방사업과 공화국 건설사업을 위해 영영하게 헌신한 렬사들을 위해 묵도했습니다. 묵도를 마친 후 소선 대원들은 렬사 기념비 아래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 노래를 부르고 소년 선봉대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렁차고 생기 넘치는 노래소리에는 혁명 선열들에 대한 숭경의 마음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려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절한 헌화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호가복, 최홍성,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은 앞으로 나아가 꽃바구니 앞에 멈춰서서 댕기를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어 전체 인원은 천천히 기념비를 돌며 렬사 기념비를 우러러보면서 혁명 선열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생사를 도외시한 순관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의식에 참가한 간부 대중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혁명 선열들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면서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 선열들의 순관 품성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양하고 당의 사업과 연변의 도약 주어를 위해 계속 분투해 실속 있는 사업 성과로 이 홍색 옥토에 잠든 선열들의 충혼을 위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리석인 진공래가 꽃바구니 진정식을 사회했습니다. 주국 관련 지도 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로전사와 로동지, 렬사 가족 대표 및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 공안 간부 경찰, 부대 장병과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는 호가복의 주재하에 9월 30일 주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데 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선진제조업 대회 정신, 9월 2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 습금평 총서기가 아홉 번째 중국 농민 풍수절을 맞으며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금평 총서기가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할 데 관해 내린 중요 지시와 평안 중국 건설 4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조의 관찰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에서는 또 최근 전주 고정자산 투자 안정과 고업경제 운행 안정 관련 사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국경절 기간에 소비 촉진 활동 배치, 문화 관광 활동 배치, 안전 생산 사배치 관련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병 총서기가 선진 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는 선진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중대의 방향 경로와 중점 임무를 깊이 논술했고 우리 당의 선진 제조 발전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는 바 강한 전략성, 지도성,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급 당의 정부에서는 습금병 총성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전국 선진 제조 대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실물 경제를 토대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발전 방향을 확고히 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시책하며 정밀하게 힘을 내어 선진 제조업을 골간을하고 연면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전통산업 개조 승격을 다그쳐야 합니다. 담배, 중의약, 광산물, 식품, 방직폭장 등 기존 산업 토대에 입각하여 산업 사슬 보완, 강화, 연장,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능화, 녹색화, 기술 개조를 깊이 실시하며 제조업이 산업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이 되고 가치사슬의 상류로 매진하도록 추진하여 산업의 강인성과 경쟁력을 부단히 증강을 하고 연변 제조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전략적 재능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흩어진 자원을 하나로 묶으며 군집합할지를 추진하는 발전 구상에 따라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미용, 신장비 등 5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세분가공, 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대상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미용 소진 건설을 힘써 추진하여 신흥산업이 군집합발전 태세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연변 제조업의 새로운 장성극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현대봉사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의 지역 위치, 산업, 인문 등 비교 우세 의탁을 해 제조업과 연구개발 설계, 현대 물류 창고 수송, 상무 봉사 등 현대 봉사업이 심층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결합 공생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제조 플러스 소프트웨어 봉사 플러스 데이터 운영 플러스 정경 응용 융합발전 모식을 적극 육성하고 공유 제조, 요연 제조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을 탐색하여 연변 제조업의 발전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평안중국건설사업에서 우리주는 연소 세 번째로 평안중국건설시범지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주 평안건설사업에 대한 당정의 긍정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각급 당위의 정부에서 영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분발하며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평안중국건설사업의 포치 요구에 따라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며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정치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각종 침투 파괴 활동을 엄밀히 방비 타격을 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당정군 경민 5위일체 합력 변경 7위 기재를 완성하고 국가 정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 민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안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수호 책임제 규정을 참답게 실시하고 안정 관련 중대 사건 복귀 기재를 건전히 하며 사회 안전 위험 감시 예비 경보 체계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상시적으로 잘해 중대한 집단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 치안 종합 7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치안 전반 예방통제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폭력배의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심화하며 총기 폭발물 관련 부험죄와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중대한 악성 형사 사건과 개인 극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엄밀히 방지해야 합니다. 화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단단히 드러지고 난관 공약 태세를 유지하며 실속 있게 일을 하는 작품을 발행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공업 운행, 문화 관광 소비 등 중점 임무를 서둘러 착실히 추진하고 사사분계 힘써 분투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우수하며 더 좋게 발전하도록 주동을 하여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다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상건설의 유효 시공 시기를 다잡아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이기, 연결 롱마트 디지털지능산업단지, 왕청 중저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 신보음료, 도문 종탄명신 탄소섬유동 대상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합방전력고봉부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진흥에너지축적발전소, 왕청조온유통체계 집산배급중심 등 대상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주동을 하고 훈춘방천고속도로, 왕청목단강고속도로, 도나 334국도 개조 등 대상에 시공진척을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사업량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 공업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일정 강화하고 기업들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생산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 지원해야 합니다.
화강야금, 민덕생물 등 재피해 기업들이 생산 판매 연결

0: 용자 연결, 인력 연결을 전개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되고 통계에 편입되도록 추진해 공업의 기본 면을 전력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을 하여 농업 장생을 촉진해야 합니다. 가을 알곡 통계 편입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 목축업 장사를 안정시키며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년간 농업 증산 효율 제고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건축업과 부동산업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민들의 주택 구매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실시하는 유리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세 감면, 개발 기업 가격 혜택 등 우대 조치를 잇따라 내놓아 건축업 생산의 순위를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관광객 유동 고봉 상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상업무역 기업들이 가격 혜택과 공동구매 세트를 내놓도록 인도하며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해란의 운치, 내로 한마음 등 명절 경축 행사를 알선대로 잘 조직해야 합니다. 교체 시즌,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황금 연휴에 소비 잠재력을 일정 방출해야 합니다. 국정절 연휴 기간에 안전과 안정을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중점 분야, 중점 부에 초점을 맞춰 도로 교통, 공업 광산 기업, 가스 소방 등 중점 분야의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중특대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피면해야 합니다.
1: 주당이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의 주재하에 9월 29일 16기 주인민정부 제8차 전체확대회의 및 렴정사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홍성은 4.4분기에 관건적 단계를 단단히 들어지고 기세를 드높여 힘차게 난관을 돌파해 연간 발전 목표를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통계 납입을 다잡으며 중대 대상 난관을 공략하고 대상 기획을 잘해 유효 투자를 힘써 확대해야 합니다. 감소량 통제와 잠재력 발굴을 중시하고 중점 공업 분야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새로 규모 이상 기업에 편입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재해 피해 기업의 운영 능력을 힘써 회복해 공업 경제의 안정장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성 공업 발전에 더욱 많은 증가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시장 수요를 방향으로 특색 소비를 진작시키며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용납을 심화하고 소비 촉진 활동을 잇따라 전개하며 한도액 이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여러 가지 조치로 봉사 공급 능력을 높임으로써 연변의 소비 열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식량 안전을 견결히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 산업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 향촌 지능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세 자원을 통괄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개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연결하며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다그쳐야 합니다. 개방 플랫폼을 강화하고 대외 무역 규모를 확대하며 대외 교류를 강화해 통로 경제가 통상국 경제, 산업 경제로 전변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개방 발전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대외 개방의 실효를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개 산 리념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오염 예방 퇴치를 잘하고 생태 환경질을 높이며 생태 제품의 가치를 발굴하고 탄소 감소, 오염 감소, 녹지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해 연변 발전의 밥상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민생을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 문제로부터 착수해 기본 민생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시 농촌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하며 사회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대중의 행복지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전면 관철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재정금융 분야 위험을 경계 해소하며 안전 생산과 재해 방지 감소를 잘해 사회의 안정 단결을 전력 수호하고 량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확실하게 틀어지고 실속 있게 일하는 것을 직책 이행 전반 과정과

0: 사업 발전 각 방면에 관통시키고 고효율적으로 재반 사업을 잘하며 사업 교류를 엄숙히 하고 정무 봉사를 최적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렴결하게 사업해 실천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리시가, 부주장 문금철, 정권, 두경국, 오해생,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일부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1: 중공연변 주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한 연변의 얼굴이 되어 고향 이야기 전달 주직속기관 청년간부 종업원 주한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선전 강연 전시공연이 9월 29일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예선 및 정밀 연습, 집중 연습, 집중 전시 공연 등 3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됐으며 조직 속 각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최종 14개 우수 종목이 집중 전시 공연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주당이 선전부, 주당이 통전부, 주총공회, 연변 일보사, 주사법국 등 조직 속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은 본직에 입각하고 고향의 뿌리를 내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역사 기억, 문화 전승, 발전 성과, 선진 본보기, 가국정회 등 5대 주제를 중심으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 전시, 민속공연, 실물기록 상황극, 실황송, 소통식 강연 등 다양한 형식을 교묘히 융합해 청춘의 시각으로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 전승, 시대 발전 이야기를 정감 있게 들려주면서 주직 속 기관 청년 간부와 조무들의 앙양된 정신 상태와 단결 분투하고 담당 실천하는 양원 정신 풍부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지련한 각출 거쳐 활동에서는 최종 1등상, 2등상, 3등상과 우수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종합보장중심 부주임 리우항입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통전 간부들에게 있어서 민족 단계를 수호하고 민족사업을 잘하는 것은 응당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잘 대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일상적인 방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감동적인 인물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연변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온 가장 생동한 주석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변화부터 오래오래 건강을 지켜가는 비결까지 여러분들의 일상 속의 건강 상식 오늘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건강을 키워가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도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요하게 이야기 드릴 내용은 혈관, 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선 혈액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서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혈액은 주요하게 그 조성으로 놓고만 하게 되며 세포와 혈청으로 조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청이라는 것은 그 혈액 가운데 바로 세포를 담고 있는 그 매체를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혈청은 100분의 90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10은 그 가운데 주약의 그 단백질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혈청과 세포로 조성되어 있는데 세포를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로 놓고 말하게 되면 혈액이 세포 가운데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혈구는 그 생명주기가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혈구와 혈소판의 생명주기는 야들에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그 공능 자체부터 진일부터 펴서 이야기한다면 그 혈소판 이것은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왕왕 가정에서 뭐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손을 베거나 이래다도 피가 그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지나간다면 그게 응고돼서 더 나오지 않죠. 이건 무엇이 작용하게 돼 있는가 하면 혈소판이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피가 멎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게 돼 있는가 하면 백혈구는 주약의 두 개 얼굴입니다. 하나는 백혈구가 너무 높게 되면 그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하게 돼 있는데요. 평균 백혈구의 수치는 4천부터 만 이런 그 단위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백혈구 수치가 많이 높다면 염증이 있다는 걸 놓고 말하게 되어 있고 백혈구 수치가 또 다른 한계 방면 두 개 얼굴 가운데 다른 한계 얼굴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걸 놓고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천 내지 만을 기본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너무 높으면 염증이 있다는 걸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혈구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이제 생명주기가 120일이라 하였는데요. 이 적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 혈액 가운데 붉은색을 띤 그 부분이 바로 적혈구에 속합니다. 이 적혈구의 생명주기가 이제 120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혈구는 자기 분담하는 일이죠. 전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의 하는 일은 산소를 운반하고 대사활동 가운데 생성된 노폐물을 재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역할 가운데서 보통 혈액 가운데 적혈구가 싣고 당기는 혈액의 량은 기본으로서 만포화 상태 제일 적어서 100분의 98 그 이상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이 생긴다면 40%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만약 70%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혈액 세포의 조성으로 놓고 말하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혈구는 바로 그 피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백혈구는 두 개 얼굴인데 하나는 높으면 염증, 너무 낮으면 면역력 저하 이걸 의미하게 되고 혈소판은 피를

0: 100mg짜리를 하루에 한 알 식전에 드시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하며 피를 응고시키는 성분이 혈소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혈소판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적어져서 이 농도가 깊어지게 되겠다면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혈액이 점점 더 증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스피린 장용편을 드시라고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소판이 농도를 많이 희석해주는 이런 셈이 되어 있어서 피가 한데 응고돼서 머리에 뇌혈전, 심장에서 심장혈전을 형성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혹시 어떤 분들은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를 하루에 한 알씩 들라고 하시는데 부담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알씩 100mg을 식전에 드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아스피린 장용편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은 그리고 장용 아스피린이기 때문에 위에서 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용해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전 1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혈소판이 농도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원래 뭐 혈액 가운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제외하고도 혈지가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저밀도 지단백이 높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혈관을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서 뇌혈전을 형성하거나 혹은 심근경색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아스피린 장용편 매일 100mg짜리를 한 알씩 드시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스피린 장용편을 드신다 해서 금방 수술하고도 곧만 내출혈이 왔는데 이러한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아스피린 장용편 평상시에 계속 드셨다면 일단 수술 같은 거 할 때게 되면 한 일주일 지나서 아스피린 일주일 전에 끊어야 됩니다. 이래서 혈액이 점점 더를 너무 낮추는 차원이라게 되면 수술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만한 상식 같은 것은 미리 전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의 중량은 전반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체중이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7근 내지 8근이 흐르고 있습니다. 체중에 따라서 퍼센트가 부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발이 높은 지구에서 비중량은 보통 해발이 평균 해발을 보증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그 비중량보다 2리터가 더 많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양이 모자라게 되면 해발이 높은데 올라가게 되면 어림증이 나고 심장이 불편한감을 내고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통 몸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 10% 정도 생긴다면 자아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반 피 가운데서 100분의 10 좌우가 출혈했다면 그 출혈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자아 조절 능력이 있어서 이때는 특히 특별하게 뭐 수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출혈량이 100분의 20이 되었다면 맥박이 빨라집니다. 혈압이 팍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30이 그 출혈이 됐다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래서 100분의 20, 100분의 30 이 정도 됐을 때는 무조건적으로서 수혈을 해야 되는 겁니다.
1: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혈액의 작용은 무슨 작용을 하게 됐는가며 호르몬과 화학물질과 모든 영양물질과 노폐물이 전달과 배출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영양물질이 전달에 있어서는 우리가 드신 음식은 누가 전달해 주는가 하며 소화기통을 통해서 간에서 합성해서 전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혈액입니다. 혈관에 있는 혈액이 이런 영양물질을 전달하고 노폐물은 또 혈액을 통해서 노폐물 배출 도경을 통해서 운반해서 재배출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작용 본신 놓고 말하면 이제처럼 그런 호르몬 전달, 영양물질의 전달, 체온 조절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피부가 달기살처럼 많이 세포가 수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게 되면 많이 땀이 나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통해서 재내보내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적당하게 땀을 내고 물을 보충하고 그러니까 소금이 달린 이런 물을 소금이 담긴 이런 물을 적당하게 마시는 것도 좋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형 상태를 이루는 좋은 과정으로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호르몬, 혈액은 호르몬 전달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호르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내분비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면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을 위주로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를 집중해서 이야기 드리게 되겠습니다. 혈액은 호르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였는데요. 호르몬은 우리 한정말로 말하게 되면 지수라는 겁니다. 지수를 하게 된 사람들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꼭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호르몬은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무슨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그 콩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선상센수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도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도수. 지금 호르몬은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런 몇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직접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선상센수 호르몬은 성적 호르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이도수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갑상선 호르몬 심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대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이것도 또 있습니다. 대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르몬이라 하면 깜짝 놀랄 것도 없고 호르몬은 지수를 하게 되면 우리 꼭 있어야 되는 이런 내분비 물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선에서 분비하는 것은 바로 이도수라고 말하였는데요. 이것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뇨병으로서 고통을 받는 분들 가운데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1형 당뇨는 많게는 선조한테서 유전으로 나오는 이런 그 당뇨병이라고 말할 수 있고 2형 당뇨는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적으로서 호르몬 분비 문란이 오면서 생기는 이런 당뇨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호르몬 분비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분비하거나 너무 적게 분비하거나 이게 모두 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마치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갑상선 호르몬에서 많이 분비하면 갑상선 항진, 적게 분비하게 되면 갑상선의 호르몬 분비 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자체가 너무 많이 분비돼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분비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가 하며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심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순환은 어떤 인사와 관련이 있는가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과 관련 인소.

0: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혈액순환은 심장이 펌프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 역할, 심장이 충족하게 1분의 60부터 100자가 정상 범위라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의 7, 80자 좌우면 됩니다. 벌써 90이 벗어질 때부터 시작하게 되면 벌써 불안한 감을 느끼게 됐고 숨이 차고 이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래서 심장이 혈액순환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심장이 펌프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며 심장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1분의 7, 80차 좌우 수축위원 수축위원 하면 이것은 정상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전달했다 다시 들여오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혈관벽과도 혈액순환이 관계 인수 가운데는 하나는 심장, 두 번째는 혈관벽과 많이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혈관벽은 우리는 아주 탄성이 좋아야 됩니다. 아주 청춘시기까지 해서 스물 몇 살까지 해서는 혈관벽이 탄성이 너무 좋습니다. 마치 새 고무줄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으면서 갓 난 애기들, 몇 살 되는 이런 애기들은 뭐 혈관벽이 두꺼워서 혈관이 탄성이 줄어들어서 혈액순환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를 기본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40대 중 후반부터 시작해서는 혈관벽이 두터워지거나 혈관벽이 굳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벽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혈당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액순환과 관계의 인사 가운데서 심장이 펌프 역할, 혈관벽, 세 번째는 혈당. 혈당이 높다면 기본으로서 혈액순환에는 상당할 정도로서 문제점을 낳게 되어 있는데요. 혈지가 높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그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 자체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라고 생각하지만 해도 혈당이 기본으로서 심장을 상하고 혈관을 상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데서는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당은 그러니까 3.9부터 6.1mmol 농도 메리트르 이건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벌써 이 농도를 초과한다면 콩팥에서는 이만한 혈당을 뭐 더 받아내는 재간이 없어서 뇌도를 통해서 표준 농도 6.1부터 3.9부터 6.1mmol 농도 여기까지는 봐주지만 해도 그 이상으로 되는 당은 노도를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소변은 썩은 사과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혈액순환과 관련 인서 가운데서 혈당은 아주 중요한 인서로 되어 있는데요. 주약의 혈당이 높게다면 혈액순환 장애는 다른 것보다도 혈지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도 더 못지않을 정도로서 크게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용에서 뭐 주방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도 고기 같은 걸 싸다가 당에다 흙을 절구게 되면 아주 질기던 소고기 같은 것도 연해지지 않습니까? 그가 마찬가지로서 혈당이 높게 되면 혈관의 파괴 역할과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끈적거리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땅바닥에 사탕가루 물 같은 게 떨어져 보세요. 그게 아무리 풀이 질질 나면서 많은 그 문제 같은 걸 끌어들이게 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찌꺼기 물질들을 혈액 가운데 혈관 안에 많이 담아두게 돼서 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단련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혈관의 탄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1: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성.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평소에 단련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국제위생조직에서 공부한 게 제일 좋은 운동은 그 걷는 운동이라 안전하고 좋은 운동에 걷는 운동이라고 하였지만 해도 역시 여러 가지 재미도 있고 운동 효과도 좋은 여러 가지 근육을 단련하는 이런 운동도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치마다 모두 뭐 그 운동 그런 기구들이 예, 그대로 정부에서 안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 자격에 맞는 적당한 근육 단련이라든지 달리기 운동이라든지 걷는 운동이라든지 많은 걸 적당하게 섞여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나이가 드셔서 단련을 하지 않고 그리고 혹시 나이가 드신 다음에 넘어져서 고관절 같은 걸 상한다면 그러니까 고관절이 상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뚱진상구 이발태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걸 수술을 받으셨거나 이렇다면 백날은 꼼짝 말고 그 다리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리는 회복을 가져오지만 해도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불러올 수 있게 되어져서 그 사회구역 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던 사람이 백날을 딱 침대에 누워있고 누이에 앉아있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쓰러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뇌졸중으로. 운동하지 않게 되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의 이 혈액이 제대로 소통되지 못해서 뇌에 올라가는 혈액이 힘이 모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기혈 부족이 생깁니다. 그러게 되면 밀어주는 그 혈관, 혈액을 밀어주는 힘이 약하게 되게 되면 뇌에 올라가면 뇌혈전으로, 심장에서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어서 노년의 한 80대 이상의 분들 가운데서는 고관절이 상해서 일단 움직이지 못하고 백날을 딱 누워 계시거나 누이에 밖에 안, 그러니까 그 밀고 당기는 그 밀차에 앉아 당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결코 백날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거나 심근경색에 걸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단련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과 관련 인서 가운데서는 중요한 인서는 혈액이 점점 더 혈지 이런 게 중요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서 혈지를 관리하고 혈액이 점점 더를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혈액이 점점 더 혈지를 조절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꼭 깊은 약을 쓰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해도 대응해서 당신 수치가 높다면 거기에 유관되는 그 약을 써야 됩니다. 평상소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평상시 관리를 놓고 말하게 되면 이래는 이제 하나는 아스피린 장용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메가3, Q10 같은 거 그러니까 보건품에 속하는 Q10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걸 여러분들한테 권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대뇌 혈액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진일보 가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뇌의 중량은 체중이 100분제 2.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근이라면 대뇌의 중량은 두근 한양입니다. 남자의 대뇌의 중량은 여자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대뇌 세포는 매일 계속 죽어나가고 생성되고 죽어나가고 생성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대뇌 세포가 사망하는 죽어나가는 그 비례로 놓고 말하게 되면 10만 개 대뇌 세포가 점차 매일 죽어나가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점차 대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비례가 더 높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뇌세포는 매일 사망하는 그 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10만 개의 대뇌세포가 죽어나가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자면 대뇌세포가 죽어나가고 대뇌세포가 살아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이게 정비례되어야 되는 건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 점차적으로서 죽어나가는 비례가 높고 생성되는 비례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억이 점점 떨어지고 영활해지지 못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대뇌의 신시량은 소시량은 만 권의 책을 보지하고 있는 도서관에 상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뇌가 그러니까 저축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그 지식량, 신시량 포함해 소식량 포함.

0: 대전에서 만책이 도서관에 상당하다. 우리 대내는 이렇게 많은 그 소식과 지식과 이런 걸 거기에 담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뇌졸중과 뇌졸중이 전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림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졸중 직전에는 갑자기 오림증이 나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손과 꼬리 아파라는 머리가 많이 아파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입술이 마모가 오면서 혀가 뻣뻣해 나는 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을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마음으로 정상으로 이야기했다고 느끼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투질 부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듣기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쓰러집니다. 넘어질 환경이 아닌데 쉽게 넘어지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눈앞이 갑자기 까맣게 되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까맣게 되지 않더라도 또 눈앞이 보얗게 되면 갑자기 똑똑하게 참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중풍 전에 나타나는 주요한 몇 가지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중풍 전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일부에 속한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방송이 청취자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조김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오늘은 중화민 공화국 창립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사랑스럽고 위대한 내조국이 앞으로도 용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풀어 시작하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고난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분투하여 만년의 락을 누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힘겨운 나날을 꿋꿋이 이겨내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생활을 그린 수필 두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장촌 씨의 수필 형님과 집 이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형님과 집 이사 최장촌. 형님은 올해 고래의 별 두 개가 더 붙여져 황혼빛이 서서히 짙어가고 있다. 소띠해에 태어나서 그런지 소처럼 평생을 부지런히 군말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사는 타입이다. 손재간은 별로 없으면서 매일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는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면 형님이 빈번한 집 이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은가 싶다. 형님은 유별나게 집 이사를 많이 해왔다. 언젠가 손가락으로 꼽으며 세어보더니 도합 25번 이사를 했단다. 실로 기네스 기록에 오를 만한 어마어마한 차수였다. 옛날의 이사는 교통수단이 낙후해서 지금보다 품이 엄청나게 들었다. 먼저 관계망을 통해서 트럭을 얻어야 했고 친척 친우를 동원해서 부피가 크고 묵직한 이불장, 찬자, 소파를 비롯한 가장침물을 일일이 씻고 부리우며 온종일 진땀을 빼야 했다. 웬가는 체력이 아니고서는 한 번 이사하고 나게 되면 일주일씩 드러누워 끙끙 아름자랑이가 일쑤였다. 그런 고역을 형님은 짜증내는 일이 한 번도 없이 졸고 이어온 걸 보면은 형제 칠남의 중에 인내력이 가장 뛰어난 편인 것 같다. 글쎄 형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다니며 일고생과 더불어 집고생도 많이 해왔다. 너나 없이 개딱지 같은 집에서 살던 시절 20평이 되나마나한 비좁은 공간에서 이려들 식설이 벅적벅적 함께 부대껴온 형님은 지난 세기 70년대에 20살을 갓 넘긴 풋풋한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하방호 감투를 쓰고 한창 공부할 나이에 용정현 연지평 남계천으로 내려가 고역사례를 시작했다. 진눈가비가 흩날리며 을씨는스러운 그날 생산대에서 배치한 집은 외양간 숙직실이었다. 농촌에 내려오게 되면 널찍한 육간집이 차려질 줄 알았는데 코딱지만은 외양간 모퉁이가 차려져 형님은 사람을 업수 여긴다고 툴툴댔다. 그나마 겨울에는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었지만 여름철이 돌아오면 소독 냄새와 윙윙 날아다니는 파리떼 성화에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연통에 불이 달린 것이 초가 지붕 철반을 태워보려 막무가내로 그젯날 지주가 살던 낡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북쪽 방향을 바라고 앉으니 이 집은 온종일 해가 안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옛날 석가래에 얹어놓은 수숫대가 썩을 대로 썩어버려 누르꾸리한 돈벌레들이 엉겨붙은 채 왕을 그렸다. 식사를 할 때 밥상 위에 떨어지거나 잠을 잘 때 입을 위에서 기어다녀 소름이 끼칠 때가 많았다. 당시 집안에서 유일한 노동력이었던 형님은 낮에는 집안 밖에 힘든 일을 죄다 혼자 도맡아 하였다. 저녁이 되면 형님은 말없이 겉바람이 세고 불길이 잘 들지 않아서 냉돌같이 썰렁한 옷방에서 잠을 자곤 했다. 희미한 등잔불이 흔들거리면 이상하게 그 방 안에서 커다란 형체의 검은 그림자가 무섭게 노을거려서 누구나 겁먹고 들여다보려면 못했다. 신경이 예민한 엄마 역시 집터가 사납다며 자꾸 알아누워 온 집 식구들이 불안감이 떨었다. 알고 보니 토지객 때 쓰고 살던 지주가 투쟁을 받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터 사나운 흉가였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깜깜부지였던 우리는 그냥 놀러 지낼 수밖에 없었다. 집고생을 하도 해서인지 형님은 추천을 받아 연길로 올라온 첫날에 여러 초빙 단위들을 제쳐놓고 선참으로 건축공사를 점지갔다. 좋은 집을 쓰고 살겠다는 욕망 하나뿐이었다.
직장에서 휘트를 짜는 시점에는 패널을 제공을 하고 미장일을 할 시간표에 맞춰서 세멘트와 모래를 제공하는 재료 보관원인 형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웬만한 공정 예산은 손자에서 척척해내어 인차 공

2장장의 신임을 얻었다. 일이 잘 돼서 한때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 바닥을 누비었고 금상첨화로 단위에서 새아파트 한 채를 분배받았다. 애달 노동쪽에 위치한 아파트는 아담하고 깨끗했다. 헌데 정작 해포가 넘게 살아보니 앞으로 애들이 다닐 학교가 큰 문제였다. 당시 초순족 학교가 시가지 동쪽에는 없고 서쪽 현에 무르기 자리를 잡고 있어서 부득불 이사를 해야만 했다. 경림은 공원다리 서쪽 구간을 연 며칠 동안 빙빙 돌다가 마침 적임자를 만났다. 고수머리에 생김새가 붉으대대한 양반이 자기 집과 엇바꾸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형님은 한편으로는 좀 깨름직하면서도 위치가 마음에 드는지라 곧장 승낙했다. 지금 기억에도 집이 기막히게 어지러웠는데 창문의 유리는 여기저기 깨어나가고 앞마당의 김치움은 평소에 화장실로 사용된 듯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삼복철에 마스크를 끼고 집 청소에 달라붙었다. 속이 미스꺼워 구역질이 났으나 형님의 집인이래다 보니 어찌할 방법도 없었다. 숱한 땀덩이를 쏟아가며 일한 보람으로 드디어 실내가 새롭게 깔끔히 꾸며졌고 앞뒤 마당도 질서 정연했다. 형님이 집에 대한 만족감에 빠져 흥이 도도할 점에 난데없이 부부의 후출장이 날아들었다. 무슨 일일까? 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알고 보니 원 집주인 양반이 언젠가 아담하게 꾸려진 집을 찾아와 보고 몹시 후회하던 끝에 집을 되물리겠다고 공공연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아니, 어린애들이 딱지치기 해도 물리는 법을 모르는데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무슨 짓거리인가? 경림은 도리머리를 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법정에 앉아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어도 집의 변경수속을 밟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두 집 사이의 모든 행위가 무효로 돼버렸다. 벙거리 냉가슴 할듯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형님은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웠다. 배상금을 몇 번 받고 고스란히 집을 내주는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다음 거처를 어디에 잡아야 할지 막연했다. 한간에서 예로부터 소틀 뺀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이 돌고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형님은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림시로 새집을 맡기로 했다. 새집 수리의 절반은 의뢰의 내 몫이었다. 사실 아무런 일재간이 없는 탓에 나는 번마다 다치가로 석탄을 포담한 하려고 흙모래를 이겨 허물어진 벽을 부수하는 힘든 조력공 1박이 할 줄 몰랐다. 새집의 위치가 광진촌이라고 알려주어 찾아가 보니 마침엔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주위를 휘 둘러보는 순간에 나는 흠칫 놀랐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얼굴에 새까만 파리가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진짜 아프리카 남미를 방불케 했다. 이 동네에 무슨 파리가 이리도 많을까? 혼자 의문스러워하는 낌새를 눈치챈 집주인이 요즘 시내 파리들이 몰려와 데모한다며 능청을 부렸다. 파리떼가 어찌나 기승을 부렸는지 약을 치고 연기를 피울 때뿐이지 문만 빠금이 열면은 확 쓸어들어 모두 쩔쩔매했다. 그런 집을 정리하느라고 천장에 신문지를 붙인다 장판을 편다며 연 며칠 들먹었다. 이사하던 날 저녁에 형님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평소 사회 정치나 역사 문제들을 의논하기 좋아하는 습관과 달리 장차 생활에 쪼들리지 않고 온전한 집을 쓰고 살려면 일찌감치 월급쟁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옳은 것 같다면서 진작에 속심을 드러놓았다. 직장생활에 의존도가 높은 나로서는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 시절에는 출근적으로 말할진데 다니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여서 서로 더 좋은 철밥통을 찾느라고 겪음내기로 돌을 써가며 속을 무등썩이고 있었다. 그 후 얼마 안 돼서 형님은 다니에 사직서를 내고 한국행을 거쳐 러시아 장사길에 나섰다. 열심히 장사하여 종잣돈을 쥐고 나서는 곧장 연결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통이 크게 노래방을 꾸렸다. 물론 발을 가는데 실이 가는 격으로 형님 뒤에는 항상 형수님이 따라서며 춤을 추었다. 노래방은 뜻밖의 잘 됐다. 졸레졸레 찾아온 손님들이 음향설비가 최고라고 엄지를 척 내밀더니 하나 둘씩 소문을 퍼뜨려 놓아 숱한 고객들이 몰려들어 매일 흥성흥성했다.
노래방을 편히 관리하기 위해 형님은 노래방과 가까운 지점에 또다시 살림집을 마련했다. 나는 일손을 거들어줄 겸 찾아가서 차에 실은 짐작을 하나 둘 집 안으로 날라드렸는데 불현듯 웬 모터치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모 건설단이 일꾼이라고 자칭을 하는 두 사람이 골목길 여기저기 파가이주 통지서를 붙이면서 열흘 내로 이사라고 재촉을 했다. 이삿짐도 채 풀지 않았는데 집을 허문다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서로 의안이 벙벙해졌다. 형님은 파가이주 통지서를 유심히 읽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히려 싱글벙글했다. 해통 무렵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 짓는 소식이야말로 호박이 농굴채에 굴러들어온 셈이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집을 철거한 덕분에 보상을 톡톡이 받고 난 후부터 형님은 집거래 정보에 각별한 흥취를 느끼고 노래방에는 전부 형수한테 맡긴 담 매일 집정보 수집에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되도록 정부의 전망 계획에 든 집을 사지 않으면 가격이 아주 싼 집을 물색했다. 집을 근근히 쓰고 사는 거처로 생각했을 뿐 팔고 사는 상품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에 벌써 눈 가늠을 통해 대뜸 시세 차익을 알아내는 빠른 의식을 갖춘 형님의 행보를 두고서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해서 도리무리질했다. 후에 집거래 속에 숨겨진 비밀을 두고 무척 흥미로워했으나 나는 대담하게 팔을 걷고 나설 배짱이 없어 그런대로 입만 쩝쩝 다실 정도였다. 하여 집거래에 미리 비턴 형님 내가 남들의 주저심이 들어 피하는 이사를 밥 먹듯 이어대는 바람에 다른 형제들은 집 사람한테서 항상 머리가 돌지 못하고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평판을 등뒤에 달고 다녀했다. 세월이 뉴스같이 흘러 형님은 이제는 여관을 경영하고 형수는 성보 빌딩에서 매대를 돌본다. 금년 설날에 모유안전 자리에서 형제끼리 추억담이 오갔다. 내가 이삿짐을 싣고 여기저기 뛰어다닌 길을 합치면은 아마 지구 한 곳의 반을 도는 거리는 실이 될 거라고 농담을 건네자 형님은 두 눈을 숨벅이며 시무룩이 웃었다. 이 세상에 고생을 사서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을 열매가 탐스러울수록 봄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농부의 숨길이 선배에 있는 법이다. 돈 벌기 위한 인생은 아니건만 돈 없으면 쭉정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인생에게 남보다 잘 살려는 욕망을 불사르며 자맥질에 온 무수한 낮과 밤이 추억의 갈피마다 아려오니 묻혀있어서 감회가 새롭다. 항상 노력이란 두 글자에 남다른 생각이 입김을 불어넣고 열심히 뛰고 또 뛰던 지난 날 소띠들의 행렬 속에 분명 형님의 모습도 끼어있는 것 같다. 어쩌면 격동의 세월을 헤치온 공화국과 동갑내긴 소띠들의 굴곡진 인생 행로인지도 모른다. 형님보다 고생이 덜했던 나로서는 형님의 파란만장한 삶이 때론 부럽기도 하다.

네, 그래요. 그래서 작자는 가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악착스럽게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형님의 변천사를 여러 차례 이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해 잘 살아보겠다는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이어 윤민호 씨의 수필, 텔레비전에 깃든 이야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 깃든 이야기, 윤민호. 저녁 7시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서 무난 전화가 왔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 남아 자영회사를 꾸리고 있는 아들이다. 엄마가 사망하고 홀로 있는 이 애비가 걱정돼서인지 매주마다 전화를 꼭꼭 걸어오곤 한다. 아버지, 때식을 제때 꼭꼭 챙기세요. 혈압약도 제때 드세요.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세요. 용돈은 우리가 계속 보내겠으니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 텔레비전은 잘 나옵니까? 새로 사드릴까요?

아찔한 아들의 전화에 나는 그래도 자식 농사는 괜찮게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흐뭇해났다. 걱정 말거라. 홍아가 사준 텔레비전도 잘 나온다. 내가 죽을 때까지 봐도 문제가 없다. 쓸데없는 돈을 팔겠니? 나는 텔레비전 원격 조정기로 음성을 높이면서 일부러 아들한테 텔레비전 소리를 듣게 했다. 아버지, 액정 텔레비전 새 것 하나 사드릴까요? 잘 나온다. 몇 년은 문제없다. 사실 지금 보는 텔레비전도 2012년에 딸애가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주면서 당시 용정에서 제일 비싼 거로 사준 것이었다. 10년이 넘었지만 화질도 좋고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다. 또 새 집 객실의 크기도 안성맞춤이다. 액정 텔레비전은 또 무슨 텔레비전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은 괜찮니? 미국은 환자가 많이 나오더구나. 많이 조심하거라.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보노라니 그 전날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텔레비전을 장만하고도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흑백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1984년 늦가을에 나는 아내의 병치료를 위해서 내가 나서 자란 20여 년 된 정든 고향 왕청현 배초구를 떠나 형님이 살고 있는 용정으로 이사오게 됐다. 용정시 교회 마을들에서는 근본 외지의 이사호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무작정 18평방미터가 되는 집을 세맡아 들었다. 당시 재산이란 내 식구가 겨울을 날 수 있을까 말까한 식량 200여 근과 현금 600원이었다. 채집 비용은 한 달에 40원이었다. 초라한 이삿짐을 집안에 부려놓으니 겨우 식구 넷이 잘 만한 공간은 나왔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밭도 없고 직장도 없고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 났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려고 나는 이산 이튿날부터 동네를 돌며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치료와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마른 일 굳은 일 가릴 새가 없었다. 우선 아침 일찍 삼륜차로 아내를 용정병원에 실어다 주고 두 자식은 용정수학교에 실어갔다. 그리고는 새집 부근에 있는 연변 농업연구소 벼시험전에 나가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정말로 가릴 것이 없었다. 지저분한 헤드레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워낙 일솜씨가 잽싸고 부지런해서인지 주변 농가들에서는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왕청현 배초구진에서 생산대 대장을 하면서 수전, 한전 농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농사꾼이었다. 수전, 한전 농산일에는 막힘이 없어서 모두들 나를 실농꾼이라고 불렀다. 찬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밭으로 달려나갔다. 내가 하도 부지런하고 일솜씨가 좋았던지라 교회 주변의 마을들에서는 서로 빼앗다시피 나를 불러갔다. 시간이 더 흐르자 일손이 딸리는 집들에서는 아예 철 따라 나한테 밭을 도급 주기까지 했다. 밭을 도급 맡아도 주인한테 쌀을 바치고 나면 남은 량식은 우리 네 식구의 식량이 될까 말까 했다. 온 하루 힘들게 일하고 맥이 지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서면 그래도 새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난 이튿날이면 또 날이 희붐이 밝으면 일거리를 찾아 지문을 나섰다. 비록 새집이었지만 우리 집 작은 창문으로 따스한 햇빛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재빨리 적응해 손잡고 학교에 깡총깡총 뛰어갔다. 그때 나는 그래도 도시는 아니어도 시교에 이사 온 것을 잘한 선택이라고 속으로 몇십 번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런데 도시 근처에 이사 오니 이전에 우리가 고향에서 살았던 농촌과는 문화생활이 완전히 달랐다.
링근의 집들에서는 모두

텔레비전, 물론 흑백을 사놓고 저녁마다 온 집 식구가 단란히 모여 앉아서 시청했다. 여름이면 집집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나를 보고 칭얼댔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사면 안 됩니까? 우리가 밥을 적게 먹을 정도로 절약을 할 테니 텔레비전을 삽시다. 딸에는 아예 내 팔에 칭칭 매달리며 떼지를 썼다. 좀만 기다리자. 이제 가을에 달고기 끝나서 아버지가 손에 돈을 주면 사자. 나는 두 자식의 초롱초롱한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사탕으로 얼리듯 달랬다. 얼마나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두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 마을의 한반 동문의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어느 일요일 날 저녁 때가 이슥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아내는 자리에 누워서도 아이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자 나는 부랴부랴 아이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섰다. 문 밖을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 아들 명길이와 딸 홍화가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수그리고 락태한 고양이 상을 하고 걸어오고 있었다. 저녁 때가 다 지났는데 집에 오지 않고 어딜 갔다 이제야 오니 엄마가 근심하는데. 나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두 자식들은 나를 보고 서로 번갈아가며 성토했다. 먼저 아들놈이 한참 재미있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일수 어머니가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너네는 집으로 안 가니? 빨리 가라고 호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이번에는 딸애가 아니 글쎄 일수 엄마가 싱 하고 방에 들어와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을 끄고는 빨리 가라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깨를 달싹거리기까지 했다. 기분이 몹시 상한 것 같았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삽시다. 남의 집에 가서 보니 눈치가 보입니다. 명길이가 말하자 홍아도 뒤질세라. 아빠, 우리도 텔레비전을 사요. 하고 나의 손에 매달렸다. 나는 자식들의 지청구에 아이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들과 딸의 앞에서 큰소리 쳤다. 그래, 우리도 사야지. 너희들의 학습 성적이 오르면 내가 꼭 텔레비전을 사주겠다. 나는 솔직히 자식들과 약속해놓고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우리 집 형편에 시름시름 앓는 아내가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실정에서 텔레비전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찬 현실이었다. 아내의 병 치료비도 다 감당 못하는 조세에 텔레비전을 살 경제적 여유가 근본되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텔레비전을 살 돈을 벌지? 나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래서 나는 일전이라도 돈 벌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발벗고 나섰다. 정말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고 또 일했다. 얼마나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했으면 교회 농촌들에서는 나를 머스미까지라고 불렀겠는가. 그때 교회 집들은 대부분 초가집들이었다. 그래서 봄이면 초가집 이영언기, 온돌수리, 벽 바르기 등 일이 많았다. 나는 닥치는 대로 쉬지 않고 마을을 돌며 품팔이를 했다. 내가 하도 열심히 해서인지 품값도 올라가고 일거리가 생기면 나부터 찾기 시작했다. 일거리가 차차 늘어나면서 얼마간의 목돈도 모으기 시작했다. 농사철에는 한전 조전 상리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벌었다. 탈곡하기 전 량식이 다 떨어지자 나는 연변 농업연구소 탈곡장과 연변 농학원 탈곡장을 돌면서 씨앗 털기를 하면서 나달을 주었다. 가을이 돼 손에 얼마간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나는 새집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작은 초가라도 사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또 지청구를 들 줄이야. 아버지, 우린 언제 텔레비전을 삽니까? 다른 집에는 텔레비전이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청을 거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자식들과 한 약속을 3년이 지나 뒤늦게

짧게나마 실현하게 됐다. 1986년 여름, 아이들이 방학을 하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17촌짜리 흑백 텔레비전을 샀다. 아이들은 보물이라도 얻은 듯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닦고 또 닦았다. 그때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딸에는 수학교 6학년이었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보기라도 하듯 아이들은 밥숟가락 떨어지기 바쁘게 텔레비전 앞에 달려가서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아내는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구차하게 남의 집에 텔레비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텔레비전을 사놓으니 아이들은 책을 볼 념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텔레비전만 봤다. 아마 온 방학 숙제는 한 페이지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서만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개학해 국경절쯤에 치른 모의시험에서 아들과 딸의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당금 고중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 아들이 문제였다. 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민한 끝에 아이들한테 중대한 결정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텔레비전을 못 본다. 너희들이 이대로 나간다면 대학은커녕 고중도 못 간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이들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집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생각 밖으로 아들 명길은 불만은 온데간데없고 나의 결정에 동의했다. 아버지, 옳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대학교는커녕 고중에도 가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딸 홍아는 입이 뼈로 통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 아들 명길이가 오빠 구실을 하는 것 같았다. 너도 이제는 중학교에 입학하겠으니 학습 성적을 올려야 중점 고중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다. 아버지가 새까만 얼굴로 온돌챙이질까지 하며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대학까지 못 간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겠니? 아예 우리 오늘 저녁부터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 여동생을 타이르는 명길이가 여간 대견스럽지 않았다. 어린 딸도 오빠 말에 감동이 됐는지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흑백 텔레비전은 이튿날부터 도로 텔레비전 포장 상자에 들어가는 신세를 지고 말았다. 우리는 흑백 텔레비전을 명길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꺼내보지 않기로 하고 박스에 1988년 7월 개봉이란 글자까지 써서 붙였다. 그리고 텔레비전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이불장 위에 올려놨다. 이튿날부터 아이 둘은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밥상을 펴고 밤늦게까지 공부한 것이었다. 텔레비전에 정신 팔지 않고 열심히 저녁 공부를 해서인지 아이들 성적은 오르기 시작했다. 나와 아내도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꼭 참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밥상 옆에서 같이 책을 보곤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학습을 수시로 지도 감독했다. 솔직히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나의 지식 수준으로 커가는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신분으로 이따금씩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를 붙이면서 불만 한마디 없이 밤 늦게까지 매일 견지했다. 고찬 집 아이들이 샘도 빨리 든다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불만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잘 사는 가정과도 비기지 않고 되려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했다. 세월은 료수와 같이 흘렀다. 명길이는 이듬해 현 중점 고중에 입학했다. 고중에 입학해서도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정력을 쏟았다. 고중에 다니는 3년 사이 아들

은 한 번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흑백 텔레비전은 박스 안에서 고스란히 몇 년 동안 잠들 수밖에 없었다. 3년 후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5년 후 딸에도 장춘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이 소식이 동네에 전해지자 부근의 집들에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8평방미터 셋집에서 대학생이 둘이나 나왔다면서 칭찬이 자자했다. 어쩜 아이들이 텔레비전도 한 번 보지 않고 공부하더니 끝내 성공했구나. 딸애까지 대학교에 붙게 되자 우리 부부는 이젠 우리도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먼지를 뒤집어 쓴 텔레비전 상자를 내리웠다. 정말로 몇 년 만에 상자를 열어서인지 흑백 텔레비전에도 먼지가 적지 않게 묻어 있었다. 아내가 몇 번이나 닦은 텔레비전을 나는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켰다. 그런데 앞불사 텔레비전을 켜도 새까만 화면만 나올 뿐 감감무소식이었다. 화면은 근본 켜지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날이 밝기 바쁘게 3륜차에 텔레비전을 싣고 수리부로 향했다. 수리부 기술원은 검사해보더니 시무룩이 웃으면서 이 텔레비전을 더 이상 못 봅니다. 모든 부속품이 습기에 부식돼 이제는 버리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텔레비전을 얼마 보지도 않고 상자 속에 넣어두고 보관했는데 버리게 되다니. 18평방미터 단칸방에서 새집살이를 하다 보니 겨울이면 온 집안에 김이 꽉 차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아까워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수리부에서는 이 텔레비전은 캐스로부터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운송비를 주고 3륜차에 싣고 오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버리면서도 몇 번이나 그 쓰레기통을 되돌아봤다. 주인을 잘못 만난 텔레비전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래도 그 흑백 텔레비전 때문에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켰고 자식들의 의지도 키우지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에 갈마들면서 나는 집으로 오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 한 사람의 노동으로 자식 둘이나 대학 공부를 시키려니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여유가 없었다. 딸이 장춘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는 여느 집에 거의 다 있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두 명의 대학생을 키운 보람으로 남들보다 자긍심이 넘쳐흘렀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출근하게 됐다. 첫 월급을 받은 아들은 21인치 마츠시다 색 텔레비전을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우릴 대학 공부시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쉬면서 텔레비전도 시름 넣고 보세요.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난 콧마루가 시큰해 났고 아내도 돌아서서 눈곱을 찍는 것이었다. 1992년 어느 여름날 대학을 졸업하고 상해 모 대기업에 출근하던 딸애가 불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말도 없이 웬일이냐? 아버지 어머니, 이젠 연세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볼 때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드릴게요. 이튿날 딸애는 나의 손을 잡고 용정시내를 석회 훑듯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도시 한복판에 높이 솟은 해란강이 내려다 보이는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샀다. 집은 이미 장식이 다 된 상태였다. 문제는 가정용 기물이었다. 한류 구차하게 살아온 우리는 아들이 사온 텔레비전을 새 집에 갖고 가려고 했지만

고진감대다더니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자식 농사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흑백 텔레비전도 보이지 않고 자식들을 공부시켜 이젠 자식들의 덕을 보게 됐으니 인생이 정말로 꿈만 같았다.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앓던 아내는 1996년에 끝내 저 세상으로 떠났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우리 애들 잘 키웠지? 하고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요즘 따라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 딸애가 사준 텔레비전을 볼 때면 먼저 간 노친네가 그립다. 그런데 또 아들이 액정 텔레비전을 바꿔주겠다니. 아, 얼마나 좋은 세월인가. 난 아내가 누리지 못한 행복까지 다 누리면서 아들 딸의 효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식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와 여러 가지 해드는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온 과거를 흑백 텔레비전의 장만 과정에 연결시켜서 서술했습니다. 주인공은 힘들고 가난했던 과거였지만 자식 농사에 성공해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데요. 이는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해 행복한 생활을 이룩한 많은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젊어서 고생해서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미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사시절이 분명한 기후 특색,
1: 질박한 민풍과 농후한 민족 특색,
0: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는 물론 깊이 뿌리내린 내 문화,
1: 중국 조선족 민속 특색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
0: 변강의 명주로 매력적인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곳,
1: 이곳은 바로 중국 영양입니다.

0: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1: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 그들은 모두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입니다.
0: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문명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문명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당신도 정신문명 건설의 인솔자, 주력군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문명의 꽃을 연변대지에 활짝 피웁시다.
0: 번영하고 부유하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새 연변 건설에 박차를 가합시다.

0: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1: 꽃은 향기롭습니다. 사람은 더더욱 향기롭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허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허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심근경색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예,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장이 산소와 영양을 날아다주는 관상동맥이 일부가 막혀가지고 혈류가 중단되고 그 부분이 심장이 벽하고 심근이 썩는 병입니다. 예, 급격히 심장이 일부가 괴소되는 것을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고, 급성심근경색이 일단 걸리기만 하는 날에는 지금 우리 그 중국의 수준으로 놓고 말하면은 만 명에 한 명밖에 못 살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아주 심한 병이죠. 예. 이 괴소된 이런 부분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아주 어려워진다. 예. 그래가지고 흉터로 남아있게 되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관상동맥이 경화로 인한 협착이나 폐색으로 심근경색이 대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관상동맥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예. 심장 근육이 있으면서 들어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제일 중요한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이 관상동맥에는 혈액이 흐르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예.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 심하게 막혀가지고, 이 가슴을, 심장이 칼을 대는 이런 수술을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대동맥에서 관상동맥이 하루려 중간이 막힌 부분을 건너뛰는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죠. 예.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이 기름기를 깨끗이 긁어내서, 버리면 안 되겠는가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동맥경화증은 오랜 세월 동안 관상동맥이 내벽 속으로 깊숙이 침투돼가지고 섞어붙어 있어가지고 치과에서 치석을 긁어내듯이 제거할 수 없게 돼서 부득이 차단된 도로를 돌아서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심근경색은 다 관심병으로 오는 병이지만 심장병 중에서 제일 중한 병입니다. 예. 심근경색은 협심증이 발작이 몇 차례에 일어나는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이양하는 것과 갑자기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발작할 때 어떻게 처치하고 적절한 시설로 옮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어쨌든 발작 전날에 심전도에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 심근경색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 심근경색이 온 이런 분들 보면은 증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명치가 아프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속이 울렁울렁 해가지고 구토를 한다거나 또 위증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약을 복용하고 한참 쉬고 있으면 또 가라앉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바늘로 찔러놓는 것 같다고 형용하고, 어떤 분들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고 아프다는 방식을 표현합니다.

하는 방법이 다종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사통으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고 왼쪽 팔 안쪽에 안에 내 쪽이 아프다 합니다. 심한 사람들은 왼쪽 팔 안쪽이 아프면서 줄이 뻗쳐가지고 제일 뺏기 손가락하고 무명지에 와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뒷잔둥에 와서 흉부하고 흉골하고 맞먹는 그 부위 쪽에 척추 쪽에 와서 아픈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빨이 자꾸 아프고 잇몸도 아프고 턱이 아프다는 증상을 표현하는 거 보면은 압박감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대체로 협심증이 반 정도가 심근경색으로 이양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2회 내지 2회 정도의 발작이 일어나던 이런 분들이 3, 4회 이런 발작이 일어난다 하거나 혹은 지금까지 낮에 어떤 노동을 할 때만 발작이 일어나던 사람이 안정에 있을 때도 발작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심근경색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지만 사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다가 심근경색이 일어나 갑자기 쓰러진다는 말을 듣는데 실제로 그분한테는 그 전날에 어떤 증상이 20분 이상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조 증상을 홀시하고 연애에 나가거나 골프를 치게 돼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발작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발작이 강하게 나타나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심장이 불이 붙는데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죠. 건강 관리를 위해 가지고 혈압을 자주 측정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심근경색하고 같은 증상이 일어났을 경우 혈압이 매우 높습니다. 또 통증이 심해가지고 또 비지땀을 흘리고 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이런 느낌이 들죠. 심근경색이 고봉기는 남성은 60세 좌우입니다. 60세부터 오죠. 결국 40대에 들어서서는 40대에 들어서서는 늘기 시작해서 50대에 들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갱년기가 지나 50대가 되고 나서 심근경색이 걸리기 쉽습니다. 60~70대가 되어서부터 또 심근경색은 여성분들한테 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흉통, 구토, 또 식은땀을 흘릴 경우에도 심근경색이라고 이심돼서 와이셔츠랑 또 단추랑 열어놓고 혹은 넥타이를 몇 분이라면 몇 분 동안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가슴을 편하게 해줘가지고 소파에 기대서 안정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을 일으킨 직후에는 부정맥이 종종 일어납니다. 심혈문란이 자주 오죠. 그리고 다음에는 심실세동 상태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심장은 정지 상태와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심장은 혈액을 보낼 수가 없게 되고 그 결과 뇌에 피가 가지 못하게 돼서 이식을 잃고 전신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3분 이상 지속되면 인공호흡을 시켜 다시 심장을 움직이게 해도 환자는 식물인간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인공호흡도 시키지 못했을 경우 사망하지요. 이런 환자를 목격했을 때 우리는 환자의 심장 부분을 힘껏 르골이 부러질 정도로 채줘야 됩니다.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하는 이런 분들도 있죠. 시험 심근경색이 위험 인자라든가 협심증이 위험 인자라든가 이런 걸 허혈성 심장 질환이 위험 인자라고 합니다. 모두 관상 동맥 경화로 가져오는 이런 병이죠. 심근경색은 협심증의 경우와 일부 중복되게 되는데 위험 인자를 좀 전문적으로 살펴서 그 하나하나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심근경색이 예방하고 치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심근경색에 잘 걸리는가 하면은 고혈압이 있고 갑상선 기능
상해가 있다.

하거나 비만증이 있고 심전도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할 때 또는 당뇨병이 있는 이런 분들 과혈당 이런 증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심근경색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혈액의 혈전도가 높아지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심장혈관이란 막아놓죠. 예.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긴장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분들 그리고 성격상으로 아주 꼼꼼한 이런 분들 다 이게 콜레스테롤이 또 높은 이런 분들 예. 그리고 폐활량이 감소되고 또 담배랑 많이 피우는 이런 분들 술을 많이 마시는 이런 분들의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이런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이런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예. 우리 심근경색에 일단 걸렸다 하면은 꼭 약통이 치료 범위에 보면은 심근경색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을 써줘야 된다. 예. 우리 심장혈관이 막힌다 할 때 심장에서는 심장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심장구조 신호를 우리 몸에다 보냅니다. 예.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경상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조조해 나면서 가슴이 답답해 납니다. 예. 필요할 때 심전구에 통증이 나타나고 심장 부위에 때로는 1, 2초 동안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죠. 예.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또 가슴이 답답해 납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누워있는데도 숨이 많이 차고 또 가슴이 답답해 나죠. 예. 식사를 한 후에도 가슴이 또 팽창한 이런 감도 나타나고 또 답답해 나는 이런 감도 나타나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예. 걸을 때나 층계를 올라갈 때도 또 숨이 많이 차고 또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신체의 일부 부위에 원인 모를 통증이 느껴지죠. 예. 정서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격동되거나 할 때도 쉽게 왼쪽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짜릿짜릿해 나면서 아픕니다.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도 어느 순간 왼쪽 가슴이 예전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아프다거나 쇠쌍관유를 입에 물고 있어도 완화되지 않고 당근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에는 내가 심근경색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 꼭 약과기 치료 범위에 심근경색까지 치료되는 약입니다. 이런 약을 환자분들께서는 선택해 쓰셔야 됩니다. 예. 뇌혈관이 막힌다 할 때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신호를 우리 몸에다 보냅니다. 예. 어떤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는가? 자주 머리에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반응이 늦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내려갑니다. 예. 발가락과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죠. 예. 물건을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예. 물건을 만질 때 느낌이 없죠. 예. 물이 온도를 잘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예.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립니다. 예. 손도 떨고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려워지죠. 예. 언어장애도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꿈이 많고 잠을 잘 자지 못하죠. 예.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 나면서 강직이 올 때도 있고 또 자주 넘어집니다. 예. 정서조절이 잘 안 되는데 기쁠 때는 너무 격동돼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슬플 때는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어합니다. 예. 그리고 기침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죠. 예.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날 때 수선 먼저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줘가지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약이 성분들이 들어간 약을 골라 써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전까지 녹여주고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면서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근세포를 격활시켜줘서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줘야 되죠. 예, 환자분들 심장 혈관, 예, 혈관이 막혔다는 신호를 몸에다 보내줄 때 꼭 심내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을 써줘야 됩니다. 예. 예, 고혈압성 심장병이 어떤 병인가를 알아봅시다. 예, 고혈압성 심장병은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구조하고 심장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예,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 통증이 가중해지고 하지가 부조히 생깁니다. 예,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 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지죠. 예,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 초기에는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뛰는데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몸을 움직여 체력활동하거나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 더 명확해집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이완 기능이 저하되면서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서 층계를 올라가거나 빨리 걷는 일상생활 활동 후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예. 예.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하자면은 고혈압을 꼭 정상 정도로 되게 조절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심장병이 꼭 치료되는 이런 약이 고혈압을 조절해주면서 심장병을 치료 같이 해주는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풍습성 심장병이 또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예, 심장 안에는 좌심방과 우심방, 좌심실과 우심실 이렇게 네 개 방이 있습니다. 예. 좌심방과 우심방은 심장 상반부에 위치되어 있는데 혈액 공급을 받는 책임을 지고 있고 좌심실과 우심실은 심장 하반부에 위치해 있는데 혈액을 펌프해서 폐를 비롯해가지고 전신에 혈액을 보내줍니다. 예. 주요하게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두 개의 판엽으로 구성된 것을 이천판막이라고 합니다. 예. 풍습성 심장병은 이천판막에 짤렌이 와서 생기는 이런 병이죠. 예. 예. 이천판막이란 무슨 작용하는가? 좌심방에서 동맥이 피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 이 피가 좌심실을 넘어가야 되죠. 예. 좌심실에서 또 다시 주동맥이 나갑니다. 예. 그때 좌심방이 피가 좌심실에 넘어갈 때는 이천판막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미 용혈성 연쇄상구균에 의해서 염증이 왔기 때문에 곁에 있는 심장내막하고 짤렌이 왔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럼 이게 용혈성 연쇄상구균이라는 게 뭐인가 하면 예전에 우리가 편도선염을 알았다거나 폐렴이나 감기, 인후염을 알았거나 이럴 때 생기는 균이가 용혈성 연쇄상구균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 치료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그 균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 이 균이가 혈액 속에 순환하다가 심장에 갔을 때 이천판막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심장내막하고 짤렌이 왔죠. 예. 짤렌이 왔기 때문에 활짝 모여립니다. 예. 그러니까 심방에 있던 피가 심실에 몽땅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예. 예, 못 들어가고 남죠. 예. 그 다음 좌심실이 수축할 때는 이 이천판막이라는 문이 꼭 닫혀져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심방이 피가 심실에 들어갔던 것이 주동맥에 나가야 되지 이게 융교해서 심방에 도로 빨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활짝 열리지 못하던 문이 또 꽉 닫히지도 못합니다. 예. 활짝 열리지 못함과 동시에 다 옆이 심장이 내막하고 짤렌이 왔기 때문에 꽉 닫히지 못한다. 예. 그러면서 틈새가 생기죠. 예. 이러면 좌심실이 수축할 때 대부분은 주동맥에 나가고 소부분은 빨류해서 자기가 들어왔던 좌심방에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죠. 피가. 예. 피가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자꾸 용리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혈전이

땡긴다이. 어떻게 비유하면 쉬운가 하면은 돼지를 금방 잡아 피를 그릇에 담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이. 그러나 그릇에 담아놓고 흔들거나 한참 놔두면 응고됩니다이. 사람이 혈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응고가 됩니다이. 풍습성 심장병이 이런 도리 병입니다이. 문제는 심장이 생기겠지만 증상은 머리와 나타납니다이. 혈전이 혈액순환하고 같이 머리에 오고 머리에는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대뇌의 제일 약한 혈관이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모세혈관들이 막히면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경동맥 방팔이 생깁니다. 때문에 혈전도 용해시켜주고 오혈도 풀어주고 이런 약으로 해서 써야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기관지 확장제를 쓴 다음에 제일 최대한으로 숨을 들이십니다. 예. 혹은 내쉬죠. 예. 날숨을 쉽니다. 예. 이래서 이 1초 사이에 내쉬는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면적을 계산해 봐서 이 사람이 폐활량이 얼마인가 이게 정상보다 70% 떨어졌을 때는 COPD라고 합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은 만성 주사성 폐인을 말하죠. 예. 이렇게 되면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에 섬유변이 옵니다. 예. 굳어지죠. 예. 그에 따르는 혈관도 굳어집니다. 예. 이러면 심장에서 폐에 나갈 때 충분한 혈액을 쉽게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은 힘을 크게 가해야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입니다. 예.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습니다. 예. 폐가 굳어지고 동맥경화가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옵니다. 예. 이걸 폐심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숨이 많이 찹니다. 예. 폐심병을 갖고 있다 할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헐떡헐떡 되죠. 예. 이 두 장기인 심장과 폐에 문제 생기면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는 이런 성분이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유난하게 해주면서 속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나거나 마른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고 각혈하는 증상도 해결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려주고 숨이 찬 증상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줘야 됩니다. 예. 이런 기관지 확장제를 쓴 다음에 제일 최대한으로 숨을 들이십니다. 예. 혹은 내쉬죠. 예. 날숨을 쉽니다. 예. 이래서 이 1초 사이에 내쉬는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면적을 계산해 봐서 이 사람이 폐활량이 얼마인가 이게 정상보다 70% 떨어졌을 때는 COPD라고 합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은 만성 주사성 폐인을 말하죠. 예. 이렇게 되면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에 섬유변이 옵니다. 예. 굳어지죠. 예. 그에 따르는 혈관도 굳어집니다. 예. 이러면 심장에서 폐에 나갈 때 충분한 혈액을 쉽게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은 힘을 크게 가해야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입니다. 예.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습니다. 예. 폐가 굳어지고 동맥경화가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옵니다. 예. 이걸 폐심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숨이 많이 찹니다. 예. 폐심병을 갖고 있다 할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헐떡헐떡 되죠. 예. 이 두 장기인 심장과 폐에 문제 생기면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는 이런 성분이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유난하게 해주면서 속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나거나
마른

0: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고 각혈하는 증상도 해결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려주고 숨이 찬 증상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줘야 됩니다. 예. 이 급성 신부전이란 또 어떤 병인가 하는 게 알아봅시다. 예. 이 급성 신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이 급성으로 악화돼서 발생하는 이런 순환장애입니다. 예. 급성 신부전은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돌발성적으로 엄중한 호흡곤란이 오고 구슬땀이 뚝뚝 떨어지고 죽음에 임박한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급성 폐수종이 생기면서 대량이 분홍색 포말량 가래가 나오게 되죠. 예. 피부가 차갑고 습할 뿐만 아니라 입술이 새파래 나는데 산소가 부족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예. 이식도 모호하고 흐르멍텅해지고 정신을 잃거나 혹은 심원성 쇼크가 나타납니다. 예. 이 급성 신부전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죠. 예. 이 좌신부전은 주요하게 폐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폐 부위하고 어혈이 지면서 나쁜 피가 뭉치면서 전신의 피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예. 특히는 밤에 숨을 쉬기 바쁜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깊은 잠이 든 후에도 너무 숨이 차서 놀라 깨서는 한참 앉아있거나 혹은 창문을 열어가지고 공기를 바꾸고 나서야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누우면은 숨이 차는 것이 가중해지고 베개를 밑에 대고 반쯤 앉아 있어야 숨이 덜 차게 됩니다. 예. 온몸이 해나루해 나고 피로한 감이 나타나죠. 예. 심장이 혈액을 펌프해서 혈액을 운반하는 기능이 내려갔기 때문에 근육하고 기관이 혈부족이 생기면서 몸이 허약해지고 일상생활을 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기침을 자주 하고 가래가 많아지죠. 예. 폐부에 나쁜 피가 뭉치면서 어혈이 지고 지속적인 마른 기침을 유발합니다. 예. 하얀 가래가 나거나 혹은 급성 폐수종이 오면서 분홍색 포말량 가래가 나오게 됩니다. 예.
1: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이고, 9월 30일은 우리나라의 13번째 열사 기념일입니다. 이날 오전 주밋 연길씨 인민 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연변혁명 열사릉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 주당이 부석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은 로전사, 로동지, 열사가족, 연길씨 사회 각계 간부 대중 대표들과 함께 인민 영웅들에게 꽃

0: 예, 묵도했습니다. 묵도를 마친 후 소선 대원들은 렬사 기념비 아래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 노래를 부르고 소년 선봉대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렁차고 생기 넘치는 노래소리에는 혁명 선열들에 대한 순경의 마음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려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절한 헌화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호가복, 채홍성,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은 앞으로 나아가 꽃바구니 앞에 멈춰서서 댕기를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어 전체 인원은 천천히 기념비를 돌며 렬사 기념비를 우러러 보면서 혁명 선열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생사를 도외시한 순관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의식에 참가한 간부 대중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혁명 선열들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면서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 선열들의 순관 품성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양하고 당의 사업과 연변의 도약 주어를 위해 계속 분투해 실속 있는 사업 성과로 이 홍색 옥토에 잠든 선열들의 충혼을 위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리석인 진공래가 꽃바구니 진정식을 사회했습니다. 주국 관련 지도 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로 전사와 로 동지, 렬사 가족 대표 및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 공안 간부 경찰, 부대 장병과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는 호가복의 주재하에 9월 30일 주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하여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선진제조업 대회 정신, 9월 2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 습금평 총서기가 아홉 번째 중국 농민 풍수절을 맞으며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금평 총서기가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할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와 평안 중국 건설 4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 조의 관찰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에서는 또 최근 전주 고정자산투자 안정과 고업경제 운행 안정 관련 사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국경절 기간에 소비 촉진 활동 배치, 문화관광 활동 배치, 안전생산 사배치 관련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병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는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중대의 방향 경로와 중점 인물을 깊이 논술했고 우리 당의 선진제조 발전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는 바 강한 전략성, 지도성,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급 당의 정부에서는 습금병 총성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전국 선진제조 대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실물 경제를 토대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발전 방향을 확고히 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시책하며 정밀하게 힘을 내어 선진제조업을 골간을하고 연면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전통 산업 개조 승격을 다그쳐야 합니다. 담배, 중의약, 광산물, 식품, 방직, 복장 등 기존 산업 토대에 입각하여 산업 사슬 보완, 강화, 연장,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화, 녹색화, 기술 개조를 깊이 실시하며 제조업이 산업 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이 되고 가치 사슬의 상류로 매진하도록 추진하여 산업의 강인성과 경쟁력을 부단히 증강을 하고 연변 제조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전략적 지능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흩어진 자원을 하나로 묶으며 군집화 발전을 추진하는 발전 구상에 따라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 미용, 신장비 등 5신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세분가공, 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대상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미용소진건설을 힘써 추진하여 신흥산업이 군집화 발전 대세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연변제조업의 새로운 장성극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현대봉사업의 심층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면의 지역위치, 산업, 인문 등 비교 우세 의탁을 해 제조업과 연구개발 설계, 현대 물류 창고 수송, 상무 봉사 등 현대 봉사비 심층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결합 공생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제조

플러스 소프트웨어 봉사, 플러스 데이터 운영, 플러스 정경 응용 융합발전 모식을 적극 육성하고 공유 제조, 요연 제조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을 탐색하여 연변 제조업의 발전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평안중국건설사업에서 우리주는 연소 세 번째로 평안중국건설시범시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주 평안건설사업에 대한 당정의 긍정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각급 당위의 정부에서 영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분발하며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평안중국건설사업의 포치 요구에 따라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며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관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정치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각종 침투 파괴 활동을 엄밀히 방비 타격을 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당정군 경민 5위일체 합력 변경 7위 기재를 완성하고 국가 정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 민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안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수호 책임제 규정을 참답게 실시하고 안정 관련 중대 사건 복귀 기재를 건전히 하며 사회 안전 위험 감시 예비 경보 체계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상시적으로 잘해 중대한 집단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 치안 종합 7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치안 전반 예방통제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폭력배의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심화하며 총기 폭발물 관련 부범죄와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중대한 악성 형사사건과 개인극단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엄밀히 방지해야 합니다. 화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단단히 드러지고 난관 공약 태세를 유지하며 실속 있게 일을 하는 작품을 발행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공업 운행, 문화 관광 소비 등 중점 임무를 서둘러 착실히 추진하고 사사분계 힘써 분투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우수하며 더 좋게 발전하도록 주동을 하여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다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상건설의 유효 시공 시기를 다잡아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이기, 연결 롱마트 디지털지능산업단지, 왕청 중저에너지축적발전소, 안도 신보음료, 도문 중탄명신 탄소섬유동 대상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합방전력고봉부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진흥에너지축적발전소, 왕청조온유통체계 집산배급중심 등 대상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주동을 하고 훈춘방천고속도로, 왕청목단강고속도로, 도나 334국도 개조 등 대상에 시공진척을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삼량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 공업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일정 강화하고 기업들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생산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 지원해야 합니다. 화강약업, 민덕생물 등 재피해 기업들이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연결을 전개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되고 통계에 편입되도록 추진해 공업의 기본 면을 전력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을 하여 농업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가을 알곡 통계 편입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 목축업 장성을 안정시키며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연간 농업 증산 효율 제고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건축업과 부동산업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민들의 주택 구매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실시하는 요리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세 감면, 개발 기업 가격 혜택 등 우대 조치를 잇따라 내놓아 건축업 생산의 순위를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관광객 유동
고봉 상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상업 무역 기업들이 가격 혜택과 공동 구매 세트를 내놓도록 인도하며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해란의 운치, 내로 한마음 등 명절 경축 행사를 알선대로 잘

0: 잘 조직해야 합니다. 교체 시즌,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황금 연휴에 소비 잠재력을 일정 방출해야 합니다. 국정절 연휴 기간에 안전과 안정을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중점 분야, 중점 부에 초점을 맞춰 도로 교통, 공업 광산 기업, 가스 소방 등 중점 분야의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중특대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피면해야 합니다.
1: 주당이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의 주재하에 9월 29일 16기 주인민정부 제8차 전체 확대 회의 및 렴정 사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홍성은 4.4분기에 관건적 단계를 단단히 들어지고 기세를 드높여 힘차게 난관을 돌파해 연간 발전 목표를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통계 납입을 다잡으며 중대 대상 난관을 공략하고 대상 기획을 잘해 유효 투자를 힘써 확대해야 합니다. 감소량 통제와 잠재력 발굴을 중시하고 중점 공업 분야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새로 규모 이상 기업에 편입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재해 피해 기업의 운영 능력을 힘써 회복해 공업 경제의 안정장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성 공업 발전에 더욱 많은 증가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시장 수요를 방향으로 특색 소비를 진작시키며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을 심화하고 소비 촉진 활동을 잇따라 전개하며 한도액 이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여러 가지 조치로 봉사 공급 능력을 높임으로써 연변의 소비 열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식량 안전을 견결히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산업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 향촌 지능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세 자원을 통괄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개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연결하며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다그쳐야 합니다. 개방 플랫폼을 강화하고 대외 무역 규모를 확대하며 대외 교류를 강화해 통로 경제가 통상국 경제, 산업 경제로 전변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개방 발전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대외 개방의 실효를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개 산 리념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오염 예방 퇴치를 잘하고 생태 환경질을 높이며 생태 제품의 가치를 발굴하고 탄소 감소, 오염 감소, 녹지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해 연변 발전의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민생을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 문제로부터 착수해 기본 민생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시 농촌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하며 사회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대중의 행복지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전면 관철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재정금융 분야 위험을 경계 해소하며 안전 생산과 재해 방지 감소를 잘해 사회의 안정 단결을 전력 수호하고 량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확실하게 틀어지고 실속 있게 일하는 것을 직책리행 전반 과정과 사업 발전 각 방면에 관통시키고 고효율적으로 재반 사업을 잘하며 사업 교류를 엄숙히 하고 정무 봉사를 최적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렴결하게 사업해 실천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리시가, 부주장 문금철, 정권, 두경국, 오해생,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일부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0: 중공연변주 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한 연변의 얼굴이 되어 고향 이야기 전달 주직속기관 청년간부 종업원 주한민족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주제선전강연 전시공연이 9월 29일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예선 및 정밀 연습, 집중 연습, 집중 선시 공연 등 3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됐으며 조직 속 각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최종 14개 우수 종목이 집중 전시 공연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주당이 선전부, 주당이 통전부, 주총공회, 연변일보사, 주사법국 등 조직 속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은 본직에 입각하고 고향의 뿌리를 내려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역사 기억, 문화 전승, 발전 성과, 선진 본보기, 가국정회 등 5대 주제를 중심으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 전시, 민속공연, 실물기록 상황극, 실황송, 소통식 강연 등 다양한 형식을 교묘히 융합해 청춘의 시각으로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 전승, 시대 발전 이야기를 정감 있게 들려주면서 조직 속 기관 청년 간부와 조무들의 앙양된 정신 상태와 단결 분투하고 담당 실천하는 양원 정신 풍부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지련한 각출 거쳐 활동에서는 최종 1등상, 2등상, 3등상과 우수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종합보장중심 부주임 리우항입니다.
2: 조화민족
0: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통전 간부들에게 있어서 민족 단계를 수호하고 민족 사업을 잘하는 것은 응당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잘 대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일상적인 방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감동적인 인물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연변에서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온 가장 생동한 주석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민혜였습니다.
3: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 오창기 온 대지 강산에
1: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게다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의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급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10월 1일 우리 조국의 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국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연변의 가을 풍경을 노래한 가요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이고 흥겨운 음악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김대현 작사, 방학춘 작곡의 나의 조국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조국의 웅장한 산화와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의 자부심을 장엄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남성 가수의 힘차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더욱 깊게 전해줬습니다. 이어서 송경철 가수가 부른 닐일이 좋고 좋네를 전해드립니다.

연변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는데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연변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태엽 작사 안홍천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을 렴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관광객들 마음속에 다시 찾고 싶은 연변이길 바라며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요즘 가을 정취가 짙은 연변은 곳곳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타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자가용 관광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을 지춘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연변이기에 더 매력적인 거 아닐까요? 최창준 작사, 김일환 작곡의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민요풍의 가요도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작사, 오영란 작곡의 새 시대 새 연변을 최래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께서 알아두면 좋은 건강상식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 모시고 폐렴과 폐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실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요즘은 보면은 우리 방송을 통하거나 혹은 텔레비를 통해서 이 건강 지식에 대한 보급을 많이 하죠.
0: 네, 그렇죠. 예,
1: 왜냐하면은 우리 건강이라 할 때에는 옛날에는 이건 병원에서 막 의사들이 알고 병원에가 치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관리라든가 음식 관리라든가 이런 정서 관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자기 건강을 지키자 한다 할 때에는 이런 건강 상식을 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알아야만이 지금 자기 질병에 대해서 려해가 있고 또 치료하는 면에서도 자기 절로도 신심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0: 네.
1: 때문에 우리 건강 프로는 환자분들에게 또 아주 좋은 이런 시간이 또 됩니다.
0: 네네.
1: 그리고 우리 건강이라 할 때에는 이 건강 지식을 정확하게 알면은 삶이 바뀐다 이런 책도 또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건강을 본다 할 때에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라 합니다.
0: 네.
1: 때문에 이런 건강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가 내 건강에 아주 좋은 이런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건강 지식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또 좋습니다.
0: 네.
1: 근데 우리 이 건강 지식이라 할 때에는 지금 정확하게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0: 그렇죠.
1: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또 이 건강에 유리하지 정확하게 모른다 할 때에는 또 이 건강에 대비 해로운 점이 또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은 이 건강 상식이라든가 의료 정보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입니다.
0: 네.
1: 때문에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되고 어떤 정보는 믿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 알자면은 우리 일정하게 자기 인체라든가 질병에 대해서 알고 식별한다 할 때에는 자기 건강을 지키는 데서 아주 좋은 유리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노인일의 건강 교육이라 할 때에는 노인 인구가 좀 급증하면서 현재 사회로 놓고 본다 할 때에는 매우 중요한 이런 뉴스 중에 하나가 됩니다.
0: 네.
1: 때문에 이 단순히 수명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건강 면에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노력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0: 네네.
1: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자 한다 할 때에는 이론적으로도 자기 일정하게 또 자기 이런 의료 지식이라든가 상식적으로 또 많이 아는 게 또 이래기 때문에 이 폐건강에는 우리 항상 중시를 또 돌려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폐라 할 때에는 공기 중에 이런 산소를 혈액 속에다 공급해 주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혈액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배출하는 가스 교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이거 숨통이라고도 하죠.
0: 네.
1: 숨통이란 거는 직접 생명과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0: 네.
1: 때문에 우리 가장 먼저 이 심장이라든가 폐 바로 이 생명과 관계되는 이런 장기에 대해서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폐에서 보면은 폐에는 폐포가 있습니다.
0: 네.
1: 이 폐포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폐포가 대단히 이게 지금 우리 형상적으로 폐 구조를 이래 설명드린다 할 때는 폐가 딱 마침 이 구멍이 가득한 이 구멍이가 폐포입니다.
0: 네.
1: 이 해면처럼 이 폐포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폐포에서

0: 가서 교환을 하면서 인체에다가 산소하고 산소의 농도를 공급해서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배포는 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폐는 체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0: 예, 폐 기능이 약해진다 할 때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폐 기능이 좋아지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1: 아, 네.
0: 예, 우리 주위에서 얼굴이 해봐 좀 새타얗고 뭐
1: 많이 창백한 분들,
0: 예, 창백하다 이럴 때는 저분이 폐 나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1: 네.
0: 그 말에서 체력에서 겉에 보건데 다 알깁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폐는 각종 배포로 또 구성되고 근육이 없습니다.
1: 아, 네.
0: 예, 근육이 없기 때문에 늑골로 또 보호합니다. 이 늑골이 폐 부위를 둘러싸고 보호해줍니다.
1: 네.
0: 그리고 심장과 가장 가까운 부위에 있고 이 횡경막과도 가장 가깝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이 중초 이 복부하고 흉부를 갈라놓는 이 흉경막하고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이 배포라 할 때에는 약 3억 개 정도가 됩니다.
1: 네.
0: 에, 상상하기 바쁘죠. 우리 어깨라 하면은 이 저리 그거 숫자를 알려고도 하지 않죠.
1: 네.
0: 3억 개 정도가 되고 우리 몸속에 이렇게 3억 개 있다는 거 상상하기 바쁘죠.
1: 네, 네.
0: 에, 때문에 이 총 표면적을 펼쳐 놓으면 이 왕출창이 절반 정도의 넓이가 된다 합니다.
1: 네.
0: 에,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인체라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1: 네, 너무너무 신비롭죠.
0: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계상에서 제일 잘 맞는 기계가 인체라 합니다.
1: 아,
0: 예,
1: 네.
0: 누구도 이 기계가 이렇게 각종 기능을 다 하면서 이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는 게 아주 신기하죠.
1: 그렇죠.
0: 예, 때문에 우리 이 인체는 그만큼 또 잘 보호해야만이 이 상호 이 항상성이라든가 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폐가 나빠진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1: 네.
0: 예, 우리 중의학에서는 폐는 피부하고 이 털을 주관합니다.
1: 네.
0: 예, 우리 이 모발도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폐가 약해진다 할 때에는 열이 많이 차면서 피부에 잡티도 생기고 머리카락이가 쉽게 빠집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폐가 어떤 분들은 몸이 용 약한데 또 이 머리숱이 용 많은 분들이 있죠.
1: 있죠.
0: 예, 근데 이 머리숱이하고는 폐우도 관계되거니와 콩팥이도 관계되고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는 상호작용합니다. 예, 같이 좋아져야 된다
1: 네.
0: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폐라 할 때에는 이 폐포하고 폐세포로 구성됐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면서 이 배포의 습도가 떨어지거나 폐에 가래와 같은 이물질이 고여 있으면은 배포가 딱딱해지면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몸에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1: 네.
0: 예, 아마 이 증상은 누구나 그 바이러스 이 유행될 때 다 경험해 봅니다.
1: 그렇죠.
0: 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 사망에까지 이른 분들은 바로 이 산소 포화도 농도가 떨어지면서 생명이가 그렇게 위협해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숨도 차고 머리도 띵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우리 겪어본 분들은 이게 하고 이 숨만 찬 게 아니라 맥이도 없고 머리가 멍해나고 머릿속에 안개 낀 것 같다 이런 분들 이런 증상이 많았죠.
1: 네, 네.
0: 예,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우리 폐 기능도 떨어지고 폐 우리 세포 폐포가 손상받으면서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 보면은 코가 폐의 구멍이라 합니다.
1: 아, 네.
0: 예, 그리고 호흡하는 과정에서 이 코가 이 인두라든가 후두 기관을 통해서 공기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코 속에 있는 점막에는 여러 샘

0: 하고 세포가 있습니다.
1: 네.
0: 에, 때문에 이 습도도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하나하나의 행복한 가정이 모여 희망찬 중화민족 대가정을 이룹니다. 56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화목한 중화민족 대가정. 56송이 민족 단결 행복의 꽃이 중화대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에, 때문에 우리 코 속에 있는 이 점막에 여러 샘하고 세포가 있기 때문에 습도를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에, 만약 폐가 약해지거나 안 좋다 할 때에는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증상입니다. 네. 에, 그리고 코 점막이가 쉽게 자극을 받아서 재채기를 하는 이런 신호까지도 발생합니다. 네. 에, 그리고 폐는 기순환 작용을 또 주관합니다. 네. 예, 폐에서 기를 만들고 온몸에다 기를 펴주면서 탁한 기운을 정화시키고 맑은 기운을 인체에다 공급합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하죠. 때문에 이 폐 기능이 떨어지면은 사람 몸이 약해집니다. 네. 예, 그리고 폐 기능이 떨어진다 할 때에는 기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혹이 상실되고 우리 이혹에는 사람 여러 가지입니다. 네. 예, 이런 이혹이가 상실되면서 쉽게 기운이 저하돼서 이 기분 상태까지 컨디션까지 나빠집니다. 네. 예, 어떤 때는 대부분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예, 제가 이 그 이 호흡기 그 오해가에 있어 봤습니다. 네. 그때도 보면은 대부분 맥이었기 때문에 기분 상태가 안 좋죠. 네. 예, 그래서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정사가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목소리가 좀 산소가 내뱉어질 때 좀 성대를 통해서 소리가 생깁니다. 네. 이때 폐가 건강하면은 목소리가 크고 맑고 또 폐 건강이 안 좋다 할 때는 목소리가 쉬거나 약해집니다. 네. 예, 이 뜻인즉 우리 목소리라 할 때는 들어간 산소가 내뱉어질 때 산소가 많아야만이 목소리가 크다 이 말과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아, 어째 말소리 많이 약해졌다. 이럴 때에는 폐 기능이 문제 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좀 자주 쉬거나 목소리가 약해진다 이럴 때에는 폐에 대해서 또 관찰을 또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폐질환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기침이죠. 네. 예, 이 기침이가 어째서 기침이 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기침이라 할 때에는 폐 속이 공기를 갑자기 내뿜는 이런 행위입니다. 네. 예, 코하고 입에서부터 배포까지 공기 통로인 기도에 이물질이거나 인체의 분비물이가 자극될 때 예, 이 이물질하고 분비물을 기도 바깥으로 배출하는 방어 작용 중에 하나.

0: 합니다.
1: 네.
0: 에, 때문에 일정하게 기침한다 할 때에는 이거 우리 인체에서 자기절로 이런 이물질이라든가 인체의 분비물을 배출하는 이런 방어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일정하게 너무 과하게 기침 아예 할 때에는 이것도 다 좋은 현상입니다.
1: 네.
0: 에, 이런 방어 작용에 또 재채기도 있습니다.
1: 네.
0: 에, 어떤 분들은 그저 기침 약간 하나, 재채기 약간 해도 인차약을 드시죠.
1: 네.
0: 이거는 우리 인체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이런 방어 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 방어 작용을 할 때에는 이
1: 약을 놔두는 게 낫나요?
0: 예, 그렇죠. 약을 네. 안 써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은 면역력이 모두 약하기 때문에 결국 약물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1: 네, 또 심해질까봐 막 두려워서 그렇죠. 드시죠.
0: 예, 그래서 재채기 나무는 저래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죠.
1: 네네.
0: 예, 원래는 약을 드시지 마시고 조금 휴식을 좀 충분하게 하거나 또 영양 보충하거나
1: 네.
0: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이 좀 처음에는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재채기라 할 때에는 예, 이 재채기는 고점막이 자극으로 또 나타나고 기침은 기도 점막이 자극으로 발생합니다.
1: 네.
0: 예, 기침은 이미 기관지까지 문제가 생겼다. 이 재채기는 코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급성 기침이라 할 때에는 대부분은 감기라든가 급성 편도선염하고 급성 인후염 등 이런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1: 네.
0: 예, 지금 기침이 난다 하면은 지금 모두 어떤 분들은 지금 폐를 많이 고려하죠.
1: 네.
0: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인후라든가 예, 이 상기도 감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만성 기침은 보통 보면은 비염이 있거나 중독증이 있거나 천식이 있거나 만성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도 또 발생합니다.
1: 네.
0: 에, 이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이 기침을 하는 게 조금 호흡기보다 다르기는 다릅니다.
1: 네.
0: 좀 꽥질하면서 막 올라와 하면서 또 기침합니다.
1: 네.
0: 에, 때문에 이것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은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지만 기침이 반복하면은 호흡기 간염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기침에 의해서 호흡기 질환이 또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건강교육이란 게 정말 아주 필요합니다.
1: 네.
0: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안다 할 때에는 너무 약이란 거는 너무 과하게 써도 안 되고 또 너무 조치가 늦어도 안 되죠.
1: 네.
0: 에, 때문에 이 방면에서 이 상식적으로 알아둔다 할 때에는 적당하게 약을 쓰면서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에, 그리고 우리 중이에서는 기침을 또 이 호흡기가 건조하거나 위축이 되거나 약해져서 발생하는 이런 증상으로 또 봅니다.
1: 네.
0: 에, 우리 폐라 할 때에는 적당한 습기가 유지되고 공기 통로가 잘 확보되어야만이 이런 좋은 상태입니다.
1: 네.
0: 예, 너무 건조하면 기침이 나거나 이런 증상들을 모두 겪어봤죠.
1: 네, 그렇죠.
0: 예, 때문에 우리 폐라는 거는 항상 좀 이 습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1: 네.
0: 이 습도를 유지해야만이 이 염증도 안 생기고 이 기도 점막이라 보호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너무 차가워져서 공기 통로가 좀 절박지거나 차가우면 모든 게 수축되죠.
1: 네네.
0: 예,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공기 통로가 예, 바로 기관을 말합니다. 이 기관이가 절박지고 열에 또 의해서 건조해진다 할 때에는 폐가 또 힘들어집니다. 예, 이렇게 폐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기능도 약해지면서 쉽게 호흡기 질환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항상 이 자기 몸에 대해서 관찰을 잘하고 또 리론에 또 결부시키면서 제때 예, 우리 잘 관리하거나 또 적절한 치료가 들어간다 할 때에는 큰 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지금 노인분들을 보면은 폐신병, 심장과 폐

0: 같이 질병이 있으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죠.
1: 네.
0: 예, 우리 이 배심병이라 할 때에는 폐부위 질병이라든가 폐동맥이 만성병변으로 인해서 점점 이 폐동맥이 압력이 높아지거나 혹은 심장의 우심실이가 비대해지면서 심장의 힘이 쇠약해지고 동시에 폐부위 기도가 상하면서 동기 장애로 인해서 호흡기 장애가 초래됩니다.
1: 네.
0: 에, 대부분 이 배심병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 호흡 곤란이가 주요한 이런 증상이 됩니다.
1: 네.
0: 에, 때문에 이 호흡 곤란이 생기면은 당연히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교환이 안 되죠.
1: 네.
0: 에, 그렇기 때문에 또 맥이 또 쉽게 떨어집니다.
1: 네.
0: 에, 그래서 우리 배심병이 있을 때에는 주요한 증상을 보면은 이런 만성 기침, 예, 기침을 계속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객담, 예, 이 가래도 많고 숨을 헐떡이거나 혹은 천식 증상도 나타나고 점점 발전하면은 예, 무력감하고 호흡곤란, 그리고 가슴 부위가 좀 답답하거나 예, 가슴이 답답한 후에 또 이어지는 게 두통입니다.
1: 네.
0: 예, 이 배심병을 좀 심하게 한 분들을 보면은 지금은 이 배심병이 너무 심한 분들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1: 네.
0: 예, 우리 80년대 곤만 졸업했을 때에는 예, 배심병 환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1: 네.
0: 20개이고 쉬고 산소 토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분들을 보면은 머리가 예,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통이 좀 심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산소 결핍증이 심해지면서 청색증, 예, 사람의 입술이라
1: 아, 파래지는 거예요?
0: 예, 네. 예, 손끝이라 이게 다 파랗게 됩니다. 그런데
1: 네.
0: 지금은 약이 좋고 이료 이 조치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좀 청색증 환자들이 아주 적습니다. 좀
1: 네.
0: 보자면은 예, 지금은 약을 좀 모두 좀
1: 알아서 좀 잘
0: 그렇죠.
1: 드시죠.
0: 네. 네. 그리고 좀 불안해하고 이 배심병이 심한 분들이 좀 불안해합니다.
1: 네.
0: 예,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산소가 부족하면은 불안해집니다.
1: 네.
0: 예, 불안해지다가 배심병이 있는 분들은 정신이 좀 혼미한 이런 상태까지 또 들어갑니다.
1: 네.
0: 예, 이러면서 또 심계항진도 생기고 기침도 더 해지고 이 간이가 또 그다음에는 이 배심병이 있는 분들이 간이 나빠집니다.
1: 아, 네.
0: 예, 간이 나빠지면서 소변의 양이 줄고 하체가 많이 붓습니다.
1: 네.
0: 예, 지금 상식적으로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다리가 붓는다 이건 아시죠.
1: 네.
0: 근데 이 배심병 환자들이 대부분 하체가 많이 붓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소변이 또 요란하게 나가지 못하고 예, 이럴 때에는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중한 배심병으로 이렇게 중한 환자들이 좀 적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마른 기침, 어떤 분들은 마른 기침이 자꾸 난다.

0: 이 코 막힘이거나 이 콧물 증상이 없다면은 이건 후두염에 속합니다.
1: 네.
0: 에, 기침은 나는데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이 없다. 이러면은 기관인 게 아니라 이 후두가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에, 때문에 이렇게 기침이 난다 해도 잘 분별하고 치료한다 할 때는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조국의 77돌 생일을 맞은 오늘 사랑스런 우리 조국에서 우리 모두의 꿈을 그려가고 그 꿈을 키워간다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에서는 당과 어머니 조국의 따스한 품을 그려보고 그 품 속에서 발전해가는 우리 고향의 모습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김종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 보내드립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저곡의 전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익숙한 멜로디의 가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박정근 작사, 송대윤 작곡의 인민들은 그 빛발 안고 삽니다. 보내드립니다. 송대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땅과 조국의 따스한 품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조국이 더욱더 번영 부강하길 바라면서 리 행복 작사 정준옥 작곡의 사랑하는 나의 조국 보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시기 북경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보는 것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리처력 가수가 부른 북경에 가고 싶소 보내드립니다.

여서림은 춘작사 한병락 작곡의 저곡당은 어디 가나 내 고향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남성 테너들이 부르기 좋은 서정가요로서 예술성이 짙은 작품입니다. 김청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저국의 품속에서 행복을 한껏 누리며 멋진 삶을 갖고 가길 바랍니다. 김경련 작사, 안국민 최령국 작곡의 저국의 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안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선입니다. 10월은 어복이 무르는 황금의 계절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벅찬 마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7돌을 맞았습니다. 황금의 계절과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첫 곡으로 김정곤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곡을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내 우리 조국이 역사와 영광을 기리고 찬란한 미래를 기원하면서 김대현 작사 류천 작곡의 꽃피는 조국을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섯 조곡의 아름다움을 표현한가요? 김재현 작사, 김태성 작곡이 김경민 가수가 부른 대조곡 그어대는 아름답다에 이어 리태수 작사, 최령훈 작곡의 아름다운 조곡을 박홍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다시 한번 중화민공화국 창립 77돌을 축하하면서 우리 조국이 더욱 부강하고 더욱 평화롭고 조화롭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건강 상식들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 만들어 갈 텐데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우리 중의 이 사진 팔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0: 네.
1: 사진 팔강법이, 사진 팔강법 하면은 우리 중의 치료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치료입니다. 특히 우리 지금 현대의학에서 우리 B초라든가 CT라든가 MRI라든가 화암이라든가 뭐 X-ray라든가 많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이 이런 현대의학이 발달된 기초상에서 우리 어떻게 중이 치료하고 현대의학을 결합해서 치료하겠는가, 그러니까 중서의를 어떻게 결합시키겠는가, 이 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구하고, 또 내 본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고 뭐 의학 교수가 아니더라도 내 몸에 나타나는 병, 또 후에 늙어가면서 병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식 우리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의 치료법에서는 어떻게 병을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할 때 우리 그걸 중의 치료법에서는 이걸 변증론치라고 합니다.
0: 네.
1: 변증론지. 변증론치라는 게 우리 중의에서 제일 기본으로 하는 치료법과 진단법입니다. 예. 그래서 변증론치란, 변증이란 무엇인가? 변증이라는 게 우리 진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서인은 우리 그 치료상 진단상에서 가사부터 뭐 B초를 한다, 화암한다, 뭐 엑스레이 한다, 이런 보조적인 기계 진단부터 우리 처방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의는 먼저 변증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어디에 들었는가, 어디에 들었는가.

0: 겉에 들었는가, 속의 내장에 들었는가, 아니면 음양평형이 깨졌는가, 아니면 실증인가 허증인가, 이런 걸 진단합니다. 이걸 벤증이라고 합니다. 벤증 룬즈 한 단계. 그 다음에 치료법에서는 팔강법이란 게 있습니다. 팔강법에. 네. 먼저 우리 벤증법에서 봅시다. 벤증법에서 보면은, 벤증 론치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벤증에서의 벤증 사진이라고 말합니다. 예. 사진 중에서는 우리 망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하는, 중이 진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아, 중이는 어떻게 돼서 크게 기계검사, 화암, 이런데 의거하지 않고 병을 진단하는가, 이걸 우리 사진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라는 사자입니다의 네 가지 진단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는 문진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에. 네. 그 다음에 망진이 있습니다. 환자를 바라다 봅니다. 이 사람이 피부 색깔은 어떤가, 누르꾸르한가, 어두운가, 창백한가. 그 다음에 해를 봅니다. 해 설태가 있는가, 누런가, 하얀가, 뭐 없이 오혈이 쟀는가에 이런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문진이 있습니다. 원전. 냄새를 맡는 이런 진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체전이 있습니다. 맥을 짚는 걸 말합니다. 이걸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망진을 본다 할 때 이분이 여러 가지 피부 색깔, 눈자위, 눈자위라는 게 하얀 자위가 하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황달이라면 올 때 누렇지 했을까? 예? 그 다음 또 간열이 세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하얀 자위 와서 총혈이 많이 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특히 우리 그 중풍이 올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 냄새 있는 분들, 거기에 혈지 높은 사람들 보면은 눈에 와서 이런 환이 있습니다. 가락지처럼의 까만 눈동자, 거기를 해서 허연허연 환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망진도 바라다 보는 우리 이사가 환자를 전면적으로 관찰하는 바라다 보는 걸 망진이라고 하는데 이 망진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시르는 그 다음에 우리 그 망진 위에도 우리 그 원전 물어보는 진단이 네. 문진에서 이게 문진이 좀 바쁩니다. 환자의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을 다 물어봐야 됩니다. 변비는 있는가, 무슨 찬물을 좋아하는가, 설산하는가, 뭐 찬 음식 좋아하는가, 잠은 잘 자는가, 뭐 이런 걸 우리 스원거란 게 있습니다. 중의를 배울 때는 열 가지 이상을 물어보는 이런 걸 문진이라고 합니다. 물어본다는 문진이. 네. 어떤 사람들은 저 선생님 무슨 그리 용하다던 게 무슨 저렇게 싹 물어보고 하는가. 그래서 맥을 턱 짚어보면 진단해야 되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이사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거는 다 허풍입니다. 허풍에 제일 중요한 거는 중에는 이런 사진법이 있다. 본래 아무리 뭐 명로 중이라 해도 꼭 이런 환자를 책임지는 각도에서 자상이 검사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문 진, 망진, 그 다음에 원전이 냄새 맡는 진법, 그 다음에 맥을 짚는 진단,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도 이게 의사가 용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잘 진단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각도에서 이렇게 우리 의학을 배울 때도 중의를 배울 때는 열 가지 이상을 물어봐야 된다는 시원거라는 거, 이거 애우기 바쁘니까 노래처럼 뺀 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시원거라 열 가지를 물어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체전, 맥을 짚는 거 말합니다. 예. 손가락을 우리 그 맥 뛰는 혈관 위에다 놓고, 예. 우리 맥을 짚을 때 살짝 눌러도 맥이 짚어진다 할 때는, 아, 이 사람이 병원은 겉에서 나타나는 병이다. 이거고, 아무리 꽉 눌러도 잘 안 짚어질 때는 이 사람이 병원은 오래된 병으로서 장부에, 오장육부에 이미 병이 들었다.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 부맥인가, 침맥인가에 이런 혈맥인가 이거 다 우리 진단합니다. 이렇게 중의는 실제적으로 환자의 몸을

0: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 이런 걸 다 가지고 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조기 진단이 나올 수 있고 진단이 준악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우리 그 기계 진단하고 결합하면 또 좋죠. 이래서 아 소위가 아주 용하고 중의는 필요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고 또 종이가 다 귀신처럼 병을 다 집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귀는 중소위를 결합해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같이 결합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병을 진단하고 치료상에서 특히 만성병이라든가 나치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 중의 치료 진단 어떤데 우리 병원에 가보시오. 몸이 아프고 입이 마르고 사지가 각통이 나고 아 이러다가 이게 내 죽지 않겠는가 이래서 병원에 갔는데 CT도 해보고 B초도 해보고 화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뭐 병이 없습니다. 이 진단이 없단 말입니다. 진단이 없으니까 치료법도 없고 맨 검사만 뭐 한 천 원씩 팔고 약을 그래서 딸랑 한두 가지 갖고 와서 먹어봤는데 계속 더 하단 말입니다. 이게 딱 기계 진단이 나온 다음에 치료하자면 우리 기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화암하면은 조암에 40을 올라가야 이게 치료한다. 무슨 이 병원마다 이 화암 수치를 정해놓은 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병을 다 길러서 기계 검사에 나타난 다음에 치료하기보다 중이처럼 이 사람이 입이 마른다 뭐 열이 나는 같다 이런 허열인가 실열인가 검사해야 되고 음양평형이 특히 의미할 때 할 때는 입이 마른다 말입니다. 사지 각통이 난다 말입니다. 이게 몸에 특히 근육에 와서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거나 간열, 간경락, 담낭경락이 통하지 못할 때는 이런 독소가 빠지지 못하면서 특히 우리 간이가 근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근육통이 납니다. 네. 이럴 때는 수관제 위가 들어가면 또 그 근육통도 바로 잃어버진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럴 때는 중이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건강상식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애청 바라면서 네, 오늘 프로는 여러분들의 자문전화를 받지 못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설명 주시죠.
1: 그 다음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 발강법이란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런 사진을 통해서 병을 진단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발강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덟 가지 이런 치료법을 말합니다. 네. 여덟 가지 치료법, 발강법이라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중이 치료상에서. 발강법 외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먼저 발강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사람이 병은, 이 병은 허증

0: 난방병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열이 난다 이러면 이 사람이 허열인가 막 그래서 얼굴이 벌게 나고 예? 입이 마르고 코 안도 마르고 마르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1: 네.
0: 열이 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이러면 이게 진짜 열인가 진짜 열은 우리 실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온을 재봤는데 열이 아예 올라간단 말입니다. 36도 37도 이거지란 말입니다. 이러면 이게 허열입니다. 진짜 열이 아니다. 허풍 푼다. 허풍을 친다. 이 말과 한 가지입니다. 예, 쉬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열. 실열은 우리 체온을 재봤을 때 확실히 막 38도 올라가고 예, 진짜 열이 난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제일 먼저 염증을 고려합니다. 이 사람이 염증이 있길래 진짜 열이 나기 때문에 소염제를 쓰든 아니면 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열이 납니다. 예? 이거 역시 바이러스가 들어가든 세균이 들어가든 전진이 들어가든 전진이라는 게 우리 보통 곰팡이균입니다. 쉬진 그다음에 빙도 그다음에 전진 이런 걸로 나누는데 어쨌든 요거 이런 균들이거나 병독이 들어가서 염증이 왔을 때는 진짜 실열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0: 이럴 때는 허열로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 팔강법에서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중시하는 것이 음양입니다. 음양 평형 이거 아마 여러분들 방송을 듣는다 할 때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음이 허해서 오는 병인가 아니면 양이 허한 병인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이 마른다 그 다음에 피부도 말라서 가렵다 어떤 사람 특히 당뇨 있는 사람들 피부가 많이 가렵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라고 막 또 긁어놓으면 그게 뭐 좁쌀아 같은 게 도다도 나고 예? 이래서 우리 병원 가서 피부병 치료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치료해서는 치료 효과를 못 본단 말입니다. 예? 이럴 때는 우리 콩팥이 주로 이럴 때는 콩팥을 다스리는데 응을 보충합니다. 숙지라든가 생지라든가 맥동천동 천화본 이런 청열하고 진액을 만들어내는 약을 주로 요청해.
1: 네.
0: 이러면 그 피부병도 다 나사집니다. 그러면 이사 용화다 이러죠. 예. 기세 이 음양평형이라는 게 우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양이 허합니다. 요래도 선풍기 바람 피해 다니고, 예, 조금만 찬 거 먹어 땀은 설사하고, 예, 이런 데다 대고 어떤 사람들 모르고 술에 누기 허리 아프다고, 육류하는 먹은 게 그리 좋다더라 해서 나도 또 육류하는 먹는단 말입니다. 예, 양이 허한 사람들은 양을 보충해야 됩니다. 양이라는 게 주로, 우리 태양이라는 양입니다. 몸을 따뜻한 기를 보충한다. 이 말입니다. 예,
1: 네.
0: 이럴 때는 주로는 구이선 지환인데 그렇게 치료가 요거는 육묘하는 먹어 되는 병, 요 병은 진구이선 지환은 먹어야 되는 병 요렇게 딱딱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까만색이요 병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지지 못합니다. 이래서 좋기는 우리 맹이들을 보이고 변증론지 이제 말씀드렸죠. 뱀종론즈라는 게 우리 중의에서 중의 여기는 치료법인데 진단 치료를 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몸이 차서 오는가 열한가 기실 음양 평온과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팔강법을 말합니다. 팔강법에서 우리 뼈올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거치에 들었는가 속에 들었는가 이건 주로 맥을 통해서 많이 압니다.
1: 네.
0: 예. 이런 치료, 진단, 치료법,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의 진단, 치료법상에서, 우리가, 이사질 안 하더라도 내 병을 치료하고 내가 어떤 이사를 배우고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겠는가. 우리 지금 현대 의학과도 그렇습니다. 중의도 좋고 소의도 좋고, 예,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고,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고, 인해보는 법은 이런데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약도 그렇습니다. 이 약이 이런 걸 치료하는 약인데 또 저 약은 이런 치료하는데 어떤 약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서 또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본인이 결정해야 돼.

0: 절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내뭐 이상 가고 이사가 알아서 결정하겠지. 물론 이사 결정권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래서 우리 수술할 때라면 이사들이 많이 설명하고 환자들 체인지시키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본인이 의학상식을 배워두는 것도 아주 자기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녹색은 연변의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1: 생태는 연변의 보기한 자원입니다.
0: 봄에는 봄나들이로,
1: 여름에는 피서로,
0: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1: 겨울에는 빙설로,
0: 사시절 매력적인 연변이
1: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한층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0: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한층 제고합시다.
2: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네, 우리 이 사진에서의 이 수저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2: 네.
3: 이거 다른 거 설명할 게 많은데, 요 설태를 한번 좀 설명드립시다. 예. 중이 또 제일 중이 여기는 망진에서 제일 중이 여기는 진단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씩은 중이들을 다 보여봤을 겁니다. 예. 중이들이 꼭 해를 내미시오 하고 해를 봅니다. 그거 남이 해를 봐서는 본래 뭐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꼭 이 서전이란 거 합니다. 혈전, 설전이.
2: 네.
3: 우리 해를 보면은, 하나는, 먼저 일단 밤에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 자는 게 좋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해를 보기 진단하기에 짓단 말입니다. 이 페니실린 나오면서 우리 염증을 공제하는 데서 사람이 수명하고도 아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이 양치질의 이 취소를 꼭 하는 게 이 입안의 구강위생이가, 이 입안이란 게 우리 대뇌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2: 네.
3: 때문에 이빨에 염증이 있다거나 치근염이 경상적으로 있다거나 특히 염증이 있을 때는 이게 혈관을 통해서 바로 대뇌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명하고도 아주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일 좋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양치질 아예 한 이불로 뭐 먹는 거나 심지어 춤을 남기거나 이거 절대 아예 하면 좋습니다. 먼저 양치질을 꼭 하고, 하다못해 양치질 하기 싫으면 우리 미지근한 물로 이불 까시고, 우리 뭐 먹든지 약을 먹든지 음식 먹든지 좋게는 칫솔로 양치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기람 했을 때에, 감기람 했을 때 감기 치료 다 됐다 생각할 때면 칫솔부터 버리시오.
2: 네.
3: 칫솔을 버리고 새 칫솔로 바꾸시오. 그 칫솔로 또 칫솔질하게 되면은 칫솔에는 그게 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균이가 그 칫솔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예.
2: 네.
3: 아무리 말린다 해도. 이래서 감기가 다 나았지만 어떤 사람들 감기하고 며칠 안 돼서 또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칫솔도 예, 자주 바꾸시오. 지금 사실 뭐 칫솔 싸기 그렇게 뭐 경제가 허락해야 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3: 문제죠. 예.
2: 네.
3: 그래서 이거

0: 설전을 말하다가 이거 말하는데 설전을 볼 때 먼저 제일 준악한 표준은 꼭 저녁에 잘 때 양치질하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보자 말입니다. 해를 보면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봤을 때 그 설태를 많이 봅니다. 설태를 양치질 했기 때문에 그 전날에 뭐 먹었다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커피를 먹든 뭐 색깔 있는 음식 먹든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일단 우리 설태가 하얗게 두껍게 이렇게 끼어있을 때 이럴 때를 심하게 내장에 거슴 들었을 때 열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래서 설태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어느 만큼 두껍게 끼어져 있는가 이런 걸 우리 주로 봅니다. 그 다음 우리 해를 볼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면에서는 갈라 터졌는가 이거 많이 봅니다. 그 다음 우리 양쪽 역할로 해서는 간단 부분입니다. 해도 이 앞에는 심장이고 양쪽 옆으로 해서는 간이나 담낭을 주로 볼 때 해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피위가 해 중간이고 그 다음에 그 목 쪽으로 넘어가면서 서건부 해 그 부분은 콩팥을 말합니다. 주로 양쪽에 어혈이 지어 있고 좀 금수그려하고 얼룩덜룩하고 이럴 때는 이 사람이 까위치즈 간에 와서 열독이거나 그 독이 많이 쌓이고 강경락이 막혀있다 이럴 때는 맨 이 사람이 해가 두껍고 설태가 두껍게 돼서 아 이 사람이 비장이 습하고 비장이 허하다 이래서 잼 피워야 하는 약을 써도 효과 없을 때는 주로 이 해 양쪽을 본다. 이럴 때는 수소 먼저 치료가 들어가야 될 게 수관제위입니다.
1: 네.
0: 이 간경락을 소통 안 시키고 수관제위를 하지 않고는 이 건비가 아니 됩니다. 근데 어떤 의사들은 모르고 건비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비장이 이 사람이 습하고 차다. 비장이 습하거나 비장이 습열이 있거나 한습이 있거나 여기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이것부터 치료해서는 효과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어떻게 써서 약 써도 며칠 써도 효과 없다더라. 그러니까 요 진단상에서 요게 차 있단 말입니다. 그 양쪽 해를 봅니다. 양쪽 해 역할에 그런 이 검어게 얼룩이 가는가 이럴 때는 꼭 먼저 수관 제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 밑에 봅니다. 해 밑에 칭진 푸른 줄이 양쪽에 누하게 터질 정도로 갔다 이러면 이것도 중풍월 조기 진단이 됩니다. 시간상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시다.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녹색은 연변의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3: 생태는 연변의 보기한 자원입니다.
2: 봄에는 봄나들이로
3: 여름에는 피서로
2: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3: 겨울에는 빙설로
2: 사시절 매력적인 연변이
3: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한층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한층 제고합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이고, 9월 30일은 우리나라의 13번째 열사 기념일입니다. 이날 오전 주밋 연길시 인민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연변혁명 열사릉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 주당이 부석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은 로전사, 로동지, 열사 가족, 연길시 사회 각계 간부 대중 대표들과 함께 인민영웅들에게 꽃바구니를 진정해 혁명 열사들의 위대한 공적을 기리고 영렬들을 애도했습니다. 지푸른 송백에 둘러싸인 연변 혁명 열사릉원은 장엄하고 숙연했으며 열사 기념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인민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시작됐습니다. 의장병들은 힘차고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기념비 앞까지 나아가 정숙히 섰습니다. 격앙된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고 격앙된 노랫소리는 기념비 광장 상공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 재창이 끝난 뒤 모두는 숙연히 서서 중국인민 해방사업과 공화국 건설사업을 위해 영영하게 헌신한 열사들을 위해 묵도했습니다. 묵도를 마친 후 소선대원들은 열사 기념비 아래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 노래를 부르고 소년 선봉대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렁차고 생기 넘치는 노래소리에는 혁명 선열들에 대한 순경의 마음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려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절한 헌화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호가복, 최홍성,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은 앞으로 나아가 꽃바구니 앞에 멈춰서서 댕기를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어 전체 인원은 천천히 기념비를 돌며 열사 기념비를 우러러보면서 혁명 선열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생사를 도외시한 순관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의식에 참가한 간부 대중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혁명 선열들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면서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 선열들의 순관 품성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양하고 당의 사업과 연변의 도약 주호를 위해 계속 분투해 실속 있는 사업 성과로 이 홍색 옥토에 잠든 선열들의 충혼을 위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진공래가 꽃바구니 진정식을 사회했습니다. 주국 관련 지도 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로전사와 로동지, 열사 가족 대표 및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 공안 간부 경찰, 부대 장병과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2: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긴 호가복의 주재하에 9월 30일 주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하여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선진제조업 대회 정신, 9월 2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 습금병 총서기가 9번째 중국 농민 풍수절을 맞으며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금병 총서기가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할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와 평안 중국 건설 4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조의 관철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에서는 또 최근 전주 고정자산투자 안정과 고업경제 운행 안정 관련 사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국경절 기간에 소비 촉진 활동 배치, 문화관광 활동 배치, 안전생산 사배치 관련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병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는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중대의 방향 경로와 중점 임무를 깊이 논설했습니다.

우리 당의 선진 제도 발전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는 바 강한 전략성, 지도성,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병 총성의 중요 지시 정세를 깊이 학습 터득하고 전국 선진 제조 대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실물 경제를 토대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발전 방향을 확고히 하고 현재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시책하며 정밀하게 힘을 내어 선진 제조업을 골간을 하고 연면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 체계를 다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전통 산업 개조 승격을 다그쳐야 합니다. 담배, 중의약, 광산물, 식품, 방직, 복장 등 기존 산업 토대에 입각하여 산업 사슬 보완, 강화, 연장,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화, 녹색화, 기술 개조를 깊이 실시하며 제조업이 산업 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이 되고 가치 사슬의 상류로 매진하도록 추진하여 산업의 강인성과 경쟁력을 부단히 증강을 하고 연변 제조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전략적 지능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흩어진 자원을 하나로 묶으며 군집화 발전을 추진하는 발전 구상에 따라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미용, 신장비 등 5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세분가공, 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대상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미용 소진 건설을 힘써 추진하여 신흥산업이 군집화 발전 대세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연변 제조업의 새로운 장성극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현대봉사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면의 지역 위치, 산업, 인문 등 비교 우세 의탁을 해 제조업과 연구개발 설계, 현대 물류, 창고 수송, 상무 봉사 등 현대 봉사비 심층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결합 공생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제조 플러스 소프트웨어 봉사 플러스 데이터 운영 플러스 정경 응용 융합 발전 모식을 적극 육성하고 공유 제조, 요연 제조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을 탐색하여 연변 제조업의 발전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평안중국건설사업에서 우리주는 연소 세 번째로 평안중국건설시범지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주 평안건설사업에 대한 당정의 긍정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 영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분발하며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평안중국건설사업의 포치 요구에 따라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며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관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정치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각종 침투 파괴 활동을 엄밀히 방비 타격을 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당정군 경민 5위일체 함력 변경 7위 기재를 완성하고 국가 정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 민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안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수호 책임제 규정을 참답게 실시하고 안정 관련 중대 사건 복귀 기재를 건전히 하며 사회 안전 위험 감시 예비 경보 체계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상시적으로 잘해 중대한 집단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 치안 종합 7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치안 전반 예방통제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심화하며 총기 폭발물 관련 부범죄와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중대한 악성 형사 사건과 개인 극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엄밀히 방지해야 합니다. 화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단단히 들어주고 난관 공약 대세를 유지하며 실속 있게 일을 하는 작품을 발행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공업 운행, 문화 관광 소비 등 중점 임무를 서둘러 착실히 추진하고 사사분계 힘써 분투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우수하며 더 좋게 발전하도록 주동을 하여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다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상건설의 유효 시공 시기를 다잡아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이기, 연결 롱마트 디지털지능산업단지, 왕청 중저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

0: 진보 음료, 도문 종탄명신 탄소섬유동 대상건설을 다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합방전력고봉 부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진흥에너지축적발전소, 왕청조온유통체계 집산배급중심 등 대상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주동을 하고, 훈춘방천고속도로, 왕청목단강고속도로, 도나 334국도 개조 등 대상에 시공진척을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사업량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 공업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일정 강화하고 기업들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생산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 지원해야 합니다. 화강, 야급, 민덕생물 등 재피해 기업들이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연결을 전개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되고 통계에 편입되도록 추진해 공업의 기본 면을 전력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을 하여 농업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가을 알곡 통계 편입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 목축업 장성을 안정시키며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년간 농업 증산 효율 제고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건축업과 부동산업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민들의 주택 구매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실시하는 유리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세 감면, 개발 기업 가격 혜택 등 우대 조치를 잇따라 내놓아 건축업 생산의 순위를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관광객 유동 고봉 상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상업무역 기업들이 가격 혜택과 공동구매 세트를 내놓도록 인도하며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해란의 운치, 내로 한마음 등 명절 경축 행사를 알선대로 잘 조직해야 합니다. 교체 시즌,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황금 연휴에 소비 잠재력을 일정 방출해야 합니다. 국정절 연휴 기간에 안전과 안정을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중점 분야, 중점 부에 초점을 맞춰 도로 교통, 공업 광산 기업, 가스 소방 등 중점 분야의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중특대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피면해야 합니다.
1: 주당이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의 주재하에 9월 29일 16기 주인민정부 제8차 전체확대회의 및 렴정사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홍성은 4.4분기에 관건적 단계를 단단히 들어지고 기세를 드높여 힘차게 난관을 돌파해 연간 발전 목표를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통계 납입을 다잡으며 중대 대상 난관을 공략하고 대상 기획을 잘해 유효 투자를 힘써 확대해야 합니다. 감소량 통제와 잠재력 발굴을 중시하고 중점 공업 분야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새로 규모 이상 기업에 편입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재해 피해 기업의 운영 능력을 힘써 회복해 공업 경제의 안정 장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성 공업 발전에 더욱 많은 증가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시장 수요를 방향으로 특색 소비를 진작시키며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을 심화하고 소비 촉진 활동을 잇따라 전개하며 한도액 이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여러 가지 조치로 봉사 공급 능력을 높임으로써 연변의 소비 열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식량 안전을 견결히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 산업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 향촌 지능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세 자원을 통괄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개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연결하며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다그쳐야 합니다. 개방 플랫폼을 강화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하며 대외교류를 강화해 통로경제가 통상국경제, 산업경제로 전변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개방 발전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대외개방의 실효를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계산 리념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오염 예방 퇴치를 잘하고 생태 환경질을 높이며 생태 제품의 가치를 발굴하고 탄소 감소, 오염 감소, 녹지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해 연변 발전의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민생을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 문제로부터 착수해 기본 민생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시 농촌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하며 사회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대중의 행복지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전면 관철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재정 금융 분야 위험을 경계 해소하며 안전 생산과 재해 방지 감소를 잘해 사회의 안정 단결을 전력 수호하고 량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확실하게 틀어지고 실속 있게 일하는 것을 직책 이행 전반 과정과 사업 발전 각 방면에 관통시키고 고효율적으로 재반 사업을 잘하며 사업 교류를 엄숙히 하고 정무 봉사를 최적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렴결하게 사업해 실천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리시가, 부주장 문금철, 정권, 두경국, 오해생,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일부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0: 중공연변주 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한 연변의 얼굴이 되어 고향 이야기 전달 주직속기관 청년간부 종업원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선전 강연 전시 공연이 9월 29일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예선 및 정밀 연습, 집중 연습, 집중 전시 공연 등 3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됐으며 조직 속 각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최종 14개 우수 종목이 집중 전시 공연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주당이 선전부, 주당이 통전부, 주총공회, 연변 일보사, 주사법국 등 조직 속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은 본직에 입각하고 고향의 뿌리를 내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역사 기억, 문화 전승, 발전 성과, 선진 본보기, 가국정회 등 5대 주제를 중심으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 전시, 민속공연, 실물기록 상황극, 실황송, 소통식 강연 등 다양한 형식을 교묘히 융합해 청춘의 시각으로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 전성, 시대 발전 이야기를 정감 있게 들려주면서 조직 속 기관 청년 간부와 조무들의 앙양된 정신 상태와 단결 분투하고 담당 실천하는 양호한 정신 풍부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지련한 각주를 거쳐 활동에서는 최종 1등상, 2등상, 3등상과 우수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종합보장중심 부주임 리우항입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통전 간부들에게 있어서 민족 단계를 수호하고 민족 사업을 잘하는 것은 응당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잘 대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일상적인 방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감동적인 인물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연변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온 가장 생동한 주석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번과 256-111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0: 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남북향으로 된 집입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만 됩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요.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하고요. 받을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6-3398번 188-4436-3398번입니다.
1: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1: 네, 연길 씨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관 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 1636번, 136-3433, 1636번입니다. 연결

0: 예.
1: 네.
0: 예, 제 위치는 예, 연계시 제 10중학교 부부입니다.
1: 네.
0: 예, 10중학교 남쪽에.
1: 네.
0: 예, 7층 집이 2층입니다.
1: 네.
0: 집 면적은 40평방입니다.
1: 네.
0: 남향 집이고, 예, 중간 집입니다.
1: 네.
0: 월세는 예, 800원입니다.
1: 네.
0: 예, 저, 1년 이상 예, 거주라는 분 연락 받겠습니다.
1: 네네.
0: 예, 전화번호 드릴까요?
1: 네, 말씀 주세요.
0: 예, 138.
1: 네.
0: 4433.
1: 네.
0: 2008번입니다.
1: 2008번입니까?
0: 예예예. 예, 예.
1: 138-4433 2008번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네, 수고하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와 봤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뚜뚜집합니다.
1: 네.
2: 지점은 더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1: 네.
2: 둘집이고 중간집입니다.
1: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2: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1: 네.
2: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2: 최소 시물밭도 양배 한 50평방 좌우 됩니다.
1: 네.
2: 예, 가야강에 가까운 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2: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2: 구유 터지어서 냉이병행이 가능합니다.
1: 네.
2: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1: 네.
2: 138
1: 네.
2: 9433
1: 네.
2: 3616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2: 수고하세요.
1: 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4: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4: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3: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4: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3: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1: 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 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207-7541번 136207-7541번입니다. 네, 연결시 제10중학교 남쪽편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네, 1년 이상 거주하는 분들께 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한 달에 8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적현 기류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청

0: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조선족 문화, 특색 식품 및 문화 관광 자원에 힘입어 연결시는 상업 문화 관광과 전자상 거래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으며 선도적 라이브 방송 산지 탐방을 질손으로 삼아 특색 제품의 판로를 넓히고 현역 전자상 거래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연결시는 량질 라이브 방송 자원을 정밀하게 연결하고 연결 산지 탐방 전자상 거래 특별 라이브 방송 5회를 연속 조직해 연변의 량질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더욱 광활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방송 제작진은 미촌 비빔밥, 데타노, 해란강 민속궁, 진달래 냉면 등 특색 있는 음식점들을 방문하고 중국 조선족 민속원, 공룡 문화박물관, 공룡왕국, 공룡 온천 호텔, 해란 명조탑, 모두모아 스키장, 서시장, 인터넷 인기 간판벽, 1978 문화창의원 등 문화관광명소와 거리를 탐방하며 다국 전자상 거래 보세 직구 체험점 및 한식부, 금강산 등 생산가공 일선의 촬영을 통해 조선족 민속풍정과 우형 문화유산의 매력과 산업 바탕색을 전국 네티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연결시 온라인 소매액은 동기 대비 10.92% 장성했습니다. 이는 연변주 총량의 66.28%, 길림성 총량의 10.83%를 차지해 7년 연속 전성 현시구 1위를 기록했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서 예전과 같은 량을 먹어도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지는 게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중년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지방이 엉덩이나 허벅지보다 복부에 축적되는 경향이 커지고 직장 생활이나 생활 패턴의 변화로 걷기, 운동 등 일상적인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놀라서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힘든 과정에 비해 결과는 미미하기 마련입니다. 성공하더라도 금세 요요 현상이 찾아옵니다. 다이어트 방식이 너무 거창해서 평소 생활 방식과 차이가 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뱃살이 늘지 않게 하려면 폭식을 줄이는 것이 굶어서 칼로리를 줄이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특히 식사를 너무 참으면 저녁이나 간식 때 한꺼번에 많이 먹기 쉽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지나치게 적게 먹지 말고 세끼를 영양소를 갖춰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배고픔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끼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등 단백질 음식을 챙기면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밥이나 고구마 등 탄수화물 식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나중에 빵, 과자 같은 음식이 폭발적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는 편이 지속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너무 배고플 때까지 참지 말고 그리 요구르트나 과일, 삶은 달걀, 견과류 등을 간식으로 소량 섭취하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끼 식탁의 반을 남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반찬이 네 가지라면 두 가지는 나물로 준비합니다. 메뉴가 스테이크라면 샐러드도 같은 양을 먹습니다. 50% 규칙을 지키면 과식하지 않고도 잘 먹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한 동시에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연령이 50세 이상 분들에게 노래와 무용, 그리고 색스폰, 선풍금,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0: 네.
1: 예, 남녀 불문하고요. 기초가 네.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 밖에 중고 선풍금을 팔립니다.
0: 네.
1: 성민용, 학생용이 있습니다.
0: 네.
1: 연계등화, 여산바.
0: 네.
1: 스산산교.
0: 네.
1: 스치스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1: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본입니다.

네, 집집마다 쪽걸상 한두 개쯤은 있을 것입니다. 신발을 갈아 신을 때도 안고 채소를 다듬을 때 슬쩍 당겨와 앉기도 하며 아이와 놀 때도 앉습니다. 쪽걸상은 가볍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쓰기 편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쪽걸상은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쪽걸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확실히 허리를 상하게 합니다. 쪽걸상은 일반적으로 낮아서 사람이 그 위에 앉으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골반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기울며 허리와 등도 따라 굽어지고 앞으로 숙여집니다. 인체의 요추는 본래 앞으로 향하는 생리적 곡선이 있는데 너무 낮게 앉아 몸을 앞으로 숙이면 이 자연스러운 곡선이 반대 방향으로 압박을 받아 점점 펴지거나 심지어 후만되면서 주간판과 허리 등 근육이 받는 압력이 급증합니다. 앉아있을 때 척추는 이미 약 150%의 압력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구부리기까지 하면 척추는 무려 250%의 압력을 부담해야 합니다. 낮은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크게 굽혀지고 허리가 억지로 꺾이게 되며 상반신 전체의 무게가 요추에 집중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요추 근육 손상동, 허리와 등 근육 피로가 발생하기 쉽고 주간판 부담도 가중됩니다. 또한 쪽걸상은 허리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과 무릎관절에도 부담을 줍니다. 일어설 때 무릎은 몸을 들어 올리기 위해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로인의 경우 장기간 쪽걸상에 앉아있으면 넘어질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바꿨고요.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200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그리고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할 분한테 세를 주려고 합니다. 한 달에 8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6-3398번 1884436-339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기시 당교 서쪽 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성.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1: 네, 연결시 전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특히 열공급이 좋아서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박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건강상식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인성 안과 질병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성 안과 질병이 다섯 가지 가운데서는 하나는 제일 쉽게 뭐 40대 중후반부터 보면은 노화암, 그리고 두 번째 질병은 백내장, 그리고 세 번째 질병은 녹내장, 네 번째는 황반부 퇴화로 나타나는 황반변성,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뇨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당망증, 이 몇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누구든지 눈부터 어두워지는 안과 질병을 초래하는 이런 표현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화안이라 하게 되면 뭐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단성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단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정체라는 게 제일 앞에 장문을 말하게 되었는데, 이게가 원래는 젊었을 때는 세포가 모든 세포가 단성이 있어서 피부가 아주 유난해지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서 눈은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세포의 단성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서 가까운 데를 보기 힘들고 먼 데를 보는 데는 좀 나아지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가지고 단성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면서 초점이 제대로서 조절되지 못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병원에 가서 안과 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기본으로서 안경을 안배하거나 안경을 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가짜분 데는 책 보기 힘들어지네, 뭔데 저 산은 보기 좀 편리한데, 이러한 폐단은 노화 안으로 나타나는 일정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방법이라면 수술의 방법이거나 이런 거는 피하고 기본으로서 안경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안과 질병 노화 안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안과 질병 가운데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든지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나이 어떤 때는 좀 더 나이 더 있은다면 어떤 사람들은 30대 후반부터 이런 분들이 있고, 특히 우리 노화 안으로 놓고 말하면 나이와 많이 관련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이것은 뭐 특수한 방법으로 치료한다 하기보다도 안경을 폐하는 이런 방법으로서 대체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과 질병 가운데서 제일 심각한 문제를 하게 되면 백내장이 큰 문제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으면서 기본 퍼센트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수정체 혼탁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집에서 말하면 장문이 제 앞에 있는데, 우리 눈에서 놓고 말하면 수정체라는 게 집의 장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가지고 보약해 보이는 게 백내장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약해 보인다면 이것은 뭐 서의적으로는 수술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수술의 방법 가운데서는 인공징티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를, 내 원래 그 수정체를 인공징티를 해서

네, 바꿔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도저하고 딴저라고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개 초점하고 단 한 개 초점 이런 인공징티가 있는데, 딴저라는 것은 그러니까 딱 한 개 그 초점을 맞추는 차원에서 보는 거고, 도저라는 것은 어느 각도에서나 다 이렇게 눈알을 구부리지 않아도 환하게 보이는 이런 건데, 그런데 노인성 그 백내장 이 치료는 좋기는 도저와 딴저를 자기절로 선택하게 가는 거겠지만 해도 도저는 원래 한나에 만에서 했습니다. 진커하는 거. 지금 많이 내린 걸로 한, 제가 알건 내는 후에는 한 5천원씩 한다고 들었는데요. 딴저하고 도저 가운데서, 선택한다면 도저보다도 딴저 짝이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게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내장은 수술을 할 때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 수정체 혼탁된 그 징티를 빼내고 인공 징틸러선에 대체했기 때문에 속으로부터 이런 안과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 2차, 3차로서 백내장 오지 않는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백내장은 1차적으로 오지 2차, 3차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슬보이나? 우리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그 우리 사물을 보는 데는 눈을 통해서 체험되게 됐는데, 겉으로는 수정체를 바꿔였지만, 인공징티를 바꿔였지만 해도 속으로부터 치료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는데, 혹은 또 때때로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기타 증상을 느껴 염증이 생기고 안통이 느껴지고 눈이 빨개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다음에 제가 인정하건 되는 안과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좋기는 뭐 영궁 징티를 여태해서 끝이 아니니까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 어떤 분들은 눈에 계속 고개가 살아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서의적으로는 살아난 고기를 그거 채취하는 방법으로서 대처하지만 해도 병원에서는 긁어냅니다. 그런데 서의적인 치료 방법이죠. 중의는 그걸 속으로부터 그런 그 눈의 고기가 살아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중의 중약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건데, 아무튼 서의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중의적인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런 치료 방법을 적당하게 배합하는 것이 기본으로 인정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안과 질병은 녹내장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친광연이라 합니다. 친광연이라는 것은 주약에 무엇과 많이 관련이 있는가 하면 안압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친광연이라면 녹내장이라 하게 되면 안압과 많이 관련이 있게 되는가 하면, 우리 눈은 부단히 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눈물도 나고,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데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눈에 무슨 그 떨궈였는 약도 떨궈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건적인 문제는 눈물 구멍이 막히면서 이 그 안에 눈물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내장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친광연이라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지금 안압이 높아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점차적으로서 눈이 아플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아파나고, 그런다면 점차적으로서 실명으로 쉽게 가는 몇 가지 안과 질병 가운데서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항막 색소변성, 이 몇 가지가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녹내장이라 하게 되면 기본 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안압을 공제하는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압이 높으니까 혈액이, 우리 눈은 아주 정밀한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족한 대사 활동이 아주 눈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압이 높으니까
혈액이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더 쉬어 얼씨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피를 얻어야만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눈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안압이 높아지면 피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눈의 기본 대사를 완

안전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안과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그 서의적으로는 수술의 방법을 채취하는 방법도 많지만 해도 시력 회복의 퍼센트는 많이 낮습니다. 오직 녹내장으로 인해서 기타 후유증, 기타 장기에 영향 주거나 내 혈관에 영향 주는 거 이런 거 막아주는 일정한 역할은 가능하지만 해도 100%로 녹내장을 수술해서 꼭 시력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40세 이상 중년 이런 분들 가운데서 많이 범하는 안과 질병이 바로 녹내장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보통 40세 이상에서 녹내장을 범하는 퍼센트는 2%에 달합니다. 100명에 2명은 범합니다. 1000명에 20명은 범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압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안과 병원에 가게 되면 검사하는 방법 가운데서 푸푸푸 하는 이런 그 과정에 안압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압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안과 질병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치료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지금 녹내장은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안과 질병 가운데서 큰 실명을 빨리 초래하는 안과 질병에 속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안압은 10부터 21mm 순조에 속합니다. 녹내장이라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24부터 40mm 순조 이 정도까지 안압을 가진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안통을 느끼고 그리고 머리까지 아파나고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제때 치료만 하지 않는다면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이 바로 녹내장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안과 질병은 바로 황반변성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눈 구조물 가운데서 안저의 구조물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황반변성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감각적으로 나타날 때는 물체가 삐뚤게 보이거나 혹은 물체가 변색돼 보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대체적으로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성과 습성으로 나누는데요. 근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뭐 밑에 새로운 임시혈관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성으로 놓고 말하면 안저에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데 이 새로운 혈관은 임시혈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임시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면 좋지 않은가? 새로운 혈관이 생성됐으니까 오히려 유리할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새로운 혈관은 임시혈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터집니다. 쉽게 터지면 그 황반변성이 나타나는 그 환자 본신의 감각은 어떤 감각이 나타나는가 하면 눈앞이 완전히 먹물을 탁 쳐놓은 것처럼 새까매집니다. 이건 제때 자기절로 흡수되는 이런 방법은 아주 적습니다. 자기절로 흡수되는 경우가 아주 퍼센트가 낮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게 되면 이게 빨리 흡수가 되는 이런 방법을 쓰거나 여기에는 황반변성에는 레이저 땅캉이라는 이런 아주 비싼 지금 루에서 들여온 아주 비싼 이런 레이저 땅캉이라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이 제품은 한 대에 한 5,000원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료보험에서 부분적으로는 들어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에 되면 황반변성은 레이저 땅캉 맞으러 하는데 아주 비용도 높고 치료 과정은 눈에다 주사를 맞는 이러한 그 특수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황반변성이라 하게 되면 근성과 습성 가운데서 습성 황반변성이 안저에 임시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었다면 그랬다면 눈앞이 새까매 납니다. 먹물이 친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반변성 습성과 근성 가운데서 근성은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지 않지만 해도 그런데 습성은 새로운 혈관이 생성돼서 이제와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으면서 큰 고액을 지불하면서 뭐
주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한번 맞으면 끝이 아닙니다. 몇 번

0: 주기적으로 보름에 한 달에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맞아야 되게 되었는데 이때 황반변성이 주요한 뭐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어서 뭐 앉아서 터지는 뭐 새까맣게 되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에 황반변성이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물체가 삐뚤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래는 꼬꼬잔 마사이크 같은 걸 보는데 마사이클이 꼬꼬잡니다. 내 눈에는 그게 삐뚤하게 나 보입니다. 그리고 큰 길에 나가서 교통광 그선은 꼬꼬단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꼬꼬단 선이 내 눈에는 각이 삐뚤 이렇게 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왔었지만 해도 황반변성이 뭐 청집을 쭉 이렇게 앞을 내다봤는데 청집의 벽이 원래는 꼬꼬치 내려왔는데 내 눈에는 그게 빛들 이렇게 하게 나 보이거든요. 이래서 황반변성이라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여기에 아무스 펑글뼈라고 있습니다. 아무스 펑글뼈는 네모칸을 가득 이렇게 친 게 있는데 30cm 간격으로 수평으로 딱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내놓은 그 아무스 펑글뼈는 그게 표는 꼬꼬잔 선이 오르 내리고 가르가고 이렇게 했는데 내 눈에는 그게 각이 삐뚤 이렇게 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황반변성이 전형적인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질병 가운데서 몇 가지 안과 질병 가운데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 황반변성은 아주 주기적인 큰 돈을 내면서 치료한다 할지라도 어지간하게 본인이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쉽게 실명하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 가운데서 중요한 안과 질병, 실명하는 안과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과 질병은 당망증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당망증이란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이 실명하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당뇨 수치만 내가 조절한다면 당망증은 나하고 관련이 없다. 그런데 당뇨 수치라는 것은 조절될 때 있고 조절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누구든지 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지만 해도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아주 안과 질병에 있어서 당망증을 초래하는 차원에서 쉽게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객관적인 그 조건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 환자들 가운데서 먼저 눈에 어떤 영향이 비치는가 안 비치는가 하는 걸 이거 각별하게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보통 당뇨병이라 하게 되면 어지간한 수술 받기 피가 잘 멎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꺼려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아무튼 당뇨 합병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당망증을 많이 고려해서 미리부터 눈 관리를 잘 하기 바랍니다.
1: 네,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네, 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오늘은 국경절입니다. 거리마다 펄럭이는 오성 붉은 깃발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 이 특별한 날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나라의 생일을 맞아 우리 자신의 행복도 한번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인 레지나 브레시라는 분이 쓴 에세이입니다. 이 책의 제목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맞아요. 이 책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잊고 지내는 아주 소중한 진실을 일깨워주죠.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 속에 이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 바쁘게 살다 보면 특히 가정과 일 사이에서 묵묵히 하루를 보내는 우리 주부님들은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오늘은 이 책에 담긴 지혜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잠시나마 우리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따뜻한 이웃 아주머니가 주방에 앉아 차 한잔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은 재미있는 우화 하나로 시작합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집이 너무 비좁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좁은 공간에서 자주 다퉜고 그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동네 현자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현자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염소를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농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일주일 후 집은 염소 때문에 더 난장판이 됐죠. 현자는 또 말했어요. 이번에는 양을 집안으로 들여보내세요. 농부는 또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일주일 후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마침내 말했어요. 이제 동물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러자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동물들을 내보내고 나니 집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던 거예요. 집이 좁은 게 아니라 자신이 공간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크기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바라는 게 더 많으면 불행해지고 아무리 가진 게 적어도 바라는 게 많지 않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책의 저자 레지나 브렛도 한때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11남매 중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었고 6살 때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불안하게 자랐고 16살에는 술을 마시며 방황했고 21살에는 미혼모가 됐어요. 대학도 30살이 돼서야 겨우 졸업할

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어요. 이제 책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레지나 브렛이 어렸을 적 이야기예요. 그녀는 자신이 가끔 얼음땡 놀이를 하는 것처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꼼짝없이 얼어붙어 있어야만 했던 것처럼 인생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멈춰서 있곤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곤 하죠. 레지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그냥 옳아 보이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작은 것들이에요. 그녀는 대학을 중퇴하고 싱글맘으로 살면서 다시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두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가 해준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수강 안내서부터 보렴?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수업 하나를 듣고 또 하나를 듣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더니 어느 날 어느새 학위를 받고 있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10kg을 빼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단 한 끼만 덜 먹어보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아이와 10분만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책에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저자가 한때 명상센터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그녀는 스승님께 자신의 얘기를 하러 갔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질투하고 험담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죠. 그런데 스승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아, 탕자 이야기구나 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지루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스승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으며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전부였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자는 마치 화살이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동안 자신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내가 더 잘해야, 더 예뻐야, 더 똑똑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눈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울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한 사람만이 자신의 눈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울었다고 해요. 수학교 때는 거의 매일 울었고 오빠와 언니들은 아기처럼 운다고 놀렸죠. 그래서 8학년 때는 한 학기 동안 울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담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감성적이라는 건 경이로운 선물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눈물을 약함의 표시로 생각하지만 사실 눈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울고 감동할 때 우는 것, 그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눈물을 참고 있지 않나요? 가끔은 펑펑 울어도 좋아요. 아이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책에는 나이 50이 되면 해야 할 50가지라는 목록이 나오는데요. 저자가 자신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만든 목록인데 정말 재밌고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잠을 푹 자자. 자신을 위해 5,000원 쓰자. 가본 적 없지만 꼭 가보고 싶은 장소 50개를 찾아 다녀보자. 50분간 우거진 숲 사이로 등산을 가자. 사랑하는 사람 50명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자. 어린 시절 즐겨 불렀던 동료를 불러보자. 50개의 철을 끄면서 소원을 빌자. 이 목록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요.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살아요. 그래서 작은 즐거움을 놓치곤 하죠. 저자는 암에 걸린 후에야 삶의 철학이 바뀌었다고 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지 말고, 지루한 영화는 보지 말고, 재미없는 것들은 모두 취소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만 누리자고 다짐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즐거움 하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차 한 잔,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 책에는 용서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저자의 친구 제인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했어요. 20년 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결국

했죠. 그 후 아이들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암 말기라는 소식이었죠. 제인은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지만 병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비를 내겠다. 호스피스에서 편안히 보낼 수 있게 하겠다. 그녀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지만 병실 문 앞까지만 갔어요. 그것은 자신이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애 마지막 순간 가족들은 다시 모였고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추억만 남았어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인은 장례식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어요.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죠. 너에게 고통만 안겨준 남자를 위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제인의 답변은 단순했어요. 아이들의 아빠였으니까.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제인은 용서함으로써 자신도 아이들도 자유롭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해질 거예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짐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우편 배달부 존이라는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존은 18년 동안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우편물을 배달했어요. 그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우편 나팔을 불고 이웃의 컴퓨터도 고쳐주고 집에서 만든 육포도 나누어 주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신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존을 위해 파란 리본을 우편함에 묶기 시작했고 수백 장의 편지가 그에게 도착했죠. 존은 자신이 18년 동안 매일 돌았던 길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일주일 후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일에 충실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보았나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이에요. 저자 레지나 브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고 이혼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아름답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작은 거라도 좋아요. 아이의 미소, 남편이 해준 저녁, 혹은 그냥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그 감사함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의 생일입니다.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나라의 생일날 우리 각자의 작은 행복도 한번 세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연휴 기간 좋은 책 한 권과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시며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이 책처럼 모두 있는 것을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2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분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분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박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건강상식을 알아볼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혈액, 혈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혈액의 조성은 첫째, 혈액의 기본 정강과액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의 기본 조성은 세포와 혈청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세포는 적혈구, 백혈, 이래서 지금 혈액의 조성 가운데서 세포로 놓고 말하게 되면 적혈구는 바로 생명주기가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혈구는 주약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혈구는 기본 두 개 얼굴입니다. 하나는 너무 백혈구 수치가 높다면 그것을 염증을 의미하게 되어 있고, 너무 수치가 낮다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면 당신이 그 면역 세포가 많이 적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보통 4000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높아서 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혈액의 조성 가운데서 세 번째는 혈소판.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혈액의 조성은 그 세포의 조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각 그 세포의 역할은 적혈구는 산소 운반 역할, 백혈구는 두 개 얼굴이랬죠. 높으면 염증, 너무 낮으면 당신이 면역력이 너무 낮다는 걸 말하고, 혈소판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정강 가운데서 혈

쓰레기 그 중량은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내가 100근이라면 당신의 혈액량은 7근 내지 8근의 혈액이 당신 몸에서 흐르게 되어 있는데요. 남자는 여자보다 조금 더 비례가 높습니다. 그리고 해발이 높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혈액량이 뚜리뜨가 조금 더 많습니다. 뚜리뜨란 건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해발이 높은 데서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산소를 전달하자면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해발이 높은 지구의 서장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혈액량이 보통 병원에 사는 분들에 비해서 기본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는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이 만약 출혈을 했다면 10% 출혈을 했다면 자와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혈액이 7 내지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 가운데 10%가 뭐 어떤 모종 경우에서 출혈을 했다면 자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20%가 출혈을 했다면 맥박이 너무 빨리 뜹니다. 급하게 그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30%의 혈액이 그 출혈했다면 생명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20%, 30% 혈액이 출혈했을 때는 그때는 인위적인 방법을 채취하지 않는다면 10%까지는 자아조절할 수 있지만 해도 20%, 30% 출혈하는 경우에는 꼭 인위적인 이런 보충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혈액의 기본 작용은 뭐?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는 호르몬과 화학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은 호르몬과 그런 게 호르몬 격소라지요. 격소와 화학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학물질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드시는 음식은 모두 일종 화학물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물질을 전달하는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런 운반 역할을 합니다. 혈액은. 그런데 세 번째는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작용은 그러니까 호르몬과 화학물질을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영양물질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 세 번째는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우면 피부 표면에 열 배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땀과 함께 땀이 나는 과정은 내 체내 열을 조절하는 과정,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해도 체온 조절을 하는 과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기에 걸렸거나 그랬을 때는 보통 쓰는 약이 땀을 통해서 당신의 체온을 내보내는 방법으로서 조절하는 이 방법에 속합니다. 그러면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진일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혈액이 작용 가운데서 호르몬과 화학물질 전달을 한다 했는데 호르몬은 내분비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분비 물질 가운데서는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지요? 목 밑에 오므가게 들어간데 나비 모양으로 된 데 그게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게 호르몬 분비에 속합니다. 선상신수 지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호르몬 분비가 있고 그리고 이선에서 분비하는 이도수 호르몬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대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갑상선 호르몬은 심장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상신수 호르몬은 성적 호르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남성들이 성기능 구체 조절과 많이 관계가 있고 이선 분비에서 이도수 분비는 이선에서 분비하는 이도수 분비는 혈당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애들 가운데서는 성장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하는가? 대뇌에서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혈액순환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심장이 펌프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의 유관인사로 말합니다. 하나는 심장이 어느 정도 펌프 역할을 하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 혈액순환 가운데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벽의 탄성

좋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혈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은 자연적으로서 혈관 마약세에 우리가 예를 든다면 고기를 싸다 그 사탕에다 절거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르나게 되죠. 그걸 뭘 말하게 되는가? 혈관이 탄성이 줄어든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혈액이 점점 더 하고 혈지가 혈액순환과 많이 관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련과 혈액순환이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련을 하게 되면 혈관의 탄성이 좋아지게 되어있죠. 단련하지 않고 있다면 혈관의 탄성이 많이 탄성을 유지할 수 없어서 심장은 부단히 혈관의 탄성을 요구합니다. 한번 수축할 때면 피가 혈관을 따라서 나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혈관이 확장돼야 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련을 통해서 혈관의 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육안인사로 놓고만 하면 첫째 심장의 펌프 역할, 두 번째는 혈관벽, 세 번째는 혈당, 네 번째는 혈액이 점점 더 혈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단련, 이렇게 혈액순환이 육안인소가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뇌의 혈액순환은 어떻게 진행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뇌의 중량은 체중이 2.1%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100근이라면 2근 한 양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대뇌 중량이 조금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1.375kg이라면 두근 한 7야이나 되지요. 그런 다음에 여자는 1.225kg에 속하는데 두근 반 좌우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뇌세포는 매일 사망합니다. 얼마 사망하게 되는가 하면 매일 사망하는 비례는 10만 개의 뇌세포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일단 뇌를 많이 쓰지 않는다면 뇌세포는 더욱 빠른 속도로서 사망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대뇌에 포함된 신시량은 거기에 소식량 모든 지식량을 포함해서 만책이 도서관에 상당합니다. 당신이 대뇌는 만책이 도서 당신이 대뇌는 만책이 도서관을 지금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혈압 이 정상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이 정상 범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축압, 확장압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보통 60대 90까지는 정상 범위 그 출발점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85대 135까지도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수축압하고 수축압은 더 높은 걸 말하고 확장압은 더 낮은 혈압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압이 90대 140이라면 높습니다. 이때부터는 고혈압으로 해야 됩니다. 60대 90은 정상 혈압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맥박은 휴식 상태에서 60대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고 가히 영허 범위라고 놓고 말하게 되면 좀 더 환청하는 각도에서는 55대 100차까지도 정상 범위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련하는 상태에서는 만약 내가 뛰고 있거나 이럴 때게 되면 그 맥박은 150차 그 좌우 정도에 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아래에 혈관 경화에 관한 네 가지 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경화의 네 가지 진상, 첫째는 혈액 가운데서 지질이 너무 많고 이것이 혈관벽에 딱 붙어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질이라는 것은 지방을 말합니다. 이래서 동맥이 죽상경화를 형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혈액이 혈관 내에 염증으로서 지금 전달되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있습니다. 혈관벽에 염증을 전달하는 주요한 원인 인서로 놓고 말하게 되면 하나는 치주염입니다. 치주염 상당히 나쁩니다. 치주의 염증이 직접 혈관벽, 혈액을 염증을 초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관이 염증을 초래하는 원인 자체는 신체 내 혈액이 그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혈관 내 산소 부족이 직접 혈관 내벽의 염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최양하게 되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철회할 수 있다. 이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혈관 세포 간격은 혈관이 그 세포와 세포로서 그 있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혈관 세포의 간격이 크면 혈지나 그 콜레스테롤 수치, 당구촌이 그 혈관 세포 간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혈관 경화를 일으켜서 이때게 되면 혈관 경화가 생기게 되면 혈액의 탄성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혈관 경화를 형성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혈액 가운데서 혈지가 높은 경우, 두 번째는 혈액 가운데 염증,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흡연하는 경우에 상당할 정도로서 혈액 가운데 그 산소 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소판이 많이 한 대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혈소판이 뭉친다는 것은 한 대 피가 응고된다는 걸 말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혈액이 빵块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는 혈액순환 장애로서 신경 노공을 생성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인사로 놓고 말하게 되면 고혈압. 고혈압은 주약의 혈지가 많이 한 대 혈관벽에 점착되면서 마치 젊은 복도로 애들이 밀린, 뭐, 어느 때도 그 학교에서 그 사고가 났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젊은 복도로 애들이 많이 달리다 보게 되면 사고가 나서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보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고혈압 자체는 기본으로서, 혈지가 혈관 내벽에 많이 점착되면서 혈관이 탄성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는 우리 큰 문제점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혈관 경화에 나타나는 주약의 그 몇 가지 진상 가운데서 고혈압, 그리고 고혈당, 고혈당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마치 혈당은 아까 제가 어느 순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해도 우리 배추 같은 걸 싸다가 당에다 고기 같은 걸 싸다가 당에다 그거 한참 퍼해보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금방 누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혈당으로 인해가지고 혈관이 탄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뇨산 수치로 인해가지고 혈관이 탄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뇨산 수치가 높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본으로 통풍을 얻게 되어 있다. 통풍이라 하게 되면 노독증이 가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때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 고뇨산이 있을 때게 되면 신조통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근이 생깁니다. 뇌졸중 위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는 고혈지로 인해 가지고 순환 장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로 놓고 말하게 되면 혈관 경화로 나타나는 주요한 몇 가지 증상을 일곱 가지로서 대체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모두에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그 혈액 가운데 지질이 높은 것, 그리고 혈관의 염증, 근데 세 번째는 흡연, 그리고 네 번째는 고혈압, 다섯 번째는 고혈당, 여섯 번째는 고뇨산, 뇨산 수치가 높은 걸 말합니다. 뇨산 수치가 높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 노도증 연거지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는 고혈지, 이로 인해서 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는 아래 큰 여섯 번째입니다. 혈관이 터지기 전에 혈관 펑크이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제일 관건적인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빵块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빵块이 혈관벽에 빵块이 있습니다. 큼직큼직한 이런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혈관벽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유해 직경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가 하면 이 빵块이 펄리 됩니다. 터져서 혈전이 터지게 되게 되면 직접적으로서 이게 순환을 막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하품을 많이 합니다.
닷새 내지 열흘 동안 하품을 연속적으로 이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것 같던데 하품을 대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압이 이상이 생깁니다. 돌연히 혈압이 120, 200으로 된다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고 쓰러졌다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혈압으로 인해 가지고 코에서 피가 터지거나 안저출혈이 생기거나 소변에 혈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걸음걸이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기 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데서 네 번째는 걸음걸이가 이상해집니다.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는 꼿꼿이 걷느라는데 삐뚤게 걷지 않으면 다리를 제대로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 고도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 있거나 다섯 번째는 혈흔증이 생깁니다. 오림증이 나서 똑바로 걷기 힘드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모욕,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모욕하는 게 나쁩니다. 그리고 너무 과분하게 필요한 것도 나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동안 반복적으로서 다섯 차례 이상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지금 이제 위에 여러 가지 이런 증상,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거나 코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혈압이 이상이 생기거나 하품을 많이 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중시해야 됩니다. 병원에 빨리 실려가서 기본 검사와 더불어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이 마모기 옵니다. 얼굴이 한쪽이 뻣뻣해 나거나 팔이 배로 올리 들자 하게 되면 팔이 잘 들어지지 않거나 그리고 손가락 마비가 옵니다. 무슨 물건을 꼭지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무명지 새끼 손가락부터 마지막부터 두 번째 손가락이 마비가 오면서 바로 쓰지 꼽히지 못하겠습니다. 상하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지가 뻣뻣해 나고 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갑자기 혀 끝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서 혀가 뻣뻣해 나는 감을 느끼게 되었고 말씀이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카우처부링 이렇단 말입니다. 경상적으로서 깨낍니다. 물을 마셔도 깨끼고 주먹을 꼭 쥐지 못하고 물건을 쉽게 떨어뜨리고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고 앞이 흐려 보이고 격렬하게 두통이 생기고 때때로는 지금 야간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깨어나게 되어 있거나 그리고 막 그 근육마비가 와서 손가락 다리 막 줄어드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고 때때로는 혼미하고 어떤 때는 너무 옆판에 사람이 깨워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서 두수이하는 많이 자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나는 혈압을 온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혈압을 온정시키는 데는 여기 물론 혈압약을 종류에 따라서 적당하게 구박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는 전기 변화에 따라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압이 높거나 이럴 때게 되면 혈압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게 되면 자기절로 적당하게 여기에 유관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부뜩 침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있다면 너무 급하게 불뚝 물을 차고 나가거나 그리고 쉽게 뭐 화내거나 이런 걸 피해야 되는 겁니다. 예방하는 뇌졸중을 위해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 원야하는 이런 방법 가운데서 이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너무 뭐 약간 뚜이프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보통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거나 혈관에 문제가 생길 때로 놓고 말하게 되면 중년 그 이상으로 되는 분들이 많이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해서 어지간하면 내 바쁘다고 음식을 대충 이렇게 뚜이프하거나 이런 방법을 하지 말고 하루에 물은 꼭 두 리터를 사오 마셔야 됩니다. 너근자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은 우리 체내의 기본 뭐 혈액 가운데 수분의량 100분째 그 80 이상이라 했죠. 그리고 매일 먹는데 뭘 먹어야 되는가 하면 쨍과 땅땅한 그
과일씨 같은 거, 쟁고, 이걸 한 줌 이렇게 재서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게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어떤 방법으로서 혈관을 많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겠는가. 여기 운동 가운데서 운동 방법으로서 하는 방법을

0: 이야기합니다. 발꿈치를 드는 방법으로서 이건 잘 아시죠? 한 10초 동안 발꿈치 드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으로서 걷는 이런 방법으로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세계위생조직에서는 제일 좋은 운동 방법이 1992년도에 그 발표했는데 걷는 것이 제일 좋은 운동 방법에 속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혈압을 초래하는 병발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원발성하고 개발성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원발성이라는 것은 유전인사와 성별과 음식하고 습관하고 정신상태, 흡연, 음주, 체중 그리고 잠자는 것과도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하고는 너무 엄격한 구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해도 보통은 그 고혈압을 범하는데 남자가 여자가 비례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남자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인사로 놓고 말하면 가족적인 그 생활 습관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드시게 되어 있거나 너무 짜게 들거나 너무 단 걸 많이 드시는 이런 차원에서 고혈압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발증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과 뇌혈관에 직접 뇌졸중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거나 삼고증,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서 심장과 뇌혈관 질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심병이라 하죠. 폐심병이라는 것은 보통 너무 심장과 폐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는데요. 폐심병은 호흡계통을 통해서 혈액 가운데 충분한 산소를 보충해야 되고 피가 머리끝부터 갈다 밖끝까지 돌아오는 데는 꼭 폐공능이 수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심병은 꼭 여기에서 폐하고 심장이 경락이 잘 소통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뇌졸중 위험을 피해가야 됩니다. 뇌졸중은 보통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뇌졸중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뇌졸중 여기에서는 무슨 질병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콩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투석 방법으로 임시 대처하지만 해도 평소부터 혈액 관리를 참답게 하는 걸 부탁합니다.
1: 네,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네, 박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일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이 되는 기념일인데요. 세순국 창건 77돌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오늘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은 친구들의 마음을 밝혀줄 따뜻한 동화, 유용한 상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답니다.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상상력을 키우고 고장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돕고 단결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멋진 자연과 위대한 문화유산에 관한 상식을 함께 배워볼게요.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조국 발전의 따뜻한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제일 좋은 내 나라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동화는 오성 붉은기와 마을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골 마을에 민수가 살고 있었어요. 민수는 마을 언덕에서 나붓기는 오성 붉은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잔치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행사장 꾸미기, 꽃밭 가꾸기, 노래 준비까지 할 일이 많고도 많았죠. 친구들은 각자 할

길을 찾아 열심히 움직였어요. 민호는 그림을 잘 그려서 조국의 아름다운 풍경 그림을 그렸고 친구 수연이는 동료를 불러서 행사 무대를 준비했어요. 힘든 일이 생겨도 서로 도와주고 응원하면서 힘을 모았어요. 또 어떤 친구는 길가 쓰레기를 정리하며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었답니다. 같은 날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모두들 다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민수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고장을 아끼고 친구들과 힘을 합쳐 좋은 일을 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조국의 모습이랍니다.

네, 오성붉은기와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부강해졌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일상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주변을 아끼고 친구와 서로 돕는 작은 행동이 바로 애국의 시작이랍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멋진 자연과 위대한 문화유산에 관한 상식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명소와 오랜 세월 이어져온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만리장성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대한 건축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어요. 또 우리나라 나아가 아세아조에서 가장 긴 장강은 중화민족 문화를 꽃피운 중심지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오래전 선조님들은 이 땅에서 다양한 생활 풍습을 만들고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전통 예술을 후대에 널리 전해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문화유산과 자연을 아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애국하는 실천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동요 참 좋은 나라를 감상하겠습니다.

바로 장강입니다. 친구들 정답 맞췄나요? 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늘 기억하고 아껴주세요. 자, 이제 마음전달 우체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대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꼭 거창한 일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작고 소소한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길가나 공원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바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고장을 예쁘게 보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전통음식을 직접 체험해보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소중한 문화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중화민족의 멋진 문화를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문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랍니다. 세 번째, 서로 다른 민족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에요.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웃고 공부하는 단결된 모습은 모두에게 힘이 된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손잡고 도와주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바른 마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배운 지식을 잘 익혀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면 미래의 우리나라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아주 큰 힘이 되는 거랍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푸르른 조국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탐정이 파헤칠 주제는 우리 주변에 숨겨진 조국 발전의 따뜻한 비밀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매일 다니는 넓은 길, 뛰어놀 수 있는 깨끗한 공원,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지식을 배우러 다니는 학교 등 일상 환경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꼬마 탐정이 되어서 그 비밀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비밀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땀방울을 쏟는 노동자들,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셔서 우리의 행복한 생활이 있는 거랍니다.

0: 번째, 비밀은 세대를 이어가는 꿈입니다. 세종국 창건을 위해 피 흘려 싸워온 혁명선열들로부터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해 땀방울을 쏟아온 한 세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이 있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미래는 바로 우리 친구들의 손에 달려있답니다. 우리가 꿈을 키우고 열심히 배우면 조국은 더욱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단결의 마음입니다.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돕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조국은 더욱 튼튼하고 따뜻한 것이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우리 조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랍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특집 별현이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우리 조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더 멋진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별현이의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상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로공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창기 온 대지 강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0: 푸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이곳.

행독해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이 못했던 담배를 또 한 대 붙여물고 방 안을 그늘었다. 모두 저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역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일이 잘못되다니. 역검령은 호주문에서 전보를 꺼내 모태똥에게 건넸다. 장국도가 진창한테 보내는 비밀 전보문이었다. 모태똥이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언제 받은 겁니까? 금방 받았습니다. 역검령이 말했다. 우리가 한창 회의를 하고 있는데 김일 과장과 부과장이 이 전보를 갖고 왔더군요. 진창호가 마침 연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보고 나서 몰래 넣어가지고 뒷간에 가는 척하면서 여기로 왔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당신 짐작이 맞았어요. 장국도는 1, 3군단을 포함해서 우러군 모두가 남아해야 한다는 걸.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당내 투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전보문을 건네고는 옆방으로 가더니 장문천과 박고를 불러왔다. 사람들은 전보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었다. 장국도 그자가 끝내 비련한 술수를 쓰려고 하는군. 안경을 우러 축혀 올리는 장문천의 코끝에 쌀알 같은 땀방울이 맺히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한시법이 벗어나야 합니다. 박고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은 돌아가지 말아야겠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엽검령을 바라보았다.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직속 부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지들을 버릴 수는 없지요. 모태똥이 단호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래요. 동지는 어서 돌아가시오. 역검령은 전보문을 주문해 놓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될수록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3군단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다.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게 되었으니 가야죠. 우리는 내일 동토기 전에 떠납시다. 하지만 나는 진창호와 서양자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들을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엽검령이 층계를 내려가려는데 팽덕회가 뭔가 생각난 듯 따라 나와 말했다. 엽동지, 지도, 감숙지도를 잊지 마십시오. 엽검령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빙긋 웃어 보이고는 층계를 내려갔다. 사람들은 문어구에 서서 그를 바랬다. 모태똥이 당부했다. 엽동지, 내일 일찍 와야 합니다. 엽검령은 층계 아래서 웃는 얼굴로 손을 저으며 삼비탈을 내려갔다. 사람들은 모두 엽검령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엽검령이 이런저런 일들을 내놓고 떠벌리는 성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를 사상이 투철하고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믿음직한 참모 정도로만 여기었다. 그런데 마냥 점잖은 선비 같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현명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뜻밖의 일도 아니었다. 그는 일찍이 손중산을 따라 혁명을 할 때도 진혁명이 등을 돌리게 되자 손중산과 함께 보벽함에 올라 반란군과 싸웠다. 그때 그는 진혁명 아래에 있던 영장

양이었는데 자기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손중산과 함께 혁명 리렴을 지키려고 하였었다. 대혁명 시기 장계성은 엽검령이 마음에 들어 이사사장으로 임명했다. 출세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장계석이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는 장계석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뒤에 결연히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또 남창봉기 전에는 왕정위 무리가 엽정과 하령을 죽이려고 수를 썼는데 엽검령이 미리 알고 두 사람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다. 엽검령이 오늘도 큰일을 해냈군. 이렇게 달려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곧 죄수가 됐을 테지. 다시 화덕 곁에 앉으며 장문천의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무태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제갈량은 평생 신중하게 살았고 려단은 큰일에서 어리석지 않았다고 했는데 엽검령이 바로 그 여단이로군요. 밤이 되자 모태동은 총주입으로 갔다. 서양전은 한창 람프를 들고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는 모태동이 오는 것을 보고 람프를 놓고 반겨맞았다. 모두석 동지, 아직도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모태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고는 입을 열었다. 향전 동지, 지금 형편을 보면은 북진과 남하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데 동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서양전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서양전은 한참 망설이다가 난처한 얼굴로 떠듬거리었다. 지금 두 방명군이 어렵게 만났는데 다시 헤어지면 안 되지요. 사방명군이 둘로 갈라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태동은 실망을 했는지 말이 없었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고는 인사를 건넸다. 그럼 일찍이 쉬십시오. 참, 진창호 동지는 경제 조건, 민족 문제 같은 여러 조건이 아주 불리합니다. 실패를 할 겁니다. 동지는 이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창호가 말허리를 잘랐다. 주석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장주석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북진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남아도 꼭 실패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두 방면군이 합쳤는데 어떻게 또 둘로 나뉜단 말입니까? 이쯤 되면은 굳이 더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모태동은 말투를 싹 바꾸어 말했다. 남하를 하려면은 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을례와 가상은 병으로 삼군단에 있으니 내가 박고 문천이랑 삼군단 사령부에 가서 을례 가상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창호는 모태동이 순수하게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예, 그러는 게 좋겠죠. 모태동은 천천히 삼빗탈로 올라갔다. 그가 돌아가자 장문천과 박고가 달려와서 물었다. 어때요? 희망이 있습니까? 모태동이 고개를 저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문천이 물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죠. 모태동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어봤지만은 지금처럼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장국도 이런 놈일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박고가 화가 나서 말했다. 호위병들이 서둘러 준비를 끝내자 세 사람은 문 앞에서 조용히 말에 올랐다. 모태동은 생각을 많이 한 탓에 몹시 지쳐 있었다. 그는 호위병이 부축해 주어서야 겨우 말에 올랐다. 세 사람은 호위병들과 함께 산비탈을 내려가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걸었다. 말을 탄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조잘조잘 흐르는 냇물 소리와 터벅터벅하는 말밥국 소리만이 좁은 골짜기를 울리었다. 혁명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절망 속에서도 살 길은 있었다. 섭섭한 산과 겹겹한 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멀지 않아 부두나무 숲, 아름다운 꽃밭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역금령이 모태똥을 만나고 취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역금령은 아무 일도 없은 듯 자리에 앉아있다가 회의가 끝나자 전보를 진청한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곧장 숙소로 돌아왔다. 엄청난 일을 앞두고 머릿속이 꽤 복잡해놨다. 혼자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일방명군 간부들을 모두 데리고 가자면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문득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래, 진창호는 온통 남아 하는 일에만 골몰했을 테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군. 엽금령은 진창호를 찾아가서 태연하게 말했다. 진창호 동지, 이제 우리는 남아를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동지도 잘 알고 있군요. 진창호가 말했다. 남아하려면 초지를 지내야 하는데 양식이 없으면 안 될 텐데요. 나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직속 부대를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나갈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진창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될수록 많이 구해오세요. 지난번에 조지를 지날 때 양식이 모자라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 드러내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 엽금령은 서둘러 회의를 열었다. 어림백고, 양상곤, 리극록, 소향령 등 동지들이 모두 들어왔다. 엽금령은 숨가쁜 상황을 알리었다. 우리는 새벽 2시에 모여 삼군단으로 갑니다. 겉으로는 양식을 마련하러 가는 걸로 보여야 합니다. 비밀은 반드시 지키세요. 알겠습니까? 역검령은 모두들 늦지 않게 마을 어구에 있는 물방앗간으로 모이라고 단단히 일렀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 양상군도로 남으라 하고는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물샐 틈 없이 살피었다. 오랫동안 참모의를 해온 터라 로련하고 치밀하였다. 사람들을 모두 보낸 뒤에 역검령은 작전과를 찾아갔다. 마침 낮에 전범물을 가져온 김일과장 려괴이만 남아있었다. 려괴이 동지, 그 전범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려괴이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동지한테 섬사성과 감수성 지도가 있지? 역검령이 물었다. 이번 포부서 전투에서 10만분의 1짜리 감수성 지도만 노획했지 섬사성 지도는 없습니다. 그 감수성 지도를 나한테 줘. 려괴이는 상자 안에서 감수성 지도를 꺼내주었다. 역검령은 지도를 품에 넣고 돌아와 몰래 침대 밑에 있는 작은 등나무 상자에 넣었다. 이런저런 준비가 착착 끝났다. 하지만 갑자기 삼군단의 선전부장 류지견이 선전대를 거느리고 포부소에 있는 30군 주둔지로 공연을 나간 일이 떠올랐다. 엽감량은 류지견에게 서둘러 돌아오라고 전보를 지었다. 엽감량은 진창호, 서향전과 함께 경당에 묵었다. 진창호와 서향전은 벌써 잠든 것 같았다. 엽감량도 새벽에 움직이려면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할 듯하였다. 하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 서른을 갓 넘겼지만은 그도 꽤나 풍파를 겪은 사람이었다.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였지만은 혹시 어디 빈틈이 있어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해놨다. 광주봉기를 일으킬 때도 그랬다. 모든 준비를 완

완벽하게 마쳤다고 여겼었는데 수류탄을 나르던 트럭이 들통나는 바람에 봉기를 하루 앞당겨야 했다. 옆감량은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겨우 새벽 1시까지 기다리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감속성 지도를 꺼내 가죽 가방에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경당을 나섰다. 문 밖에 한참 서 있다 보니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허리춤을 만져보고 나서야 회전식 연발권총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나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역감량은 서둘러 권총을 가지러 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다가 속으로 되뇌었다. 장국도만 아니라면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감량은 성큼성큼 마을 밖으로 걸어나갔다. 얼마 가지 않아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였다. 군사위원회 사무총장 소향령이었다. 역검량은 지도를 꺼내 그에게 넘겨주었다. 소동지, 이것은 감속성 지도인데 전군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귀중한 것이니 잘 보관하세요. 물방앗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양성군과 리궁농,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였다. 소설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붓기였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기속삭이었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역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중앙의 북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군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어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오늘은 중화민 공화국 창립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사랑스럽고 위대한 내 조국이 앞으로도 용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고난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분투하여 만년의 낙을 누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힘겨운 나날을 꿋꿋이 이겨내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생활을 그린 수필 두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장춘 씨의 수필 형님과 집 이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형님과 집 이사 최장춘. 형님은 올해 고래의 별 두 개가 더 붙여져 황혼빛이 서서히 짙어가고 있다. 소띠해에 태어나서 그런지 소처럼 평생을 부지런히 군말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사는 타입이다. 손재간은 별로 없으면서 매일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는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면 형님이 빈번한 집 이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은가 싶다. 형님은 유별나게 집 이사를 많이 해왔다. 언젠가 손가락으로 꼽으며 세어보더니 도합 25번 이사를 했단다. 실로 기네스 기록에 오를 만한 어마어마한 차수였다. 옛날의 이사는 교통수단이 낙후해서 지금보다 품이 엄청나게 들었다. 먼저 관계망을 통해서 트럭을 얻어야 했고 친척 친우를 동원해서 부피가 크고 묵직한 이불장, 잔자, 소파를 비롯한 가장침물을 일일이 씻고 부리우며 온종일 진땀을 빼야 했다. 웬가는 체력이 아니고서는 한 번 이사하고 나게 되면 일주일씩 드러누워 끙끙 아름자랑해가 일쑤였다. 그런 고역을 형님은 짜증내는 일이 한 번도 없이 졸고 이어온 걸 보면은 형제 칠남의 중에 인내력이 가장 뛰어난 편인 것 같다. 글쎄요, 형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다니며 일고생과 더불어 집고생도 많이 해왔다. 너나 없이 개딱지 같은 집에서 살던 시절 20평이 되나마나한 비좁은 공간에서 일여덟 식설이 벅적벅적 함께 부대껴온 형님은 지난 세기 70년대에 20살을 갓 넘긴 풋풋한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하방호 감투를 쓰고 한창 공부할 나이에 용정엔 연지평 남계천으로 내려가 고역사례를 시작했다. 진눈가비가 흩날리며 을씨는스러운 그날 생산대에서 배치한 집은 외양간 숙직실이었다. 농촌에 내려오게 되면 널찍한 육간집이 차려질 줄 알았는데 코딱지만 외양간 모퉁이가 차려져 형님은 사람을 업수 여긴다고 툴툴댔다. 그나마 겨울에는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었지만 여름철에 돌아오면 소독 냄새와 윙윙 날아다니는 파리떼 성화에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게다가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연통에 불이 달린 것이 초가 지붕 철반을 태워보려 막무가내로 그젯날 지주가 살던 낡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북쪽 방향을 바라고 앉은 이 집은 온종일 해가 안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옛날 석가래 얹어놓은 수숫대가 썩을 대로 썩어버려 누르꾸리한 돈벌레들이 엉겨붙은 채 왕을 그렸다. 식사를 할 때 밥상 위에 떨어지거나 잠을 잘 때 입으로 해서 기어다녀 소름이 끼칠 때가 많았다. 당시 집안에서 유일한 노동력이었던 형님은 낮에는 집안 밖에 힘든 일을 죄다 혼자 도맡아 하였다. 저녁이 되면 형님은 말없이 콧바람이 세고 불길이 잘 들지 않아서 냉돌같이 썰렁한 옷방에서 잠을 자곤 했다. 희미한 등잔벌이 흔들거리면 이상하게 그 방 안에서 커다란 형체의 검은 그림자가 무섭게 노을거려서 누구나 겁먹고 들여다보려면 못했다. 신경이 예민한 엄마 역시 집터가 사납다며 자꾸 알아누워 온 집 식구들이 불안감이 떨었다. 알고 보니 토지객 때 쓰고 살던 지주가 투쟁을 받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터 사나운 흉가였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깜깜부지였던 우리는 그냥 놀러 지낼 수밖에 없었다. 집고생을 하도 해서인지 형님은 추천을 받아 연길로 올라온 첫날에 여러 초빙 단위들을 제쳐놓고 선참으로 건축공사를

점지 같다. 좋은 집을 쓰고 살겠다는 욕망 하나뿐이었다. 직장에서 휘트를 짜는 시점에는 패널을 제공을 하고 미장일을 할 시간표에 맞춰서 세멘트와 모래를 제공하는 재료 보관원인 형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웬만한 공정 예산은 선전해서 척척 해내어 인차 공장장의 신임을 얻었다. 일이 잘 돼서 한때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 바닥을 누비었고 금상첨화로 단위에서 새 아파트 한 채를 분배받았다. 애달 노동 쪽에 위치한 아파트는 아담하고 깨끗했다. 헌데 정작 해포가 넘게 살아보니 앞으로 애들이 다닐 학교가 큰 문제였다. 당시 조순족 학교가 시가지 동쪽에는 없고 서쪽 현에 무르옥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부득불 이사를 해야만 했다. 경님은 공원다리 서쪽 구간을 연 며칠 동안 빙빙 돌다가 마침 적임자를 만났다. 고수머리에 생김새가 붉으대대한 양반이 자기 집과 엇바꾸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형님은 한편으로는 좀 깨름직하면서도 위치가 마음에 드는지라 곧장 승낙했다. 지금 기억에도 집이 기막히게 어지러웠는데 창문의 유리는 여기저기 깨어나가고 앞마당의 김치움은 평소에 화장실로 사용된 듯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삼복철에 마스크를 끼고 집 청소에 달라붙었다. 속이 미스꺼워 구역질이 나서나 형님의 집인이다 보니 어찌할 방법도 없었다. 숱한 땀덩이를 쏟아가며 일한 보람으로 드디어 실내가 새롭게 깔끔히 꾸며졌고 앞뒤 마당도 질서 정연했다. 형님이 집에 대한 만족감에 빠져 흥이 도도할 점에 난데없이 부부의 후출장이 날아들었다. 무슨 일일까? 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알고 보니 원 집주인 양반이 언젠가 아담하게 꾸려진 집을 찾아와 보고 몹시 후회하던 끝에 집을 되물리겠다고 공공연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아니, 어린애들이 딱지치기 해도 물리는 법을 모르는데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무슨 짓거리인가? 경님은 도리머리를 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법정에 앉아 상대방에게 사퇴제를 하며 욕설을 퍼부어도 집의 변경수속을 밟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두 집 사이의 모든 행위가 무효로 돼버렸다. 벙거리 냉가슴 할 듯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형님은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웠다. 배상금을 몇 번 받고 고스란히 집을 내주는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다음 거처를 어디에 잡아야 할지 막연했다. 한간에서 예로부터 소틀 뺀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이 돌고 있어서 갈팡질팡하던 형님은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림시로 새집을 맡기로 했다. 새집 소리의 절반은 의뢰의 내 몫이었다. 사실 아무런 일재간이 없는 탓에 나는 봄마다 다치가로 석탄을 포담아 나르고 흙모래를 이겨 허물어진 벽을 부수하는 힘든 조력공 일박이 할 줄 몰랐다. 새집의 위치가 광진촌이라고 알려주어 찾아가 보니 마침엔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주위로 휘 둘러보는 순간에 나는 흠칫 놀랐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얼굴에 새까만 파리가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진짜 아프리카 남미를 방불케 했다. 이 동네에 무슨 파리가 이리도 많을까? 혼자 의문스러워하는 낌새를 눈치챈 집주인이 요즘 시내 파리들이 몰려와 데모한다며 능청을 부렸다. 파리 때가

떠돌리지 않고 온전한 집을 쓰고 살려면 일찌감치 월급쟁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옳은 것 같다면서 진작에 속셈을 드러놓았다. 직장생활에 의존도가 높은 나로서는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 시절에는 출근적으로 말할진데 다니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여서 서로 더 좋은 철밥통을 찾느라고 격금내기로 돌을 써가며 속을 무등 썩이고 있었다. 그 후 얼마 안 돼서 형님은 단위에 사직서를 내고 한국행을 거쳐 러시아 장사길에 나섰다. 열심히 장사하여 종잣돈을 쥐고 나서는 구청 연결실 시가지 한복판에서 통이 크게 노래방을 꾸렸다. 물론 발을 가는데 실이 가는 격으로 형님 뒤에는 항상 형수님이 따라서며 춤을 추었다. 노래방은 뜻밖의 잘 됐다. 졸레졸레 찾아온 손님들이 음향설비가 최고라고 엄지를 척 내밀더니 하나둘씩 소문을 퍼뜨려 놓아 숱한 고객들이 몰려들어 매일 흥성흥성했다. 노래방을 편히 관리하기 위해 형님은 노래방과 가까운 지점에 또다시 살림집을 마련했다. 나는 일손을 거들어줄 겸 찾아가서 차에 실은 짐작을 하나둘 집 안으로 날라드렸는데 불현듯 웬 모터치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모 건설단이 일꾼이라고 자칭을 하는 두 사람이 골목길 여기저기 파가이주 통지서를 붙이면서 열흘 내로 이사라고 재촉을 했다. 이삿짐도 채 풀지 않았는데 집을 허문다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서로 의안이 벙벙해졌다. 형님은 파가이주 통지서를 유심히 읽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히려 싱글벙글했다. 해통 무렵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 짓는 소식이야말로 호박이 농굴채에 굴러들어온 셈이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집을 철거한 덕분에 보상을 톡톡히 받고 난 후부터 형님은 집거래 정보에 각별한 흥취를 느끼고 노래방에는 전부 형수한테 맡긴 담 매일 집정보 수집에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되도록 정부의 전망 계획에 든 집을 사지 않으면 가격이 아주 싼 집을 물색했다. 집을 근근히 쓰고 사는 거처로 생각했을 뿐 팔고 사는 상품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에 벌써 눈 가늠을 통해 대뜸 시세 차익을 알아내는 빠른 의식을 갖춘 형님의 행보를 두고서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해서 도리무리질했다. 후에 집거래 속에 숨겨진 비밀을 두고 무척 흥미로워했으나 나는 대담하게 팔을 걷고 나설 배짱이 없어 그런대로 입만 쩝쩝 다실 정도였다. 하여 집거래에 미리 비턴 형님 내가 남들이 주저심이 들어 피하는 이사를 밥 먹듯 이어대는 바람에 다른 형제들은 집 사람한테서 항상 머리가 돌지 못하고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평판을 등뒤에 달고 다녀했다. 세월이 류수같이 흘러 형님은 이제는 여관을 경영하고 형수는 성보 빌딩에서 매대를 돌본다. 금년 설날에 모유안전 자리에서 형제끼리 추억담이 오갔다. 내가 이삿짐을 싣고 여기저기 뛰어다닌 길을 합치면 아마 지구 한 곳의 반을 도는 거리는 실이 될 거라고 농담을 건네자 형님은 두 눈을 숨벅이며 시무룩이 웃었다. 이 세상에 고생을 사서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을 열매가 탐스러울수록 봄,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농부의 숨길이 숨배에 있는 법이다. 돈 벌기 위한 인생은 아니건만 돈 없으면 쭉정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인생에게 남보다 잘 살려는 욕망을 불사르며 자맥질해온 무수한 낮과 밤이 추억의 갈피마다 아려오니 묻혀있어서 감회가 새롭다. 항상 노력이란 두 글자에 남다른 생각이 입김을 불어넣고 열심히 뛰고 또 뛰던 지난 날 소띠들의 행렬 속에 분명 형님의 모습도 끼어있는 것 같다. 어쩌면 격동의 세월을 헤치온 공화국과 동갑내긴 소띠들의 굴곡진 인생 행로인지도 모른다. 형님보다 고생이 덜했던 나로서는 형님의 파란만장한 삶이 때론 부럽기도 하다.

네, 그래요. 그래서 작자는 가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악착스럽게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형님의 변천사를 여러 차례 이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해 잘 살아보겠다는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이어 윤민호 씨의 수필, 텔레비전에 깃든 이야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 깃든 이야기, 윤민호. 저녁 7시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서 무난 전화가 왔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 남아 자영회사를 꾸리고 있는 아들이다. 엄마가 사망하고 홀로 있는 이 애비가 걱정돼서인지 매주마다 전화를 꼭꼭 걸어오곤 한다. 아버지, 때식을 제때 꼭꼭 챙기세요. 혈압약도 제때 드세요.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세요. 용돈은 우리가 계속 보내겠으니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 텔레비전은 잘 나옵니까? 새로 사드릴까요? 알뜰한 아들의 전화에 나는 그래도 자식 농사는 괜찮게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흐뭇해났다. 걱정 말거라. 홍아가 사준 텔레비전도 잘 나온다. 내가 죽을 때까지 봐도 문제가 없다. 쓸데없는 돈을 팔겠니? 나는 텔레비전 원격 조정기로 음성을 높이면서 일부러 아들한테 텔레비전 소리를 듣게 했다. 아버지, 액정 텔레비전 새 것 하나 사드릴까요? 잘 나온다. 몇 년은 문제없다. 사실 지금 보는 텔레비전도 2012년에 딸애가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주면서 당시 용정에서 제일 비싼 거로 사준 것이었다. 10년이 넘었지만 화질도 좋고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다. 또 새 집 객실의 크기도 안성맞춤이다. 액정 텔레비전은 또 무슨 텔레비전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은 괜찮니? 미국은 환자가 많이 나오더구나. 많이 조심하거라.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보노라니 그 전날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텔레비전을 장만하고도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흑백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1984년 늦가을에 나는 아내의 병치료를 위해서 내가 나서자란 20여 년 된 정든 고향 왕청현 배초구를 떠나 형님이 살고 있는 용정으로 이사오게 됐다. 용정시 교회 마을들에서는 근본 외지의 이사호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무작정 18평방미터가 되는 집을 세맡아 들었다. 당시 재산이란 내 식구가 겨울을 날 수 있을까 말까한 식량 200여 근과 현금 600원이었다. 채집 비용은 한 달에 40원이었다. 초라한 이삿짐을 집안에 부려놓으니 겨우 식구 넷이 잘 만한 공간은 나왔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밭도 없고 직장도 없고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 났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려고 나는 이산 이튿날부터 동네를 돌며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치료와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마른 일 굳은 일 가릴 새가 없었다. 우선 아침 일찍 삼륜차로 아내를 용정병원에 실어다 주고 두 자식은 용정수학교에 실어갔다. 그리고는 새집 부근에 있는 연변 농업연구소 벼시험전에 나가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정말로 가릴 것이 없었다. 지저분한 헤드레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워낙 일솜씨가 잽싸고 부지런해서인지 주변 농가들에서는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왕청현 배초구진에서 생산대 대장을 하면서 수전, 한전 농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농사꾼이었다. 수전, 한전 농산일에는 막힘이 없어서 모두들 나를 실농꾼이라고 불렀다. 찬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밭으로 달려나갔다. 내가 하도 부지런하고 일솜씨가 좋았던지라 교회 주변의 마을들에서는 서로 빼앗다시피 나를 불러갔다. 시간이 더 흐르자 일

악전이 딸리는 집들에서는 아예 철 따라 나한테 밭을 도급 주기까지 했다. 밭을 도급 맡아도 주인한테 쌀을 바치고 나면 남은 량식은 우리 네 식구의 식량이 될까 말까 했다. 온 하루 힘들게 일하고 맥이 지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서면 그래도 셋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난 이튿날이면 또 날이 희붐이 밝으면 일거리를 찾아 지문을 나섰다. 비록 셋집이었지만 우리 집 작은 창문으로 따스한 햇빛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재빨리 적응해 손잡고 학교에 깡총깡총 뛰어갔다. 그때 나는 그래도 도시는 아니어도 시교에 이사 온 것을 잘한 선택이라고 속으로 몇십 번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런데 도시 근처에 이사 오니 이전에 우리가 고향에서 살았던 농촌과는 문화 생활이 완전히 달랐다. 링근의 집들에서는 모두 텔레비전, 물론 흑백을 사놓고 저녁마다 온 집 식구가 단란히 모여 앉아서 시청했다. 여름이면 집집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나를 보고 칭얼댔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사면 안 됩니까? 우리가 밥을 적게 먹을 정도로 절약을 할 테니 텔레비전을 삽시다. 딸에는 아예 내 팔에 칭칭 매달리며 떼지를 썼다. 좀만 기다리자. 이제 가을에 달고기 끝나서 아버지가 손에 돈을 주면 사자. 나는 두 자식의 초롱초롱한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사탕으로 얼리듯 달랬다. 얼마나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두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 마을의 한반 동문의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어느 일요일 날 저녁 때가 이슥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아내는 자리에 누워서도 아이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자 나는 부랴부랴 아이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섰다. 문 밖을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 아들 명길이와 딸 홍화가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숙이고 락태한 고양이 상을 하고 걸어오고 있었다. 저녁 때가 다 지났는데 집에 오지 않고 어딜 갔다 이제야 오니 엄마가 근심하는데. 나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두 자식들은 나를 보고 서로 번갈아가며 성토했다. 먼저 아들놈이 한창 재미있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일수 어머니가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너네는 집으로 안 가니? 빨리 가라고 호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이번에는 딸애가 아니 글쎄 일수 엄마가 싱 하고 방에 들어와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을 끄고는 빨리 가라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깨를 달싹거리기까지 했다. 기분이 몹시 상한 것 같았다. 아버지, 우리도 텔레비전을 삽시다. 남의 집에 가서 보니 눈치가 보입니다. 명길이가 말하자 홍아도 뒤질세라. 아빠, 우리도 텔레비전을 사요. 하고 나의 손에 매달렸다. 나는 자식들의 지청구에 아이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들과 딸의 앞에서 큰소리 쳤다. 그래, 우리도 사야지. 너희들의 학습 성적이 오르면 내가 꼭 텔레비전을 사주겠다. 나는 솔직히 자식들과 약속해놓고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우리 집 형편에 시름시름 앓는 아내가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실정에서 텔레비전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찬 현실이었다. 아내의 병 치료비도 다 감당 못하는 조세에 텔레비전을 살 경제적 여유가 근본되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텔레비전을 살 돈을 벌지? 나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래서 나는 일전이라도 돈 벌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발벗고 나섰다. 정말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고 또 일했다. 얼마나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했으면 교외 농촌들에서는 나를 머스미까지라고 불렀겠는가. 그때 교외 집들은 대부분 초가집들이었다.
그래서 봄이면 초가집 이영원기, 온돌수리, 벽 바르기 등 일이 많았다.

나는 닥치는 대로 쉬지 않고 마을을 돌며 품팔이를 했다. 내가 하도 열심히 해서인지 품값도 올라가고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청을 거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자식들과 한 약속을 3년이 지나 뒤늦게나마 실현하게 됐다. 1986년 여름, 아이들이 방학을 하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개학해 국경절쯤에 치른 모의시험에서 아들과 딸의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당금 고중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 아들이 문제였다. 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민한 끝에 아이들한테 중대한 결정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텔레비전을 못 본다. 너희들이 이대로 나간다면 대학은커녕 고중도 못 간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이들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집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생각 밖으로 아들 명길은 불만은 온데간데없고 나의 결정에 동의했다. 아버지, 옳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대학교는커녕 고중에도 가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딸 홍아는 입이 뼈로 통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 아들 명길이가 오빠 구실을 하는 것 같았다. 너도 이제는 중학교에 입학하겠으니 학습 성적을 올려야 중점 고중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다. 아버지가 새까만 얼굴로 온돌챙이질까지 하며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대학까지 못 간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겠니? 아예 우리 오늘 저녁부터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 여동생을 타이르는 명길이가 여간 대견스럽지 않았다. 어린 딸도 오빠 말에 감동이 됐는지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흑백 텔레비전은 이튿날부터 도로 텔레비전 포장 상자에 들어가는 신세를 지고 말았다. 우리는 흑백 텔레비전을 명길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꺼내보지 않기로 하고 박스에 1988년 7월 개봉이란 글자까지 써서 붙였다. 그리고 텔레비전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이불장 위에 올려놨다. 이튿날부터 아이 둘은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밥상을 펴고 밤늦게까지 공부한 것이었다. 텔레비전에 정신 팔지 않고 열심히 저녁 공부를 해서인지 아이들 성적은 오르기 시작했다. 나와 아내도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꼭 참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밥상 옆에서 같이 책을 보곤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학습을 수시로 지도 감독했다. 솔직히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나의 지식 수준으로 커가는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신분으로 이따금씩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를 붙이면서 불만 한마디 없이 밤 늦게까지 매일 견지했다. 고참집 아이들이 샘도 빨리 든다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불만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잘 사는 가정과도 비기지 않고 되려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했다. 세월은 료수와 같이 흘렀다. 명길이는 이듬해 현 중점 고중에 입학했다. 고중에 입학해서도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정력을 쏟았다. 고중에 다니는 3년 사이 아들은 한 번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흑백 텔레비전은 박스 안에서 고스란히 몇 년 동안 잠들 수밖에 없었다. 3년 후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5년 후 딸에도 장춘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이 소식이 동네에 전해지자 부근의 집들에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8평방미터 셋집에서 대학생이 둘이나 나왔다면서 칭찬이 자자했다. 어쩜 아이들이 텔레비전도 한 번 보지 않고 공부하더니 끝내 성공했구나.
딸애까지 대학교에 붙게 되사 우리 부부는

이젠 우리도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먼지를 뒤집어 쓴 텔레비전 상자를 내리웠다. 정말로 몇 년 만에 상자를 열어서인지 흑백 텔레비전에도 먼지가 적지 않게 묻어 있었다. 아내가 몇 번이나 닦은 텔레비전을 나는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켰다. 그런데 앞불사 텔레비전을 켜도 새까만 화면만 나올 뿐 감감무소식이었다. 화면은 근본 켜지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날이 밝기 바쁘게 3륜차에 텔레비전을 싣고 수리부로 향했다. 수리부 기술원은 검사해보더니 시무룩이 웃으면서 이 텔레비전을 더 이상 못 봅니다. 모든 부속품이 습기에 부식돼 이제는 버리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텔레비전을 얼마 보지도 않고 상자 속에 넣어두고 보관했는데 버리게 되다니. 18평방미터 단칸방에서 새집살이를 하다 보니 겨울이면 온 집안에 김이 꽉 차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아까워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수리부에서는 이 텔레비전은 캐스로부터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운송비를 주고 3륜차에 싣고 오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버리면서도 몇 번이나 그 쓰레기통을 되돌아봤다. 주인을 잘못 만난 텔레비전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래도 그 흑백 텔레비전 때문에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켰고 자식들의 의지도 키우지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에 갈마들면서 나는 집으로 오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 한 사람의 노동으로 자식 둘이나 대학 공부를 시키려니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여유가 없었다. 딸이 장춘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는 여느 집에 거의 다 있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두 명의 대학생을 키운 보람으로 남들보다 자긍심이 넘쳐흘렀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출근하게 됐다. 첫 월급을 받은 아들은 21인치 맞듯이다 색 텔레비전을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우릴 대학 공부시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쉬면서 텔레비전도 시름 넣고 보세요.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난 콧마루가 시큰해 났고 아내도 돌아서서 눈곱을 찍는 것이었다. 1992년 어느 여름날 대학을 졸업하고 상해 모 대기업에 출근하던 딸애가 불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말도 없이 웬일이냐? 아버지 어머니, 이젠 연세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볼 때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드릴게요. 이튿날 딸애는 나의 손을 잡고 용정시내를 석회 훑듯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도시 한복판에 높이 솟은 해란강이 내려다 보이는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샀다. 집은 이미 장식이 다 된 상태였다. 문제는 가정용 기물이었다. 한위 구차하게 살아온 우리는 아들이 사온 텔레비전을 새 집에 갖고 가려고 했지만 딸애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그 텔레비전을 중고 상점에 팔고 49인치 고화질 텔레비전을 사오기까지 했다. 이사하는 날 정든 교회 마을을 떠나는 내 마음은 착잡했다. 고진감래라더니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자식 농사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흑백 텔레비전도 보이지 않고 자식들을 공부시켜 이젠 자식들의 덕을 보게 됐으니 인생이 정말로 꿈만 같았다.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앓던 아내는 1996년에 끝내 저 세상으로 떠났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우리 애들 잘 키웠지? 하고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요즘 따라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 딸애가 사준 텔레비전을 볼 때면 먼저 간 노친네가 그립다. 그런데 또 아들이 액정 텔레비전을 바꿔주겠다니.

좋은 세월인가. 난 아내가 누리지 못한 행복까지 다 누리면서 아들딸의 효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행복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식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와 여러 가지 해드는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온 과거를 흑백 텔레비전의 장만 과정에 연결시켜서 서술했습니다. 주인공은 힘들고 가난했던 과거였지만 자식 농사에 성공해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데요. 이는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해 행복한 생활을 이룩한 많은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젊어서 고생해서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미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9월 30일 연결해서 명절 기간 시장 공급, 전력 공급 보장, 안전 생산, 교통 운수, 치안 예방 통제 등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종대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면서 시장 공급을 풍부히 하고 봉사 보장을 최적화하며 안전감독 관리를 강화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백 슈퍼마켓을 찾은 호가복은 손으로 백화구역, 남세구역, 과일구역과 육류구역을 돌아보며 상품 진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품 비축, 가격 추세, 명절 전 판매 정황을 상세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소비 수요가 왕성합니다. 각 상가와 슈퍼마켓에서는 상품 공급원을 알심드려 배치하고 상품 종류를 풍부히 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해민 판매 촉진 활동을 내놓아 량질 상품과 실속 있는 가격으로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명절 흐름을 실질적인 경영 수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시장경영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거나 질 낮은 상품을 양질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법률규정 저촉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하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길 서역과 여객 운수 서역을 찾아 안전검사 관리 통제, 여객 봉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연휴는 여객 출행 고봉기입니다. 중점 시간대와

장기 로선의 수송 능력 보장을 강화하고 역진입, 표검사, 자문 안내 등 봉사 수준을 일층 높이며 세심한 봉사로 연변의 운정을 전해 매 한 명의 여객이 안심하고 출행하며 편안하게 여행하게 해야 합니다. 연결 조영천 국제공항에서 호가복은 국제선 진입구역 개조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명절 기간 항공로선 안전검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공항은 연변의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자 손님들이 연변을 찾았을 때 받는 첫인상입니다. 공항의 봉사보장 수준은 연결, 나아가 전조 도시 형상과 호감도에 직접 관계됩니다. 공항 회사에서는 시간대를 조시하고 시공 역량을 통괄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국제 여객 통로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공항의 전반 형상과 통관 봉사 보장 능력을 1층 높여야 합니다. 탑승 수속, 안전검사, 수화물 위탁, 대기 봉사 등 관건 고리를 조시하고 봉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봉사 질과 효율을 부단히 높여 광범한 여객들이 더 원활하게 출행하고 더 안심하고 귀로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공항 공간 근무 지점을 찾아 근무 중인 민경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명절 기간 치안 예방 통제, 근무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속 작전하는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향해 인원 흐름 소통, 중점 부위 순찰 등 사업을 잘하고 발생 가능한 각종 민감 사안을 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해 광범한 여객들이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고 수호가 바로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하길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명절 기간 전력 공급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를 찾은 호가복은 전력 조절 통제 중심에 들어가 전자 화면을 통해 실시간 수치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전력 공급 보장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력 공급은 천문만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명절 기간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와 관계됩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에서는 사전에 판단하고 미리 대비하며 전력 공급 보장 응급 예비안을 주민에게 내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긴급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고장 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정전 역량을 줄임으로써 명절 기간 대중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주유소는 중점 위험화학품 경영장소로서 안전생산감독관리 중점입니다. 중국 석유 신풍주유소에서 호가복은 안전생산과 소방안전사업 실시 정황을 검사하고 응급예비안 훈련, 종업원 안전강습 등 세부 사항을 일일이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출행이 집중되면서 주유소 운영 부담이 커지고 기름 저장, 주유 작업 등 여러 고리의 안전위험이 중첩됩니다. 예방조치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종 높은 경각성을 유지하고 위험무한 조사 정돈을 강화하며 종업원 안전교양을 실속 있게 세밀하게 다잡아 중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결시 공문로 소방구조소를 찾아 소방기재와 장비 전시를 현장에서 참관하고 각종 신형 장비의 기술 성능과 실전 용도를 상세 요해했으며 근무 대비, 역량 배치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문로 연선은 상권이 번화하고 인원 흐름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에 민박, 음식 등 상가가 많고 불과 전기, 가스 사용이 빈번해 소방안전 위험 요소가 많고 범위도 넓기에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한 소방지휘관과 전투원들이 항상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 음식업체 집중구역, 노후 주거단지 등 중점구역을 밀접히 주시하며 순찰 빈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실전화 훈련과 전진 배치 근무 대기를 강화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잘 수호하길 바랍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중들의 관광, 레저 소비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문화관광 여객 흐름과 시장 소비가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시기를 맞게 되고 각종 안전 위험과 우환이 서로 얽혀 안전, 안정 최저선을 지키는 임무가 간과하고 책임이 중대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와 지도 간부들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강화하고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며 명

0: 개발기관 제반사업을 착실히 잘해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적 연휴를 보내게 확보해야 합니다. 명절 공급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석탄, 전력, 기름, 가스, 수송 배치 보장 강도를 높이고 중요 민생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사업을 착실히 하며 소비자들의 신고를 제때 처리 응답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시장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업무역기업들이 가격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감면 등 판매 촉진 조치를 내놓도록 인도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내놓아 소비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 도시가스, 건축시공 등 분야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풍경과 관광명소, 대형활동, 인원밀집 장소 등 중점지역의 안전관리를 다잡으며 각종 모순 분쟁을 제때 해소하고 각종 위법범죄 활동을 엄하게 단속해 전조 사회대국이 조화롭고 안정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기시 당위석인 진공래,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당의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이 9월 30일 훈촌에서 중대 대상 건설, 중점 기업 운영, 명절 기간 안전 생산과 시장 공급 보장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최홍성은 평안 중국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술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안전 최저선을 지키며 봉사 보장을 잘해 대중들이 즐겁고 평안하며 경사스러운 명절을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고속철도역은 장훈 도시간 철도의 종착역이자 중요한 출발역입니다. 최홍성은 대합실에서 고속철도역 명절 기간 수송 보장 사업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공안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민경들을 위문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속철도역은 도시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질서 관리를 1층 강화하고 교통 조직을 최적화하며 여객들의 출행 체험을 높여 대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행을 전력 보장해야 합니다. 훈춘 도로 국제여객 운수청역에서 최홍성은 안전 운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 최저선을 단단히 지키며 차, 동태 감시 통제, 운전수 안전 교양, 운행 위험 예측 판단을 강화하고 피로 운전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대상과 어콩 석유화학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최홍성은 대상 건설 정황을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 생산 책임제와 세 가지 관리에서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안전 생산 리념을 대상 건설 전 과정과 각 방면에 시종 관철해야 합니다. 시공 현장과 생산 일선 안전 관리, 안전 생산 양성을 강화하며 상시적으로 안전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해 각종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시공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자금동업위원회사 재련공장 중앙통제실에서 최홍성은 기업 운영, 안전생산, 재련 공예기술 등 사업 정황을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안전생산은 기업 발전의 최저선입니다. 안전발전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며 우한 조사 정돈 기세를 완산하고 일터별 안전 책임을 세분화해 생산 전 과정 안전 통제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잘해야 합니다. 구리 심층 가공, 류산 수납 등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획 배치해 구리 산업 전반 산업 사슬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야걸 훈춘위안회사에서 최홍성은 생산작업장에 들어가 지능제조 의료 생산 흐름선 운행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최홍성은 관련 직능 부문에서 지도와 봉사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 분야의 부족점을 보완하도록 정밀하게 지원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안전 생산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백화는 훈촌 본토의 대표적인 일괄식 상업종합체입니다. 재홍성은 상가 소방통제실에서 소방안전정황을 료해하고 상가 슈퍼마켓에서 명절기간 시장 공급 포장과 식품안전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상가는 인원이 밀집된 장소로서 항상 소방안전이라는 단계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일상순찰검사를 강화하며 화재 예방통제와 응급처리 능력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명절 기간 시장 공급 포장과 가격 안정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 대중의 명절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홍성은 이어 사불 이직 방식으로 훈춘 해산물 거리를 찾아 한 해산물 도매점 주방에서 전기와 불 사용 등 정황을 검사하고 훈춘 해산물 시장에서 상품 가격, 소방 기재 배치, 안전 통로 원활 여부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스, 전기 사용과 불 사용 등 관건 위험점에 초점을 맞춰 음식 기업의 화재 우환을 엄밀히 조사하고 대피 통로가 막힘없이 유지되도록 확보해 소방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식품 안전 전 과정 감독 관리와 견본 추출 검사를 강화해 인민 대중의 혀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단의 길 발의 고진에서 재홍성은 명절 기간 문화관광시장 운영과 안전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료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기간 관광명소에는 인파가 집중됩니다. 중점 장소를 단단히 주시하고 안전관리와 문화관광 소비를 통괄적으로 잘해 풍경구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영되고 문화관광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특색에 립각해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해하고 부대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명절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지속 관련 부문과 훈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순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제5회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공연이 일전 연변 로동자문화궁 대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조당미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활 기억과 가국 정감, 정신적 추구를 담고 있으며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며 돕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가한 예술가들이 춤을 매개로 예술적 소감을 교류하고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해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 강국 건설에 변강의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공연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군무, 학과 벼이삭이 전하는 상서로움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동북사범대학 음악 및 무용학원의 군무, 장백천하설, 연변감단의 군무, 수놓은 뜻한 봄빛, 북경무용학원의 동무, 근어, 조항민족대학무용학원의 동무, 영고 등 정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과 네티즌들에게 고품질 민족문화 시청각 성연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국무용가협회와 조당미 선전부의 지도하에 조문학예술계연합회, 조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 및 관광국, 조교육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동된 이래 전국 문예계의 광범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전국 13개 성, 23개 도시와 지역에서 300여 개 참가 작품을 모집했으며 92개 작품이 성공적으로 입선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전문가 평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정품 작품을 선정해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족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장중한 의식과 다채로운 문화 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가운데서 즐겁게 국경절을 보냈습니다. 도문도로통상구와 훈춘도로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대표, 수둔지 이민관리경찰 및 가족 여러 민족 대중, 관광객들은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엄숙히 서서 국가를 재창했습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기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5대 부대장 리호균입니다.
2: 우리가 소화하는 것은 국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0: 주권과 영토 안정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며 당과 인민을 향한 이민관리경찰의 뜨거운 충성심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국기 오르는 곳마다 우리의 충성도 함께할 것입니다. 연결시문화관에서는 국경절 맞이 음악회와 미술서예 촬영전을 펼쳐 주민들에게 공익문화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음악회 현장에서는 붉은의 변강 비춘에 영웅 찬가, 중국을 사랑합니다 등 홍색 고전 노래들이 잇따라 울려 퍼져 관객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미술, 서예, 촬영전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명태 응원단이 모습을 드러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백대의 쟁합주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고풍스러운 운치가 흘러넘쳤습니다. 미식체험구에서는 각종 미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재미있는 소통유희도 흥겹게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며 참여했습니다. 관광객 리정기입니다. 육정산에서의 전반 체험이 아주 좋았습니다. 철, 솥 요리와 명태, 관동, 전병 등 음식을 맛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산야 조행차 같은 종목도 있었고 육정산의 NPC 봉사도 아주 좋아서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올해는 조아이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77년 조국은 가난과 락후에서 벗어나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일으켰고 우리 연변의 들판에도 그 눈부신 발자취가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또한 지금 이 계절은 땀과 정성으로 일군 풍년의 계절입니다. 황금빛 비오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옥수수 밭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 가을, 모든 농가가 안전하게 수확을 마치고 풍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농업 정보를 전해드리고 이어서 14호 기간 연변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15차 오개년 시기의 발전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 농촌과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수정된 농업법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표결 및 채택돼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 수정된 농업법에서는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의 기본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경제체제를 보완하고 농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 및 발전시킵니다. 농업의 종합생산능력과 품질 효익을 향상시키고 량곡 등 중요한 농산물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보장합니다. 국민경제 발전과 인민들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농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농촌 로렉의 다경로 취업을 촉진하고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합니다. 도시와 농촌 격차와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도농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점차적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를 실현합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농업법에는 총칙, 농업생산경영체제,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가공, 량식안전, 농업투입과 지지, 보호, 농업과학기술, 교육과 인재 및 토지 등 농업자원보호, 농업의 친환경발전, 농민권익보호, 농촌경제발전, 감독검사, 법적책임, 부칙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일전 중국 농촌발전보고 2026 발표회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보고는 한 개의 주요 보고와 19개의 전문보고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농업 농촌 현대화의 결정적인 진전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목표는 바로 농업 농촌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태를 개변하는 것입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 현대화가 사상 가장 좋은 발전 단계에 있지만 역사적인 깊이와 전역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지연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현대화의 발전 목표 달성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기에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를 더 잘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해결 방안을 전망적으로 계획해 농업농촌 현대화를 일체화로 추진해야 합니다. 총체적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촌 인구와 촌마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 혁신과 개혁 심화의 동력 엔진을 강화하고 량곡과 주요 농산물,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 도시와 농촌 요소의 휘고 농촌 자원의 요소를 활성화하며 향촌지능의 투자 및 용자체제를 혁신하는 등 중대한 핵심 조치를 둘러싸고 체계적인 대책을 제기했습니다. 변화 추구편은 현대봉사업과 현대농업의 융합, 향촌사회 치리체계, 농촌 양로봉사 등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예측성 해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농업농촌부,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최근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

등을 연합으로 인쇄 발부해 15차 5개년 시기 디지털 향초원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관한 4로 목표, 중점 임무, 정책 조치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4호 시기 각 지역과 각 관련 부분은 디지털 향초원 발전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정책 협동, 중앙과 지방의 연동, 여러 측의 참여를 강화해 디지털 향촌의 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이 급속히 일어나고 농촌의 생산 생활 방식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디지털 향촌 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초점을 맞춰 2030년까지의 발전 목표와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는데 이는 15차 5개년 시기에 디지털 향촌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디지털 향촌 발전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향촌의 신형정보 기반 시설이 최적화되고 보완되며 향촌 산업의 디지털화, 향촌 건설의 정보화, 향촌 관리의 지능화 수준이 뚜렷이 제고되고 디지털 향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제가 더욱 건전해져 농민 대중이 정보화 발전 성과를 공유하는 가운데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이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5개 맨에 24개 중점 임무를 배치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향촌 발전 기반 강화, 향촌 산업 디지털화, 향촌 건설 정보화, 향촌 관리 지능화 수준 향상, 디지털 향촌 발전에 내생 동력 격발 등이 포함됩니다. 제27회 전국 비료정보교류 및 제품교육회에 따르면 10여 개 단위 100여 명이

0: 작성과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1 버전이 농업기술 일꾼들에게 보조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스마트 비료물 대행 모듈의 봉사 군체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농업기술 일꾼의 방향성 시험 사용 버전을 개발해 보급체계가 기술 봉사를 전개하는 데 보조적인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농가 봉사 버전을 개발해 규모화 재배 후 가정농장, 전문 합작사 등 신형의 경영 주체가 비료물의 정확한 관리를 실행하는 하는데 결책 참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후 광범한 농민 사회 대중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대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
0: 올해는 조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77년 내 우리 연변은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당위령도 하에 우리 연변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고 민족이 단결되고 인민이 안거라급하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농업지구인 연변은 당의 민족정책이 빗발하에 농업교육기구, 농업과학연구단위와 기술보급대어가 형성됐고, 방대한 농업과학기술 일꾼들이 농업과학기술 사업을 활발히 벌려 농업생산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변의 북방비어농사의 대표 인물이며, 중국농업과학원 특별초청연구원 최숙성, 고한 산간지대의 농민비어 육종가 류창은 등 많은 연구일꾼들이 노력하에 연변은 국가 북방비어 원산지로 됐으며, 몇 세대의 과학기술일꾼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육성한 보람으로 연변 사과배는 국방배이왕 국가 원산지 보호품종으로 됐으며, 연변에서 육성해낸 연변소는 고기 품질이 월등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농업은 높은 소출 고효과성 창출의 시대에 진입했는데요. 이 모두가 농업연구일꾼들이 연구성과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변농업과학원 현영실 부원장과 함께 우리 주에서 14호 기간에 이룩한 농업기술 성과 및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연변농업과학원은 우리 주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농업연구 전문 단위인데요. 연변농업과학원이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연변저선족자치주 농업과학원은 주내 유일하게 새 품종 육성, 신기술 연구, 신제품 개발,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농업과학 보급을 한데 아우르는 종합성 공익일루 농업과학연구사업단위로 현재 재직 인원이 83명입니다. 연변농업과학원은 길림성 반상구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연변 특색산업과학연구 난관 해결에 힘을 쏟고 있고, 벼, 감자, 사과배, 식용균, 담배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지역 핵심 우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성과 우리주의 양식 증산, 농업 효율 제고, 농민 수입 증가와 농촌 경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14호 시기 농업과학연구원에서는 종자 산업으로부터 시작해 과학기술 복무 인재 양성 면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체현되는지요?
3: 14호 시기 우리 원은 주 당위, 주 정부의 정확한 령도와 주 농업 농촌국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습근편 정석이 여바 룸원 시에 다디상이란 주요 지시 정신을 기

0: 깊이 관찰하며 연변 자연 조건과 우세로부터 출발하여 전주 농업산업과학기술 수요에 긴밀히 부합되는 제품종 육성, 시범기지 건설, 과학기술 복무, 인재 양성 등 방면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산업기술 난관 해결에 집중하여 자주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성주 및 기업 기타 과학연구 항목을 2개로 30여 건 완성하였으며 혁신 산출 지표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뼈 세품종 연갱 30호 육성과 보급, 감자 세품종 연서 8호 육성과 보급, 장백산 상황버섯 균주 배육과 재배 기술 연구와 응용,
1: 네.
0: 길림성 연초 유해 생물 조사 및 진딧물 방치 기술 연구와 보급, 장백산 인삼 다당과 사포닌 추출 기술 연구와 응용, 사과배 성분 절감 효익 증가 재배 기술 등등이 9건의 성과가 성급 과학 기술 상을 수상했고, 천적을 이용한 담배 진딧물 녹색 예방 기술 보급, 검정귀 버섯 연특 3호 전문화 안전고 효익 핵심 기술 보급 등 9건의 성과 또한 성농업기술 보급상을 수상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연갱 39호, 연서 13호, 연농과 3호 등 10개의 알곡 작물류, 과일 채소류, 식용균 세품종이 심사 통과되었고, 일종 상황버섯 재배 복합 생물약재 및 상황버섯 고산 재배 방법을 비롯한 39개의 항목이 국가권리특구를 취득했으며, 이와 함께 전문 학술 논문을 63편 공개 발표했고, 성과 등으로 기술 감정을 35건 완성했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과원 비료 농약 절감, 간편화 가지치기 재배 기술은 화학 비료 농약과 인공 비용을 이중으로 무당 약 350원 절감시켰고,
1: 네.
0: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과일 생산 비율을 크게 높여 현재 전주 보급률이 85%에 달합니다.
1: 네.
0: 연서 13호는 감자 세품종으로 전국 감자 육종 난관 해결 협동 품평 활동에서 전문가 심사, 군중 맛 평가 모두 1등을 차지했으며 현재 성내 및 동북 기타 성에서 대규모 재배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연농과 2호, 연농과 3호, 검정귀 버섯 품종은 연변 식용균 품종 자주 공급 약점을 메워 식용균 기둥산업 종자원 안전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담배 진딧물 녹색 예방 기술은 화학 농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길림성 농업기술 보급 1등상을 수상했으며
1: 네.
0: 연초 산업 녹색 발전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둘째는 인재 양성에 힘써 과학연구팀 종합능력이 꾸준히 제고되었습니다.
1: 네.
0: 장백 영재 1명과 서부의 빛 방문학자 1명을 새롭게 배출했고
1: 네.
0: 길림성 돌출공헌 중청년 전문가 2명, 첨단 혁신 인재 1명, CU형 고층 인재 1명을 배출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러 명의 과학연구인원이 길림성 인대대표,
1: 네.
0: 성 5일 노동상, 길림성 노동모범, 전국 여성 건공표병상 등 성급 국가급 선진영예를 수상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대외 교류 학습을 적극적으로 구축했으며 5년간 성내외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 지도 학술 토론을 80여 차례 진행했고 각 전문 과학연구 핵심 간부를 차례로 파견하여 진학, 업무 훈련, 학습 교류를 220여 인차 참가시켰습니다.
1: 네.
0: 이를 통해 과학연구 인원이 혁신 시각을 끊임없이 넓히고 분자 육종, 생물 자원 평가, 지능 농업 등 기술 실용 능력을 제고하여 과학연구 업무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1: 네.
0: 셋째는 과학연구 기초 조건이 부단히 제고되었습니다.
1: 네.
0: 국가급 감자, 식용균, 배 등 세계 산업 기술체계 종합시험소의 각 강의

0: 물을 안정적으로 보상하는 동시에 길림성, 벼, 옥수수, 감자, 검정귀 버섯 산업기술체계 연변시험소를 새롭게 증설하여 종자 자원 수집, 품종 육종부터 밭 시험까지 전면적인 과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 네.
0: 이를 통해 국가급 체계가 선도하고 선급 체계가 지지하며 원내 전문 연구소가 기초가 되는 립체화 과학 연구 혁신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과학연구 항목 건설에 꾸준히 노력하여 14호 시기 각급 프로젝트 자금을 2,600여만 원 지원받아 시험기지 개조, 기기장비 구비, 종자자원 수집, 주제시험 전개에 안전적인 자금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1: 네.
0: 넷째는 농업 일선 삼농 복무를 중요시하여 공익성 과학기술 복무 피복면을 끊임없이 확대시켰습니다.
1: 네.
0: 원내 전문가 자원을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기층 기술 복무를 전개했습니다.
1: 네.
0: 5년간 선급 과학 특파원을 30여인차 등록시키고
1: 네.
0: 30인차 3구 인재 11명이 과학 창업 전문인원을 기층에 파견하여 향진, 합작사, 농업기업에 상주 복무를 제공했습니다.
1: 네.
0: 밭 현장 교육, 집중기술 훈련을 총계로 200차례 조직하여 재배 규모호 신형직업 농민 5,200여인차 강습시켰으며 표준화 재배기술 수첩 간편 안내서를 인만여부 발부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농가 합작사의 전화기술 상담을 1,300여 차례 접수하고 지방방송, 텔레비전을 통해 산업기술 문제를 50여 기 해답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농업과학원 위챗 공식 계정을 또 개통하여 신품종 소개, 밭 관리기술, 병해충 예방경보, 과학연구 업무 동태를 실시간 발표함으로써 농업기술 복무의 시효성과 피복면을 효과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 네. 이 14호 시기 우리조 농업과학원에서는 많은 연구 항목이 삼농사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성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는 농업과학원 산하 각 연구 일꾼들이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과배 하게 되면 우리 연변의 자랑으로 알려진 과일인데요. 이 보급되고 있는 과원 비료 농약 절감 간편화 가지치기 재배 기술은 화학 비료 농약 사용량 절감과 인공비용의 이중 절감을 실현했으며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과일 생산 비료를 크게 높여 현재 전주 보급 점유율이 85%에 달한다고 말씀 주셨죠. 이 하나의 연구 성과가 농업 생산에서의 그 효과성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이 14호 시기뿐만 아니라 과수 연구 분야에서 단일 내 과수 자원 개발 육종에서도 많은 성적들을 따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0: 네, 우리 과수 연구소는 연변 지구에서 전문적으로 과수 자원 개발, 새 품종 육성과 재배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소로서 주요하게 배 신품종 육성, 연변 사과배 다질량 다수확 재배, 영양 진단, 병충해 종합 예방 퇴치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단연대 과수연구소에서는 량질 사과배 생산 종합기술 연구를 통해 연변 사과배 산업을 위하여 믿음직하고 과학적인 기술을 부단히 제공하였습니다.
1: 네.
0: 그 외에도 사과배를 중심으로 사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일 재배 관련 기술 지도와 과수 면목들을 농호에게 제공하고
1: 네.
0: 그에 따른 기술 지도도 하여 왔습니다.
1: 네.
0: 우리 연구원은 과수 방면에서 손으로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 연구 성과를 거두었고 그중 5개의 항목에서 국가 및 성급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연구소는 현재 국가배 산업체계 연변종합시험소 항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우에서 농업과학원 생물연구소의 연소 13호 감자 신품종이 14호 기간의 전국 감자 6종 난관 해결 협동 품평 활동에서 전문가 심사, 군중 맛 평가 모두 1등을 차지했으며 현재 성내

0: 동북 기타성에서 대규모 재배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생물연구소에서는 무비루스 감자 생산기술연구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줄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우리 생물기술연구소는 주로 과학연구와 량정분식 및 선진기술 보급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신기술연구소입니다.
0: 네.
1: 연구소에는 조직배양실험실, 바이러스검측실, 농업부 길림성무바이러스 괴속번식중심, 감자종자번식기지 등 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주요하게 무바이러스 감자 종자의 생산 연구와 품종 보급, 감자 신품종 육성, 감자 녹색 증산 증효 재배 기술과 원예 식물 조직 배양 기술 항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국가성 주급 항목 30여 개를 완성하였으며 길림성 과학기술 진보 1등상 2건을 비롯해 국가급 성급 장려상 15건을 수상하였고
0: 네.
1: 연소기통 감자 품종 15개를 육성하였습니다.
0: 네.
1: 우리가 육성해낸 감자 품종 수는 길림성 육성 품종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0: 네.
1: 연소 4호, 5호, 13호를 비롯한 많은 품종들이 성내 및 동북 기타성에서도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0: 네, 이 14호 시기 농업과학원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연농과 2호, 연농과 3호 검정귀버섯 전용 품종을 우리조 식용균 주요 품종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조 식용균 주요 품종 자주 공급 약점을 메워 식용균 기둥산업 종자원 안전 기반을 탄탄히 다졌는데요. 단일 내 기술 부분의 이런 성과들은 우리조 식용균 산업이 특색 산업에서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단일 내 이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어떤 성과들을 거두었는지요?
1: 우리 원 식용균 연구소는 연변주에서 유일하게 식용균 인종, 순화, 재배, 보급을 겸비한 과학연구소입니다.
0: 네.
1: 단연례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장백산에서 채집 분리한 균종을 재배 순화하여 검정귀버섯, 영지, 상황버섯, 천마, 표고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등 50여 종의 식용균 균종과 30여 종의 덕버섯 균종을 분리하고 배양하였습니다.
0: 네.
1: 현재 농업과학원 원내에 부지 면적이 300평방미터 되는 반려실, 멸균실, 완충실, 접종실, 균 배양실을 구비한 생산연구실과 4동이 표준화 하우스 재배기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0: 네.
1: 단연대 식용균연구소는 국과 성주급 과학연구 프로젝트 50건을 완성하였고 성과학기술진보상, 성과학교육영농경색대회상, 성농업기술보급상 등 10여 건의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0: 네.
1: 동시에 과학기술 성과 등록 19건,
0: 네.
1: 특고 등록 18건을 완료시켰고
0: 네.
1: 연농과계통, 연특계통 검정귀 버섯 세 품종 5개를 육성하였으며
0: 네.
1: 현재 영지버섯과 같은 약용균 세 품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본 연구소는 중국식용균협회, 중국균물학회, 길림성식 약용균협회로부터 여러 차례 전국식용균 선진단위, 전국검정기버섯업계과학연구와 보급공로단위 등 여러 차례 선진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0: 그렇네요. 네, 이 14호 시기 입담배 연구소에서는 천적을 이용한 진딧물 녹색 예방 통제 기술로 입담배 생산에서 화학농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주 입담배 산업 녹색 표준화 전환을 추진했는데요. 입담배 연구 성과는 입담배 재배를 하는 농가의 실제적인 효과성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봅니다. 단일내 입담배 연구소의 연구 성과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아니, 우리 입담배연구소도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담배를 연구하는 연구소이며 주요하게 량질 입담배 생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황건종 담배, 양건종 담배, 보리 담배의 신품종 육성과 체계적인 규범화 재배, 토양 비료, 병 충해 예측 예보와 종합 예방 퇴치 기술 등 방면의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0: 네.
1: 담배연구소에서는 근 20여 년 내 국가담배연구소, 성농업청, 성과학기술국, 주담배공사, 주과학기술국이 30여 개의 항목을 감당 완성하여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기술진보상,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기술보급상을 획득하였습니다.
0: 네.
1: 그 중에서 길련 9호, 길련 10호는 본 연구소에서 배혹한 품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길림, 흥룡강, 려녕, 내몽고, 산동, 섬서 등 여러 성과 우리주에서 재배 면적이 루개로 천여만무에 달하며 특히 길련 9호는 단연간 보급 면적이 길림성이 100%, 흥룡강성이 60%, 려녕성이 30%, 동북삼성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길림성뿐만 아니라 동북삼성이 입담배 생산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0: 네.
1: 현재 배육 중인 품계 JY2301은 생장상태, 병해저항성, 산량 등이 길련 9호와 대동하지만 입담배 건조 후 품질은 길련 9호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가치를 5에서 1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품계는 이미 국가연초 우량종 지역 시험에 참가하였으며
0: 네.
1: 앞으로 국가품종심사위원회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0: 네. 이 14호 기간을 중심으로 단일내 연변농업 과학원의 연구 성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의 유일한 종합성 농업 연구단위로서 앞으로 어떤 면의 연구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1: 네, 단연대 농업과학 연구원에서는 많은 성과들을 따냈습니다.
0: 네.
1: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당면에 존재하는 약점과 부족점에 대비한 노력을 더 기울이려고 합니다.
0: 네.
1: 그 문제점이라면 첫째는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보급 효율을 더욱 높여야 하고
0: 네.
1: 둘째는 과학기술 혁신 경려 방법을 더욱 완비해야 하며
0: 네.
1: 셋째는 고급 선도 인재가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 과학 연구 인원 양성 강도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0: 네.
1: 하여 앞으로 농업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 기술 복무, 식량 안전 보장, 농민 수입 증진, 병광 번영 안전 지원을 목표로 종자 산업 진흥, 녹색 농업, 지능 농업, 특색 농업 발전에 집중하여 과학 연구 효능 향상, 인재 양성 질적 제고, 성과 전환 효율 증대, 과학 기술 흥농 강화, 기초 지지 보장 등 분야에서 더욱 큰 노력을 진행하여 우리 주 농업 현대화의 추진과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해 더 크고 새로운 공헌을 하려고 합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우리는 공화국 성립 77주년 생리를 맞아 풍년의 들판과 농업정보 그리고 연변농업과학원에서 거둔 농업기술 성과와 15차 오개년 시기의 희망찬 전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77년 전 우리는 가난과 결핍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77년 후 연변의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넘칠대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일용도와 조국의 발전 그리고 땀 흘려온 농가와 연구 일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국이 더욱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고 고향 연변이 풍년과 번영을 이어가며 모든 농가가 안전하게 수확을 마치고 풍년의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의 생활 방송 교통문의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에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3: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 제1부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며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가야금. 조선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중화민족 공동문화의 한 부분인 민족악기 가야금.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야금 예술. 지금부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최미선 선생님의 가야금 예술 인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꼭 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의 진행을 맡은 오미란입니다. 네, 현재 각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꼭 피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최미선 선생님의 열정과 인생이 담긴 가야금 예술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최미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네, 자 그리고 최미선 선생님의 제자들도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선율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고 또 특히 민족 복장을 차려입고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데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0: 네. 많고 많은 악기 중에서 네. 왜 하필이면 가야금 악기를 네. 선택하셨을까요?
1: 제가 가야금과 인연을 맺은 건 참 우연한

0: 예,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연이자 필연이겠죠.
1: 네.
0: 제가 6살 때 연길시 소년궁이라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일제 학교였는데요. 거기서 무용단원을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1: 네.
0: 저희 이모가 저랑 그 이모님 딸 같이 시험을 보러 갔었거든요.
1: 네.
0: 무용 시험을 봤는데 어쩌다 보니 무용 시험에는 제가 불합격을 받았어요. 네, 좀 뻣뻣하기도 하고
1: 네.
0: 예, 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아마 그런 심사를 아마 받았나 봐요.
1: 네.
0: 그래서 아, 제가 되게 기분이 되게 상해하고 있었고 그때는 무용시험을 볼 때 음악시험도 다 같이 봤었어요. 뭐 리듬감이라거나 문감이라거나 이런 시험을 다 같이 봤었는데 그때 저희 계몽선생님이신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하창금 선생님께서 그 음악시험을 시험관을 맡으셔서 저희 리듬이랑 음악 시험을 보셨거든요.
1: 네.
0: 그런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그렇게 리듬감도 좋고 음감도 좋아서 마음에 쏙 드셨대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무용에 떨어져서 무용 시험에 떨어져서 막 울고 불고 막 예 난 소년궁에 다니고 싶다 뭐 이러면서 그러던 중에 하창금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아, 이 애가 좀 음악적인 느낌이 좋은 것 같으니까 가야금을 시켜볼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을 하셨대요.
1: 네.
0: 근데 사실은 저희 집안에는 지금 저 빼고 제 전에는 음악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1: 아, 예, 예. 네.
0: 그래서 엄마는 가야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제가 무작정 하겠다고 막대를 쓰더래요. 그래서
1: 네네.
0: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제가.
1: 아.
0: 예, 예. 그래서 우연하게 그렇게 선생님께서 하창금 선생님께서 정말 이제 시험에 떨어진 저를
1: 네.
0: 예, 우연하게 발견을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가야금을 하고 있네요.
1: 아, 그러면 네. 6살이면 지금까지 네. 가야금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0: 올해 들어 제가 이제 9월이면
1: 네.
0: 제가 만 41년을 제가
1: 41년
0: 네, 가야금이랑 같이 살아왔네요. 네.
1: 그냥 가야금과
0: 네.
1: 인연을 정말 두터운 인연이네요.
0: 예, 그래서 제가 우연히 가야금을 만났지만 아마 이거 필연이었다고
1: 네.
0: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1: 그러니까요.
0: 예.
1: 초학교에서부터 그러면 6살부터 배웠으면은
0: 네.
1: 배우다가 본격적으로
0: 네. 네.
1: 가야금 전공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어떤 계기였나요?
0: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막 거창하게 내가 아기 때니까 어릴 때는
1: 네.
0: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고 막 내가 이 가야금을 갖고 뭔가 큰 걸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죠 어릴 때는.
1: 그럼요.
0: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는 되게 엄살도 많고 귀찮고 막 그렇잖아요. 애들은 나가 놀고 있는데
1: 네.
0: 애들은 숙제만 하면 나가 놀고 있는데 저는 또 가야금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막 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에 막 물집도 생기고 피도 나고 그러잖아요.
1: 네네.
0: 근데 우리 엄마 말씀으로는 다른 걸 시키면 그렇게 싫어했대요. 피아노도 그때 같이 시작을
1: 네네.
0: 했었는데 피아노는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런데 가야금은 막 손에 물집 생겨서 막 피나고 터지고 아픈데도 연습을 하라 그러면 네 하고 눈물 똑똑 예, 떨구면서 하더래요, 우리 엄마가. 저는
1: 누가 시키지 않았나?
0: 예, 엄마가 연습해야지 하면 네, 하고 연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그 엄마가 신기해서, 너
1: 네.
0: 그리고 저희 친척들이 애 힘들게 왜 어린 나이에 저걸 시키냐. 애들 좀 놀면서 키워라 하는데 엄마가 그냥 너가 싫다 그러면 안 시켰을 건데 그렇게 그냥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법이겠지 하고 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1: 네.
0: 예, 뭐 그렇게 어릴 때는 그런 뭐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고 어른이 되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석사를 졸업을 하고 제가 이거 조금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예, 그 박사학위까지 예, 그때는 제가 마음을 먹고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어리지 않은 나이에 박사를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됐네요.
1: 뭐 인생에서 41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0: 그렇죠. 제가 41년을 했다 그러면
1: 네.
0: 아마 한 60 가까이 되는 그런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1: 그럼요.
0: 네.
1: 그러니까 그 가야금으로 인해서 내가
0: 네.
1: 전승인으로 되기까지
0: 네.
1: 참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 가야금
0: 네.
1: 예. 예술 전승인이신 김선삼 예. 선생님
0: 예, 예.
1: 예, 스승이시잖아요.
0: 그쵸. 제가 1990년에
1: 네.
0: 만났어요, 선생님을.
1: 아.
0: 예, 정말 운이 좋게.
1: 네.
0: 그때 한창 아주 가야금의 최고의 그 각광을 받고 계시

0: 된 김승남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석사학위를 받기까지 15년을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었어요.
1: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김승삼 이 전승인은 이 최민선 선생님이 개조봉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안하셨을까요? 김승삼 전승인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 미선인 선생님은 지금 그 텔레비나 방송을 통해서 거기는 주요하게 전승이라 보다도 보급. 근데 보급에서 중요한 것은 보급이 넓어야 전승이 길이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결정을 그래서 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미선인 또 한 가지는 자체가 선생이기 때문에 전업 선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그 제자들을 많이 배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우리 전승의 길에서 아마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지금의 미선이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아주 유력한 후계자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에는 아주 우리 전승할 수 있는 그것이 길이 단단하게 지금 다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1: 김성삼 스승님의 곁에는 또 오른팔이 되어서 함께 동행할 제자가 있다는 건 너무 든든하실 겁니다. 또한 전승의 길에는 혼자 가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전승을 이뤄가는 것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민속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들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 예. 특히 체험하는 이런 객들이 관광객들도 너무 많으신데 아마 이 가야금의 그 농현 거기 매료되어 아마 가야금 체험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농현은 그 가야금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음악의 특유의 그런 음악 기법이죠.
1: 네.
0: 예. 그래서 농현 때문이기도 하고 가야금 자체가 이렇게 보기에도 우아해 보이고 듣기도 좋고 하니까 아마 관광객 여러 전국 범위에서 다들 가야금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현재 민속원에서 저희가 악기 체험관, 뭐 그리고 소극장, 뭐 이런저런 무대에서 가야금을 많이 지금 체험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보급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우리 가야금 악기의 기본 구조, 그리고 명칭, 알기 쉽게 소개해 주시죠.
0: 그러면 가야금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가야금,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현대 계량 가야금입니다.
1: 계량 가야금.
0: 예, 네. 가야금은 원래 옛날 전통 가야금은 12현으로 돼 있고 안쪽이나 선이나 몸통이나 전체 다 자연의 재료를 써서 자연의 우리 자연의 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낼 수 있는 악기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악기는 계량이 되어서 옛날에는 12줄의 오음계를 썼었는데 현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 음악의 연주에 필요한 표현을 하기가 좀 부족해서 제가 현재로는 이렇게 7음계를 사용한 악기로 계량을 해서 쓰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이는 선은 요건 줄, 현이고 그 다음에 요건 몸통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안족이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요. 안족의 안은 기러기라는 기러기 안
1: 기러기 발.
0: 기러기의 발을 모방해서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안족이라 그러고요. 저희가 선을 뜯으면 선이 울림이 안족을 통해서 몸통에 전해져서 소리가 나겠죠. 요 선만 소리가 나면 소리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선 요 부분 선이 베고 있다 그래서 현침이라 그럽니다. 현침이라 그러고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손을 올려놓고 연주하는 곳이 되겠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조율을 할 수 있는 조임 못이 있어요. 이건 지금 현대적 장치예요.
1: 깔끔하네요.
0: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조임 못을 앞뒤로 타라서 선의 장력을 조절을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고 옛날 12현 때는 이런 조임 못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선을 조이고 풀고 이러면서 음을 맞췄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똑똑해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조이 못으로 조율을 할 수 있게 되겠고.
1: 12현이면 여기 절반.
0: 그렇죠.
1: 되겠죠?
0: 절반. 예, 12줄이었어요. 네. 12줄이었고 지금은 최대는 25현까지 사용하고 있고 네. 21현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23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23현. 예. 네. 제가 가야금 그러면 23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뜯으면 여기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농연. 예. 네, 그냥 재미가 없죠. 네. 우리가 농연을

0: 네. 농연이 들어가니까.
1: 농연이 들어가니까. 네.
0: 훨씬 더, 뭔가, 신문을 울리는
1: 올리죠.
0: 그런 소리가 나죠. 예, 예, 예. 풍년가.
1: 마음속 깊은 것까지.
0: 예, 저희가 가장 간단한 초보에 배울 수 있는 그 풍년가를, 예, 제가 뭔가 뭔가 풍년이 확 온 것 같죠.
1: 예. 풍년이 왔죠.
0: 네, 그런 농연의 작용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1: 야, 이 가야금 연주를 보면 그 모습에 반해서.
0: 네.
1: 가야금 배우러 오는 학생들도 많겠네요.
0: 제 모습에 반했다기보다는
1: 반할 것 같아요.
0: 아우,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가야금 소리가 아마 우리 민족들이 원래 알고 있는 소리인 것 같아요.
1: 네. 네,
0: 태어나기 전에 DNA 갖고 있는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소리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 가야금을 부쩍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1: 네.
0: 저희 보통 전공자들은 어릴 때부터 가야금을 배워서 이렇게 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예, 뭐, 수학교 때, 예, 이렇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제자 중에, 고등학교를 다니다, 열심히 다니다가,
1: 네.
0: 도저히 가야금에 대한 미련을 부릴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한테 그 가야금을 배우고 싶다, 대학교부터는.
1: 네.
0: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더니, 공부보다는 가야금이 훨씬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앞두고 저한테 찾아와서
1: 네.
0: 가야금에 승부를 걸겠다고 찾아온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1: 아,
0: 지금은 되게 잘 성장을 해서
1: 네.
0: 가야금이 너무 재밌다고 예,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지금 석사 시험 공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 뭐, 대단하네요.
0: 예, 예,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제가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네. 학생이 있습니다.
1: 아유, 이 장소에 오셨어요?
0: 네, 저기 공부하러 갔었는데
1: 네.
0: 예, 오늘 이런 특별 촬영이라고 해서 아침 기차로 왔다가 지금 촬영 끝나면 저녁 이렇게 또 돌아간답니다.
1: 그러네요.
0: 네네네.
1: 그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변대학교 예술학원에서 가야금 전공을 하고 있는 박민경이라고 합니다.
1: 최미선 선생님의 어떤 모습에 반해서 이 가야금 공부를 선택하게 됐나요?
2: 우선 가야금 이 아름다운 은색으로 우리 조선족이 전통 음악을 이렇게 자유롭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모습에 많이 반한 것 같습니다.

0: 중국 조선족 민속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하나로 된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가야금 연주를 우리가 실황으로 만나봤는데요. 아, 이 무대를 아주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새싹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네. 최민서 선생님은 대학교에서 전공 학생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어린 색색들도 키워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저희 직업이고.
0: 네.
1: 그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또 전승인으로서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2017년 내에, 어린이들에게 가야금을 우리 소리를 재밌게 접하게 할 수

0: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2017년에 아인 어린이 가입금병 창단을 네. 제가 만들게 되었어요.
1: 아, 이제 예. 거의 10년이 되네요.
0: 어, 내년이면 10년이 네. 됩니다. 예.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음악을 조금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컸을 때 어른 되었을 때 아 그때 나 어릴 때 가야금을 했었지 나 그때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배웠었다 네. 이런 추억이라도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전승과 이 문화의 전승과 이런 우리 민족 음악의 전승은 뭐 학교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방방곳곳에서 다 가능하더라고요. 네. 예, 전승은 그래서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병창을 하다가 재밌다고 이제 전공으로 가야금을 배우겠다고 한 학생도 있고
1: 그 예. 가운데서 전공생들
0: 예, 전공생
1: 찾아볼 수가 있었네요.
0: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가야금을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서 예쁘게 취미로 하다가 가야금에 혹은 우리 음악에 관심을 가져서 전공생으로 자라준다면 너무 고맙죠.
2: 최미선 전승이는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을 운영하면서 새싹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새싹들이 자라나서 또 인재로 되어 전공자로 또 발전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안 그래도 지금 초학교 때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또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쭉 하다가 올해 대학생이 된 네. 네, 제자들도 있습니다. 아. 네, 전공자로. 네. 네. 그래서 저로서는 너무 뿌듯하죠.
2: 그럼요. 네. 새싹들이 자라나서 그 뒤를 이어가고
0: 그렇죠.
2: 예. 전승의 대가 이렇게 네. 이어지는 네.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2: 네. 그럼 우리 전공자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있나요?
0: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곡목은 봄 피어나다라는 그런 중주곡입니다.

최미선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탄탄한 연주 기반을 다져왔으며 오랜 교학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가야금 교수법을 정립해냈습니다. 그는 전통 연주 기법을 충실히 보존할 뿐만 아니라 현대 창작 음악과 융합한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국내외 교류공연과 학술 연구를 병행하며 가야금 예술의 현대화 발전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후진 양성과 가야금 예술의 전승, 보급에 헌신하며 예술학원 가야금 전승 기지의 든든한 주도자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께서 전통을 지키고 혁신을 이어가며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연변대학 예술학원 가야금 예술의 브랜드를 더욱 빛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 제1부를 방송해드렸습니다.

행독해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이 못했던 담배를 또 한 대 붙여물고 방 안을 그늘었다. 모두 저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역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일이 잘못되다니. 역검령은 호주머니에서 전보를 꺼내 모태똥에게 건넸다. 장국도가 진창한테 보내는 비밀 전보문이었다. 모태똥이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언제 받은 겁니까? 금방 받았습니다. 역검령이 말했다. 우리가 한창 회의를 하고 있는데 김일 과장과 부과장이 이 전보를 갖고 왔더군요. 진창호가 마침 연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보고 나서 몰래 넣어가지고 뒷간에 가는 척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당신 짐작이 맞았어요. 장국도는 1, 3군단을 포함해서 우러군 모두가 남아해야 한다는 것.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당내 투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태똥은 팽덕에게 전보문을 건네고는 옆방으로 가더니 장문천과 박고를 불러왔다. 사람들은 전보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었다. 장국도 그자가 끝내 비련한 술수를 쓰려고 하는군. 안경을 우러 축혀 올리는 장문천의 코끝에 쌀알 같은 땀방울이 맺히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한시법이 벗어나야 합니다. 박고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은 돌아가지 말아야겠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감령을 바라보았다.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직속 부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지들을 버릴 수는 없지요. 모태똥이 단호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래요. 동지는 어서 돌아가시오. 역감령은 전보문을 주문해 놓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될수록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3군단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다.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게 되었으니 가야죠. 우리는 내일 동토기 전에 떠납시다. 하지만 나는 진창호와 서양자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들을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엽검령이 층계를 내려가려는데 팽덕회가 뭔가 생각난 듯 따라 나와 말했다. 엽동지, 지도, 감숙지도를 잊지 마십시오. 엽검령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빙긋 웃어 보이고는 층계를 내려갔다. 사람들은 문어구에 서서 그를 바랬다. 모태똥이 당부했다. 엽동지, 내일 일찍 와야 합니다. 엽검령은 층계 아래서 웃는 얼굴로 손을 저으며 삼비탈을 내려갔다. 사람들은 모두 엽검령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엽검령이 이런저런 일들을 내놓고 떠벌리는 성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를 사상이 투철하고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믿음직한 참모 정도로만 여기었다. 그런데 마냥 점잖은 선비 같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현명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뜻밖의 일도 아니었다. 그는 일찍이 손중산을 따라 혁명을 할 때도 진혁명이 등을 돌리게 되자 손중산과 함께 보벽함에 올라 반란군과 싸웠다. 그때 그는 진혁명 아래에 있던 영장이었는데 자기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손중산과 함께 혁명 리렴을 지키려고 하였었다. 대혁명 시기 장계성은 엽검령이 마음에 들어 이사사장으로 임명했다. 졸세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장계석이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는 장계석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뒤에 결연히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또 남창봉기 전에는 왕정위 무리가 엽정과 하령을 죽이려고 수를 썼는데 엽검령이 미리 알고 두 사람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다. 엽검령이 오늘도 큰일을 해냈군. 이렇게 달려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곧 죄수가 됐을 테지. 다시 화덕 곁에 앉으며 장문천의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제갈량은 평생 신중하게 살았고 려다는 큰일에서 어리석지 않았다고 했는데 엽검령이 바로 그 여단이로군요. 밤이 되자 모태똥은 총주입으로 갔다. 서양전은 한창 람프를 들고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이 오는 것을 보고 람프를 놓고 반겨 맞았다. 모두석 동지, 아직도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고는 입을 열었다. 향전 동지, 지금 형편을 보면은 북진과 남하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데 동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서양전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서양전은 한참 망설이다가 난처한 얼굴로 떠듬거리었다. 지금 두 방명군이 어렵게만 하는데 다시 헤어지면 안 되지요. 사방명군이 둘로 갈라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태똥은 실망을 했는지 말이 없었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고는 인사를 건넸다. 그럼 일찍 쉬십시오. 참, 진창호 동지는 어디 갔죠? 아마 산책으로 갔을 겁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진창호는 소나무 몇 그루가 있는 곳을 거닐고 있었다. 창호 동지, 오늘 아침 국도 동지가 보내온 전부를 보았는데 남아하려는 생각이 굳어서 쉽게 돌아설 것 같지 않더군. 당신 생각이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진창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저는 북진 방침에 동의했지만은 장주석이 그렇게 말했으니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었다. 내가 거듭 말했지만은 남하를 하게 되면 지형이나 경제 조건, 민족 문제 같은 여러 조건이 아주 불리합니다. 실패를 할 겁니다. 동지는 이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똥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창호가 말허리를 잘랐다. 주석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장주석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북진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남아도 꼭 실패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두 방면군이 합쳤는데 어떻게 또 둘로 나뉜단 말입니까? 이쯤 되면은 굳이 더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모태똥은 말투를 싹 바꾸어 말했다. 남아를 하려면은 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을레바 가상은 병으로 3군단에 있으니 내가 박고 문천이랑 3군단 사령부에 가서 을레 가상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창호는 모태똥이 순수하게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아, 예, 그러는 게 좋겠죠. 모태똥은 천천히 산비탈로 올라갔다. 그가 돌아가자 장문천과 박고가 달려와서 물었다. 어때요? 희망이 있습니까? 모태똥이 고개를 저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문천이 물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지요. 모태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겪어봤지만은 지금처럼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장국도가 이런 놈일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박고가 화가 나서 말했다. 호위병들이 서둘러 준비를 끝내자 세 사람은 문 앞에서 조용히 말에 올랐다. 모태똥은 생각을 많이 한 탓에 몹시 지쳐 있었다. 그는 호위병이 부축해 주어서야 겨우 말에 올랐다. 세 사람은 호위병들과 함께 산비탈을 내려가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걸었다. 말을 탄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조잘조잘 흐르는 냇물 소리와 터벅터벅하는 말밥국 소리만이 좁은 골짜기를 울리었다. 혁명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절망 속에서도 살 길은 있었다. 첩첩한 산과 겹겹한 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멀지 않아 버드나무 숲, 아름다운 꽃밭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역검령이 모태똥을 만나고 취휴부로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역검령은 아무 일도 없은 듯 자리에 앉아있다가 회의가 끝나자 전보를 진청한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곧장 숙소로 돌아왔다. 엄청난 일을 앞두고 머릿속이 꽤 복잡해놨다. 혼자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일방면군 간부들을 모두 데리고 가자면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문득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래, 진창호는 온통 남하는 일에만 골몰했을 테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군. 엽검령은 진창호를 찾아가서 태연하게 말했다. 진창호 동지, 이제 우리는 남하를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동지도 잘 알고 있군요. 진창호가 말했다. 남하려면 초지를 지내야 하는데 양식이 없으면 안 될 텐데요. 나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직속 부대를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나갈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진창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될수록 많이 구해오세요. 지난번에 조지를 지날 때 양식이 모자라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 드러내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 엽금령은 서둘러 회의를 열었다. 림백고, 양상군, 리극록, 소향령 등 동지들이 모두 들어왔다. 역검령은 숨가쁜 상황을 알리었다. 우리는 새벽 2시에 모여 삼군다루로 갑니다. 겉으로는 양식을 마련하러 가는 걸로 보여야 합니다. 비밀은 반드시 지키세요. 알겠습니까? 역검령은 모두들 늦지 않게 마을 어구에 있는 물방앗간으로 모이라고 단단히 일렀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 양상군도로 남으라 하고는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물샐 틈 없이 살피었다. 오랫동안 참모일을 해온 터라 로련하고 치밀하였다. 사람들을 모두 보낸 뒤에 역검령은 작전과를 찾아갔다. 마침 낮에 전범물을 가져온 김일과장 려괴이만 남아있었다. 려괴이 동지, 그 전보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려괴이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동지한테 섬사성과 감수성 지도가 있지? 역검령이 물었다. 이번 법부서 전투에서 10만분의 1짜리 감수성 지도만 노획했지 섬사성 지도는 없습니다. 그 감수성 지도를 나한테 줘. 려괴이는 상자 안에서 감수성 지도를 꺼내주었다. 역검령은 지도를 품에 넣고 돌아와 몰래 침대 밑에 있는 작은 등나무 상자에 넣었다. 이런저런 준비가 착착 끝났다. 하지만 갑자기 3군단의 선전부장 류지견이 선전대를 거느리고 극하게 마쳤다고 여겼었는데 수류탄을 나르던 트럭이 들통나는 바람에 봉기를 하루 앞당겨야 했다. 엽검령은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겨우 새벽 1시까지 기다리고는 몸을 일으키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감속성 지도를 꺼내 가죽 가방에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경당을 나섰다. 문 밖에 한참 서 있다 보니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허리춤을 만져보고 나서야 회전식 연발권총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나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역검령은 서둘러 권총을 가지러 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다가 속으로 되뇌었다. 삼국도만 아니라면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검령은 성큼성큼 마을 밖으로 걸어나갔다. 얼마 가지 않아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였다. 군사위원회 사무총장 소향령이었다. 역검령은 지도를 꺼내 그에게 넘겨주었다. 소동지, 이것은 감축성 지도인데 전군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

나름 규정한 것이니 잘 보관하세요. 물방앗간 나풍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양상곤과 리궁로,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였다. 서슬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붓기였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기속삭였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역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주왕의 북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군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어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프로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건강상식들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 만들어 갈 텐데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우리 중의 이 사진 8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0: 네.
1: 사진 8강법에, 사진 8강법 하면은 우리 중의 치료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치료입니다. 특히 우리 지금 현대의학에서 우리 비초라든가 CT라든가 MRI라든가 화암이라든가 뭐 엑스레이라든가 많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이 이런 현대의학이 발달된 기초상에서 우리 어떻게 중이 치료하고 현대의학을 결합해서 치료하겠는가, 그러니까 중서의를 어떻게 결합시키겠는가, 이 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구하고 또 내 본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고 뭐 의학 교수가 아니더라도 내 몸에 나타나는 병, 또 후에 늙어가면서 병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식 우리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이 치료법에서는 어떻게 병을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할 때 우리 그걸 중이 치료법에서는 이걸 변증론치라고 합니다.
0: 네.
1: 변증론치. 변증론치라는 게 우리 중에서 제일 기본으로 하는 치료법과 진단법입니다. 예. 그래서 변증론치란, 변증이란 무엇인가? 변증이라는 게 우리 진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서인은 우리 그 치료상 진단상에서 가사부터 뭐 비초로 한다, 화암한다, 뭐 엑스레이 한다, 이런 보조적인 기계 진단부터 우리 처방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이는 먼저 변증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어디에 들었는가, 어디에 들었는가, 겉에 들었는가, 속의 내장에 들었는가, 아니면 음양 평형이 깨졌는가, 아니면 실증인가, 허증인가, 이런 걸 진단합니다. 이걸 변증이라고 합니다. 변증 론지 한 단계. 그 다음에 치료법에서는 8강법이란 게 있습니다. 8강법에.
0: 네.
1: 먼저 우리 변증법에서 봅시다. 변증법에서 보면은 변증론치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변증에서의 변증 사진이라고 말합니다. 예. 사진 중에서는 우리 망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하는 중이 진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중이는 어떻게 돼서 크게 기계 검사, 화암 이런 데 의거하지 않고 병을 진단하는가, 이걸 우리 사진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라는 사자입니다의 네 가지 진단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는 문진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에.
0: 네.
1: 그 다음에 망진이 있습니다. 환자를 바라다 봅니다. 이 사람이 피부 색깔은 어떤가, 누르꾸리한가, 어두운가, 창백한가, 그 다음에 해를 봅니다. 해 설태가 있는가, 누런가, 하얀가, 뭐 없이 오혈이 쟀는가에 이런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문진이 있습니다. 원전. 냄새를 맡는 이런 진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체전이 있습니다. 맥을 짚는 걸 말합니다. 이걸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망진을 본다 할 때 이분이 여러 가지 피부 색깔, 눈자위, 눈자위라는 게 하얀 자위가 하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황달이라 볼 때 누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또 간열이 세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하얀 자위와서 총혈이 많이 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특히 우리 그 중풍이 올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 냄새 있는 분들, 거기에 혈지 높은 사람들 보면은 눈에 와서 이런 환이 있습니다. 가락지처럼이 까만 눈동자, 거기를 해서 허연허연 환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망진도 바라다보는 우리 의사가 환자를 전면적으로 관찰하는 바라다보는 걸 망진이라고 하는데 이 망진도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1: 시르는 그 다음에 우리 그 망진 위에도 우리 그 원전 물어보는 진단이
0: 네.
1: 문진에서 이게 문진이 좀 바쁩니다. 환자의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을 다 물어봐야 됩니다. 변비는 있는가, 무슨 찬물을 좋아하는가, 설산하는가, 뭐 찬 음식 좋아하는가, 잠은 잘 자는가, 뭐 이런 걸 우리 스원거란 게 있습니다. 중의를 배울 때는 열 가지 이상을 물어보는 이런 걸 문진이라고 합니다. 물어본다는 문진이
0: 네.
1: 어떤 사람들은 저 선생님 무슨 그리 용하다던 게 무슨 저렇게 싹 물어보고 하는가 그래서 맥을 턱 짚어보면 진단해야 되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의사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거는 다 허풍입니다. 허풍에 제일 중요한 거는 중의에는 이런 사진법이 있다. 본래 아무리 뭐 명료 중의라 해도 꼭 이런 환자를 책임지는 각도에서 자상히 검사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문진, 망진, 그다음에 원전이 냄새 맡는 진법, 그다음에 맥을 짚는 진단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도 이게 의사가 용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잘 진단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각도에서 이렇게 우리 의학을 배울 때도 중의를 배울 때는 열 가지 이상을 물어봐야 된다는 시원거라는 거 이거 외우기 바쁘니까 노래처럼 뺀 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시원거라 열 가지를 물어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최전 맥을 짚는 거 말합니다. 손가락을 우리 그 맥 뛰는 혈관 위에다 놓고 우리 맥을 짚을 때 살짝 눌러도 맥이 짚어진다 할 때나 아, 이 사람이 병원은 거쳐서 나타나는 병이다 이거고 아무리 꽉 눌러도 잘 안 짚어질 때나 이 사람이 병원은 오래된 병으로서 장부에 오장육부에 이미 병이 들었다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 부맥인가 침맥인가에 이런 현맥인가 이거 다 우리 진단합니다. 이렇게 중의는 실제적으로 환자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 이런 걸 다 가지고 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조기 진단이 나올 수 있고 진단이 준학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물론 우리 그 기계 진단하고 결합하면 또 좋죠. 이래서 아 서희가 아주 용하고 중의는 필요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고 또 종이가 다 귀신처럼 병을 다 집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좋기는 중소위를 결합해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같이 결합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병을 진단하고 치료상에서 특히 만성병이라든가 나치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 중의 치료 진단 어떤데 우리 병원에 가보시오. 몸이 아프고 입이 마르고 사지가 각통이 나고 아 이러다가 이게 내 죽지 않겠는가 이래서 병원에 갔는데 CT도 해보고 B초도 해보고 화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뭐 병이 없습니다. 이 진단이 없단 말입니다. 진단이 없을까 치료법도 없고 맨 검사만 뭐 한 천원씩 팔고 약 거기서 딸랑 한두 가지 갖고 와서 먹어봤는데 계속 더 하단 말입니다. 이게 딱 기계 진단에 나온 다음에 치료하자면 우리 기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화암하면은 조암에 40을 올라가야 이게 치료한다. 무슨 이 병원마다 이 화암 수치를 정해놓은 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병을 다 길러서 기계 검사에 나타난 다음에 치료하기보다 중의처럼 이 사람이 입이 마른다, 뭐 열이 나는 같다, 이런 허열인가 실열인가 검사해야 되고 음양 평형이 특히 의미할 때 할 때는 입이 마른다 말입니다. 사지 각통이 난다 말입니다. 이게 몸에 특히 근육에 근역에 와서 독소가 많이 쌓이거나 간열, 간경락, 담낭경락이 통하지 못할 때는 이런 독소가 빠지지 못하면서 특히 우리 간이가 근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근육통이 납니다. 네. 이럴 때는 수관제위가 들어가면 또 그 근육통도 바로 잃어버진단 말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럴 때는 중이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건강상식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애청 바라면서 네, 오늘 프로는 여러분들의 자문전화를 받지 못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설명 주시죠.
1: 그 다음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 발강법이란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런 사진을 통해서 병을 진단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발강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덟 가지 이런 치료법을 말합니다.
0: 네.
1: 여덟 가지 치료법 발강법이라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중이 치료상에서 발강법 외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먼저 발강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사람이 병은 이 병은 허증으로 오는 병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열이 난다 이러면 이 사람이 허열인가 막 그래서 얼굴이 벌게 나고 예, 입이 마르고 코 안도 마르고 마르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0: 네.
1: 열이 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이러면 이게 진짜 열인가 진짜 열은 우리 실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온을 재봤는데 열이 아예 올라간단 말입니다. 36도 37도 이거지란 말입니다. 이러면 이게 허열입니다. 진짜 열이 아니다. 허풍 푼다. 허풍을 친다. 이 말과 한 가지입니다. 예, 쉬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열. 실열은 우리 체온을 재봤을 때 확실히 막 38도 올라가고 진짜 열이 난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제일 먼저 염증을 고려합니다. 이 사람이 염증이 있길래 진짜 열이 나기 때문에 소염제를 쓰든 아니면 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열이 납니다. 이거 역시 바이러스가 들어가든 세균이 들어가든 전진이 들어가든 전진이라는 게 우리 보통 곰팡이균입니다. 쉬진 그 다음에 빙도 그 다음에 전진 이런 걸로 나누는데 어쨌든 요거 이런 균들이거나 병독이 들어가서 염증이 왔을 때는 진짜 실열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1: 이럴 때는 허열로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 발강법에서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중시하는 것이 음양입니다. 음양 평형 이거 아마 여러분들 방송을 듣는다 할 때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음이 허해서 오는 병인가 아니면 양이 허한 병인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이 마른다 그 다음에 피부도 말라서 가렵다 어떤 사람 특히 당뇨 있는 사람들 피부가 많이 가렵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라고 막 또 긁어놓으면 그게 뭐 좁쌀아 같은 게 도다도 나고 예? 이래서 우리 병원 가서 피부병 치료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치료해서는 치료 효과를 못 본다 말입니다. 예? 이럴 때는 우리 콩팥이 주로 이럴 때는 콩팥을 다스리는데 응을 보충합니다. 숙지라든가 생지라든가 맥동천 동 뭐 천하본 이런 청열하고 진액을 만들어내는 약을 주로 요청해.
0: 네.
1: 이러면 그 피부병도 다 나사집니다. 그러면 아 이사용하다 이러죠. 예. 기술 이 음양평형이라는 게 우리 중의에서 아주 중요한 역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양이 허합니다. 요래도 선풍기 바람 피해 다니고, 예, 조금만 찬 거 먹어 땀은 설사하고, 예, 이런 데다 대고 어떤 사람들 모르고 술에 누기 허리 아프다고, 육미화는 먹은 게 그리 좋다더라 해서 나도 또 육미화는 먹는단 말입니다. 예, 양이 허한 사람들은 양을 보충해야 됩니다. 양이라는 게 주로, 우리 태양이라는 양입니다. 몸을 따뜻한 기를 보충한다. 이 말입니다. 예,
0: 네.
1: 이럴 때는 주로는 인구위성 질환인데 그렇게 치료가 요거는 육미화는 먹어야 되는 병, 요 병은 인구위성 질환은 먹어야 되는 병, 요렇게 딱딱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까만색이요 병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지지 못합니다. 이래서 좋기는 우리 맹이들을 보이고 변증론지 이제 말씀드렸죠. 변증론지라는 게 우리 중의에서 중이 여기는 치료법인데 진단 치료를 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몸이 차서 오는가 열한가 기실 음양평형과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에.

0: 이런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팔강법을 말합니다. 예, 팔강법에서 우리 뼈 올립니다. 이 사람이 병이 거치에 들었는가, 속에 들었는가, 이건 주로 맥을 통해서 많이 압니다.
1: 네.
0: 예. 에, 이런 치료 진단 치료법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이 진단 치료법상에서 우리가 뭐 이사질 안 하더라도 내 병을 치료하고 내가 어떤 이사를 배우고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겠는가, 우리 지금 현대 의학과도 그렇습니다. 중이도 좋고 소이도 좋고 이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고 이 내보는 법은 이런데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약도 그렇습니다. 이 약이 이런 이런 걸 치료하는 약인데 또 저 약은 이런 이런 치료하는데 어떤 약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서 또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본인이 결정지어야 될 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뭐 이상 가고 이사가 알아서 결정하겠지, 물론 이사 결정권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래서 우리 수술할 때라면 이사들이 많이 설명하고 환자들 체질시키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본인이 의학상식을 배워두는 것도 아주 자기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녹색은 연변의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1: 생태는 연변의 보기한 자원입니다.
0: 봄에는 봄나들이로,
1: 여름에는 피서로,
0: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1: 겨울에는 빙설로,
0: 사시절 매력적인 연변이
1: 연길 녹화 미화 행동으로 한층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0: 연길 녹화 미화 행동으로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한층 제고합시다.
2: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네, 우리 사진에서의 이 수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 네.
3: 이거 다른 거 설명할 게 많은데, 요 설태를 한번 좀 설명드립시다. 예. 중이 또 제일 중이 여기는 망진에서 제일 중이 여기는 진단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씩은 중이들을 다 보여봤을 겁니다. 예. 중이들이 꼭 해를 내미시오 하고 해를 봅니다. 그거 남의 해를 봐서는 본래 뭐 하겠습니까? 예. 그런 근데 꼭 이 서전이란 거 합니다. 혈전, 설전이.
2: 네.
3: 우리 해를 보면은, 하나는, 먼저 일단 밤에 자기 전에, 밤에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 자는 게 좋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해를 보기 진단하기에 제일 준학하죠. 예. 그리고 이 양치질 하는 게 우리 건강에 생각보다 아주 건강에 미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어떤 분들도 아닙니다. 이 박사학위람, 노벨상이람, 탄 사람들이 강의를 들어보면, 세계적으로 인류 수명이 많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2: 네.
3: 이전에는 뭐 30대, 40대, 지금은 50대, 60대, 또 현재는 보면은 70, 80대, 이게 우리 평균 수명으로 된 현실상에서 많은 박사들이 이런 논문을 보면은 세계에서 페니실린하고 치솔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수명

0: 많이 길어졌다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그 어떤 염증도 제대로 치료 못했단 말입니다. 이 페니실린 나오면서 우리 염증을 공제하는 데서 사람이 수명하고도 아주 관계되고 그다음에 이 양치질의 이 취소를 꼭 하는 게 이 입안의 구강 위생이가 이 입안이란 게 우리 대뇌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1: 네.
0: 때문에 이빨에 염증이 있다거나 치근염이 갱상적으로 있다거나 특히 염증이 있을 때에는 이게 혈관을 통해서 바로 대뇌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명하고도 아주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일 좋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양치질 아이 한 입으로 뭐 먹는 거나 심지어 춤을 남기거나 이거 절대 아이 하면 좋습니다. 먼저 양치질을 꼭 하고 하다못해 양치질 하기 싫으면 우리 미지근한 물로 입을 까시고 우리 뭐 먹든지 약을 먹든지 음식 먹든지 좋게는 칫솔로 양치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기람 했을 때에 감기람 했을 때 감기 치료 다 됐다 생각할 때면 칫솔부터 버리시오.
1: 네.
0: 칫솔을 버리고 새 칫솔로 바꾸시오. 그 칫솔로 또 칫솔질하게 되면은 칫솔에는 그게 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균이가 그 칫솔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예.
1: 네.
0: 아무리 말린다 해도 이래서 감기가 다 나았지만 어떤 사람들 감기하고 며칠 안 돼서 또 재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때문에 칫솔도 예 자주 바꾸시오. 지금 사실 무슨 칫솔 싸기 그렇게 뭐 경제가 허락 아이 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죠.
0: 이것이 문제죠. 예.
1: 네.
0: 그래서 이거 설전을 말하다가 이거 말하는데 설전을 볼 때 먼저 제일 준악한 표준은 꼭 저녁에 잘 때 양치질하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보자 말입니다. 예. 해를 보면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봤을 때 그 설태를 많이 봅니다. 설태를 양치질 했기 때문에 그 전날에 뭐 먹었다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커피를 먹든 뭐 색깔 있는 음식 먹든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일단 우리 설태가 하얗게 두껍게 이렇게 끼어 있을 때 이럴 때를 많이 봅니다. 본래 정상적인 설태는 약간 하얘면서 전체적으로 혀를 내밀려서 혀를 봤을 때 하얀 설태가 약간 있으면서 연분홍색이 나면은 이게 좋습니다. 설태가의 정상적인 설태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런누런 설태가의 누런누런 설태가 두껍게 양쪽 줄이 날 정도로 혀를 내밀렸는데 양쪽에 줄이 날 정도로 누런누런 설태가 쭉 끼어있고 혓바닥이 갈라터졌다 이러면 우리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중풍이 온다 이걸 진단합니다. 예.
1: 네.
0: 황태 혹은 흑태라고도 말합니다. 주로 병이 심하게 내장에 꺼증 들었을 때 열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이래서 설태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어느 만큼 두껍게 끼어져 있는가 이런 걸 우리 주로 봅니다. 그다음 우리 해를 볼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면에서는 갈라터졌는가 이거 많이 봅니다. 그다음 우리 양쪽 역할로 해서는 간단 부분입니다. 해도 이 앞에는 심장이고 양쪽 옆으로 해서는 간이나 담낭을 주로 볼 때 해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그 피위가 해 중간이고 그다음에 그 목적으로 넘어가면서 서근부 그 부분은 콩팥을 말합니다. 주로 양쪽에 어혈이 지어 있고 좀 금수그려하고 얼룩덜룩하고 이럴 때는 이 사람이 까위치즈 간에 와서 열독이거나 그 독이 많이 쌓이고 강경락이 막혀있다 이럴 때는 맨 이 사람이 해가 두껍고 설태가 두껍게 돼서 아 이 사람이 비장이 습하고 비장이 허하다 이래서 잼 피워 하는 약을 써도 효과 없을 때는 주로 이 해 양쪽을 본다. 이럴 때는 수소 먼저 치료가 들어가야 될 게 수관제위입니다.
1: 네.
0: 이 간경락을 소통 안 시키고 수관제위를 하지 않고는 이 건비가 아니 됩니다. 근데 어떤 의사들은 모르고 건비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비장이 이 사람이 습하고 차다 비장이 습하거나

0: 비장이 습열이 있거나 한습이 있거나 여기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이것부터 치료해서는 효과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어째서 세약 써도 며칠 써도 효과 없다더라. 그러니까 요 진단상에서 요게 차있단 말입니다. 그 양쪽 해를 봅니다. 양쪽 해 역할에 그런 이 검어게 얼룩이 가는가 이럴 때는 꼭 먼저 수관 제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 밑에 봅니다. 해 밑에 칭진 푸른 줄이 양쪽에 누하게 터질 정도로 갔다 이러면 이것도 중풍을 조기 진단이 됩니다. 시간상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녹색은 연변의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3: 생태는 연변의 보기한 자원입니다.
2: 봄에는 봄나들이로
3: 여름에는 피서로
2: 가을에는 단풍구경으로
3: 겨울에는 빙설로
2: 사시절 매력적인 연변이
3: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한층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한층 제고합시다.

가사 한 장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10월은 오곡이 무르는 황금의 계절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벅찬 마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7돌을 맞았습니다. 황금의 계절과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첫 곡으로 김정곤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곡을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우리 조국의 역사와 영광을 기리고 찬란한 미래를 기원하면서 김대현 작사 류천 작곡의 꽃피는 조국을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섯 조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한가요? 김재현 작사, 김태성 작곡이 김경민 가수가 부른 대조국 거대는 아름답다는 얘기에 이어 리태수 작사, 최룡훈 작곡의 아름다운 조국을 박홍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다시 한번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7돌을 축하하면서 우리 조국이 더욱 부강하고 더욱 평화롭고 조화롭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벤치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북경 시간으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1일 국경절입니다.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일 수도, 혹은 새로운 여행지를 향한 설레는 발걸음일 수도 있겠지요. 조국의 생일을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땅, 그곳의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40분간 행복한 연휴를 위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여행을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경절을 맞아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각 지역의 대표 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국경절 특집 전국 대표 음식 대집합. 지금부터 40분간 조국의 맛과정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국경절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아마도 중국의 수도 북경이 아닐까요? 북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북경 오리구이입니다. 잘 키운 오리를 참나무불로 천천히 구워내면 겉껍질은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익고 속살은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얇은 밀전병의 바삭한 껍질과 살고기를 올리고 달콤한 소스와 파, 오이채를 얹어 돌돌 말아 먹으면 그야말로 황홀한 맛이 펼쳐집니다. 이 오리구이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공식 만찬에 올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조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오늘 북경 오리구이 한 접시로 그 위상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북삼성입니다. 동북의 밤거리에서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철판구이의 매혹적인 냄새입니다. 뜨거운 철판 위에 신선한 오징어와 양꼬치를 올리면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동북의 추운 겨울을 녹여주는 김치찌개도 빼놓을 수 없지요. 잘 익은 김치에 돼지고기, 두부, 대파를 넣고 뭉근하게 끓여낸 국물 한 그릇은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동북 사람들의 크고 많이 든든하게라는 음식 철학은 곧 그들의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드넓은 초원의 내몽골로 떠나보겠습니다. 내몽골의 대표 음식 바로 양고기 통구입니다. 통 양고기를 통째로 구워내는 이 요리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초원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몽골 밀크티, 짙은 차에 우유와 소금을 넣어 만든 전통차는 고소하고 독특한 맛으로 초원 사람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손님이 오면 밀크티를 대접하지 않으면 실례라는 내몽골의 말처럼 이 차 한 잔에는 환대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비단의 길에 향기가 가득한 신강입니다. 신강의 대표 길거리 음식 양고기 꼬치는 전지와 고춧가루를 듬뿍 뿌려 숯불에 구워낸 것으로 한입 먹으면 비단의 길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그리고 낭 굽는 화덕이 구워낸 이 납작한 빵은 몇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해 비단의 길을 오가는 여행자들의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이제 서남 지역으로 이동해 사천의 맛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천의 대표 음식 마파두부는 부드러운 두부에 다진 고기, 두반장, 고춧가루, 후추를 넣고 끓여낸 요리입니다. 냄새는 고소하고 맛은 향기롭다는 청나라 천할머니의 전설이 담긴 이 요리는 얼얼한 마와 화끈한 매운맛의 완벽한 조화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천의 샤브샤브, 매운탕과 맑은 백탕을 함께 즐기는 원앙솥 샤브샤브는 가족과 친구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사천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입니다.

다음은 다채로운 민족의 향연이 펼쳐지는 운남입니다. 운남의 대표 음식 과교 쌀국수는 뜨거운 육수에 다양한 재료를 직접 넣어 익혀먹는 운남의 대표 국수 요리입니다. 사랑의 국수라는 전설이 담긴 이 요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항상 뜨거운 국수를 전해주기 위해 국물 위에 기름을 얹어 열기를 유지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남의 야생버섯 요리 800여종의 버섯이 자라는 운남의 자랑으로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의 지붕 서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장의 대표 음식 쌀바는 청커를 볶아 맷돌에 갈아 만든 가루로 쌀바 한 줌에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고온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는 가장 효율적인 음식입니다. 그리고 수유 기름차, 짙은 차에 수유와 소금을 넣어 만든 이 차는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으로 서장 사람들의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이제 강남과 동부 해안으로 이동해 광동의 맛을 만나보겠습니다. 광동의 대표 구이, 밀집구이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를 꿀, 간장, 중국식 술에 재워 오븐에 구워낸 요리로 겉은 붉고 윤기나며 속은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그리고 작은 찜기에 담긴 다양한 만두와 간식을 차와 함께 즐기는 광동의 아침 문화는 차를 마신다라는 이름으로 광동 사람들의 여유와 낭만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물의 고장 강소입니다. 강소의 대표 해산물 요리 청교 쌀국수는 신선한 저우쌀을 간단하게 볶아낸 요리로 3일 동안 신선하지 않은 생선은 먹지 않는다는 강소 사람들의 신선함에 대한 추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털실처럼 가는 두부 면발을 맑은 국물에 넣어 끓인 문사 두부 요리는 청나라 승려 문사 스님이 개발한 것으로 단순함 속에 깃든 아름다움을 표현한 예술의 경지에 오른 요리입니다. 이어서 푸른 바다의 산동입니다. 산동의 대표 요리 산동 생선찜은 신선

한 바다 생선을 담백하게 쪄낸 요리로 기름을 적게 사용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늘 두부 요리, 부드러운 두부에 향긋한 마늘 소스를 얹어 볶은 이 요리는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풍부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얼하고 화끈한 호남 요리입니다. 호남의 대표 명품 요리 동안자 닭요리는 신선한 닭고기를 새콤달콤하고 매콤한 소스에 볶아낸 것으로 당나라 시대의 전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추 두부, 냄새는 지독하지만 맛은 일품이라는 말처럼 독특한 향과 깊은 맛을 자랑하는 장사의 대표 길거리 음식입니다. 호남 사람들은 맵지 않으면 요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매운맛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국 방방 곡곡의 맛을 나누며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국의 생일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국경절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아,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의 생일입니다. 거리마다 어선 불공기가 휘날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가득합니다. 조국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조국의 강성함이 있기에 우리의 이 평화로운 나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조국을 노래하고 고향을 노래하며 이 좋은 세월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대현 작사, 류천 작곡의 남송 가수가 부른 꽃피는 조국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낙엽처럼 그윽하게 스며드는 사랑의 감성을 담은 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리슬련 가수가 부른 가을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연휴를 맞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여줄 것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고향벌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리춘희 작사, 박동호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고향벌의 풍년이 왔네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황금빛으로 물든 고향벌의 풍요로운 풍경과 그 결실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멀리 떠나 있어도 세월이 흘러도 고향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허복순 작사, 박천룡 작곡의 천홍범, 차미령 가수가 부른 고향령가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오늘은 국경절입니다. 거리마다 펄럭이는 오성 붉은 깃발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 이 특별한 날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나라의 생일을 맞아 우리 자신의 행복도 한번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인 레지나 브레시라는 분이 쓴 에세이입니다. 이 책의 제목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맞아요. 이 책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잊고 지내는 아주 소중한 진실을 일깨워주죠.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 속에 이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 바쁘게 살다 보면 특히 가정과 일 사이에서 묵묵히 하루를 보내는 우리 주부님들은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오늘은 이 책에 담긴 지혜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잠시

혹시나마 우리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따뜻한 이웃 아주머니가 주방에 앉아 차 한잔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은 재미있는 우화 하나로 시작합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집이 너무 비좁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좁은 공간에서 자주 다퉜고 그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동네 현자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현자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염소를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농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일주일 후 집은 염소 때문에 더 난장판이 됐죠. 현자는 또 말했어요. 이번에는 양을 집안으로 들여보내세요. 농부는 또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일주일 후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마침내 말했어요. 이제 동물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러자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동물들을 내보내고 나니 집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던 거예요. 집이 좁은 게 아니라 자신이 공간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크기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바라는 게 더 많으면 불행해지고 아무리 가진 게 적어도 바라는 게 많지 않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책의 저자 레지나 브렛도 한때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11남매 중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었고 6살 때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불안하게 자랐고 16살에는 술을 마시며 방황했고 21살에는 미혼모가 됐어요. 대학도 30살이 돼서야 겨우 졸업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45이 돼서야 나는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어요. 이제 책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레지나 브렛이 어렸을 적 이야기예요. 그녀는 자신이 가끔 얼음땡 놀이를 하는 것처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꼼짝없이 얼어붙어 있어야만 했던 것처럼 인생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멈춰서 있건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곤 하죠. 레지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그냥 옳아 보이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작은 것들이에요. 그녀는 대학을 중퇴하고 싱글맘으로 살면서 다시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두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가 해준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수강 안내서부터 보렴?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수업 하나를 듣고 또 하나를 듣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더니 어느 날 어느새 학위를 받고 있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10kg을 빼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단 한 끼만 덜 먹어보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아이와 10분만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책에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저자가 한때 명상센터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그녀는 스승님께 자신의 얘기를 하러 갔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질투하고 험담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죠. 그런데 스승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아, 탕자 이야기구나 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지루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스승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으며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전부였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자는 마치 화살이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동안 자신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내가 더 잘해야, 더 예뻐야, 더 똑똑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눈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울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한 사람만이 자신의 눈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울었다고 해요. 수학교 때는 거의 매일 울었고 오빠와 언니들은 아기처럼 운다고 놀렸죠. 그래서 8학년 때는 한 학기 동안 울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담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감성적이라는 건 경이로운 선물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눈물을 약함의 표시로 생각하지만 사실 눈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울고 감동할 때 우는 것, 그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는 나이 50이 되면 해야 할 50가지라는 목록이 나오는데요. 저자가 자신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만든 목록인데 정말 재밌고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잠을 푹 자자. 자신을 위해 5,000원 쓰자. 가본 적 없지만 꼭 가보고 싶은 장소 50개를 찾아 다녀보자. 50분간 우거진 숲 사이로 등산을 가자. 사랑하는 사람 50명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자. 어린 시절 즐겨 불렀던 동료를 불러보자. 50개의 초를 끄면서 소원을 빌자. 이 목록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요.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살아요. 그래서 작은 즐거움을 놓치곤 하죠. 저자는 암에 걸린 후에야 삶의 철학이 바뀌었다고 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지 말고, 지루한 영화는 보지 말고, 재미없는 것들은 모두 취소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만 누리자고 다짐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즐거움 하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차 한 잔,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 책에는 용서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저자의 친구 제인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했어요. 20년 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결국 이혼했죠. 그 후 아이들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암 말기라는 소식이었죠. 제인은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지만 병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비를 내겠다. 호스피스에서 편안히 보낼 수 있게 하겠다. 그녀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지만 병실 문 앞까지만 갔어요. 그것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애 마지막 순간 가족들은 다시 모였고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추억만 남았어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인은 장례식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어요.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죠. 너에게 고통만 안겨준 남자를 위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제인의 답변은 단순했어요. 아이들의 아빠였으니까.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제인은 용서함으로써 자신도 아이들도 자유롭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해질 거예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짐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우편 배달부 존이라는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존은 18년 동안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우편물을 배달했어요. 그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우편 나팔을 불고 이웃의 컴퓨터도 고쳐주고 집에서 만든 육포도 나누어 주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심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존을 위해 파란 리본을 우편함에 묶기 시작했고 수백 장의 편지가 그에게 도착했죠. 존은 자신이 18년 동안 매일 돌았던 길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일주일 후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일에 충실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보았나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이에요. 저자 레지나 브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고 이혼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아름답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작은 거라도 좋아요. 아이의 미소, 남편이 해준 저녁, 혹은 그냥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그 감사함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의 생일입니다.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나라의 생일날 우리 각자의 작은 행복도 한번 세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연휴 기간 좋은 책 한 권과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시며 행복한 사람은

사랑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이 책처럼 모두 있는 것을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오늘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버령 장성하는 조국의 강대한 품이 있기에 그 속에서 행복과 희망과 꿈을 일구어가는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고 감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즐겁고 편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0: 오늘은 의만의 글, 외할머니의 주방을 준비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운명하기 몇 달 전부터 병실에서 식물 같은 것이 보인다고 했다.
1: 저 새하얀 벽에 새까만 것들이 가득 붙어있으니 절대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거라. 우리가 공원에서 늘 보던 그런 물건들이 촘촘하게 벽을 장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신기하구나. 너는 보이지 않느냐? 너무 위험하다니까.
0: 외할머니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허공에 마구 헛손질을 했다. 그 바람에 링겔 고무 호스가 하마터면 빠질 뻔했다. 알겠어요. 알겠다니까요. 나는 외할머니를 위로하는 남편 다른 손으로 링겔대를 멀찍이 옮겨놓았다. 집 근처에 있는 인민공원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매리다시피 찾아가는 아침 운동 장소이다. 나 역시 도시공원 가운데서 이 공원에 드나드는 차수가 제일 많다. 외할머니는 환각 속에서도 이 공원을 거닐고 있었던지 무상한 식물들이 우리를 매몰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식물 덩굴에 휘감긴 나를 구하려고 모지름을 썼다. 폐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외할머니는 신체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못해졌다. 한 번은 공원을 돌고 나서 제서시장에 들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걸음을 옮길 수 없어 길가에 오랫동안 앉아있은 적도 있었다. 그날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쉬엄쉬엄 걸어 겨우 집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그날 집에 오지 못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보니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공원에 다녀온 날이었다. 의사는 외할머니한테 남은 시간이 1년도 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물론 가족들은 이 일을 외할머니에게 비밀에 붙였다. 나는 외할머니네 낡은 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외할머니네 집은 평소에도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어머니와 나, 작은 이모와 사촌 여동생, 외사촌과 사촌형, 이렇게 8명의 식솔들이 3개의 방에 나뉘어 거처했다. 친척들이 외할머니네 집에 모여 함께 산 데는 물론 각자의 원인이 따로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리혼을 하면서 대6살 나이에 어머니에게 딸려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외할머니는 이 대가족의 식사를 혼자 책임졌다. 도란밥은 우리가 즐겨 먹는 주식이다. 돼지 기름에 볶은 마늘을 고르럽게 썬 몇 포 도란과 함께 버무린 후 그것을 다시 가무스름하게 굽고 양념을 치는데 여기에 밥을 동시에 쪄내면 말랑말랑한 도란이 알알이 익은 밥알과 함께 뒤섞여 고소하기 이를 데 없었다. 뚝배기 음식은 겨울에 해먹는다. 비계와 살코기가 고루 섞인 돼지고기와 절인 물고기 그리고 소금에 절인 오이 껍질을 각기 한 겹씩 차례로 얹어 뚝배기에 넣고 반나절 푹 쪄낸 다음 불을 끄고 그대로 두었다가 이튿날 오후에 약한 불에 천천히 더 쪄내야 한다.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기름기가 찰찰 도는 돼지고기에 감칠맛 나는 물고기, 잘 발효된 야채 절임까지 혼합되면 그야말로 천하 별미가 따로 없다. 겨울에 난방이 공급되지 않은 남쪽 지방의 한량한 방 안에서 더운 김을 세차게 내뿜는 배불뚝이 뚝배기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외할머니는 스스로도 자신의 음식 솜씨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면 늘 밥상 곁에서 음식 자랑을 하곤 하였다. 7, 8이나 되는 집안 식솔들의 하루 세끼를 할머니는 그렇게 혼자서 책임지었다. 부모님이 리혼을 한 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다. 법원의 리혼 판결서에 따르면 아버지는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달마다 100원씩 부양비를 지불해야 했다. 당시 아버지는 비정기적으로 외할머니 집에 들려 나를 만나곤 했다. 집안의 불이 꺼지고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의 침실로 들어가면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다. 우리는 그렇게 마주 앉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0: 부모님은 그때까지 내가 법원의 리혼 판결서를 가만히 다 들춰보았고 내용을 속속들이 노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리혼에 동의하지 않자 아버지가 암암리에 집열쇠를 바꾸어 나와 어머니를 외갓집으로 몰아낸 사실까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후에 어머니의 몸에 생긴 어혈도 길가에 넘어져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 생긴 상처란 것도 말이다. 부동산 회사의 공정사로 일하는 아버지는 집을 지을 줄은 알았지만 가정을 경영할 줄은 몰랐다. 너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지를 이제 네가 철이 들어야 알 수 있을 텐데. 어른들은 나를 보고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치 부모님 리혼에 내가 큰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감정을 숨기고 개인적인 욕구를 억제할 줄 알았다.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게 외할머니 집 베란다에 나가 가만히 눈물을 훔쳤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른다. 꿈속에서도 몇 번이고 아버지가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와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아버지를 문 밖으로 쫓아내면서 우리 모녀는 아버지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소리 높이 외쳤다.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라야 진정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외할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었고 음식이 나의 입맛에 맞는지 내가 배불리 잘 먹었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물었다. 내가 된감기에 걸려 앓을 때에도 외할머니는 그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오로지 내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정성껏 돌봐주었다. 그리고 내가 가끔 철없이 굴어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아이들은 몸이 아플 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라네. 외할머니의 이 한마디에는 나에 대한 외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외할머니는 모든 정성을 다해 나를 보듬어 주었다. 나와 같이 길을 걸을 때면 외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동요를 흥얼거렸고 내가 집에 돌아오거나 밖에 나갈 때면 항상 따스한 품으로 꼭 안아주며 자기는 내 생각만 한다고 하였다.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나는 음력서를 계기로 외할머니 집을 찾아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 나는 외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둘째야, 둘째야 하며 넋두리를 하는 걸 목격했다. 어머니가 항례로 둘째였기에 외할머니는 늘 이렇게 어머니를 불러왔다. 내가 잠에서 놀라 깨어나 보니 외할머니는 몸을 벽에 기댄 채 땅바닥에 털썩 퍼덕거리고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다. 우리는 부랴부랴 외할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신 후 구급약을 대접하고 혈압을 재보았다. 그렇게 잠깐 집에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외할머니 곁에서 곤히 잠들어왔다. 당시 외할머니는 온몸에 암세포가 확산돼 저녁이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처음에 외할머니는 새벽마다 그래도 한 잠 잤구나 하며 나를 위로했다. 그러다가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부터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하고 머리만 흔들었다. 얼마 후 외할머니는 끝내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4월에 퇴원했다. 퇴원 전날 외할머니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북경공항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부랴부랴 외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날아왔다. 병원에 들어서니 온 가족이 모두 외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실내 공기가 숨막힐 정도였다. 병실에는 선풍기가 돌아가는 단조로운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1: 이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어떻겠냐?
0: 외할아버지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때까지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물이 끊임없이 외할머니의 혈관 속으로 주입되고 있었다. 바로 이 약물 덕분에 나는 외할머니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녁 10시가 되자 외할머니는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외할머니는 비록 세상에 남긴 것이 없지만 나는 외할머니가 다른 세상에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믿었다. 나는 주방에서 외할머니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 아마도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요리에 애착을 가진 것일지도 모른다. 여행을 떠나면 나는 언제나 당지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평소에 우유류거나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몹시 끓이는 타입임에도 초원에 가면 우유차를 마시고 기타 우유 제품도 입에 댈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초원에서 육류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다. 물론 머릿속에서는 주방을 그리며 그곳의 주인공이 된 나를 상상하기도 했다. 음식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맛나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식사가 완전히 끝나는 그 온근 과정이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외할머니에게서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외할머니가 지은 감칠맛 나는 밥의 향기를 되살려내는 것은 물론 정해진 요리법에 얽매이지 않고 식재료와 조미료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요리하는 법도 익혔다. 친구들이 내 집에 찾아오면 그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평소보다 더 많이 더 맛있게 먹으면서 만족감과 소중함을 느끼길 바랐다. 행복감이 들어있는 그 식탁 위에서 삶의 이야기가 거리낌 없이 오가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다. 다른 이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받아들이는 의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식탁에 둘러앉은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성스러운 시간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름 아닌 나의 외할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외할머니는 부엌에서 나눔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할머니의 밥상에는 온기가 넘쳤습니다. 음식은 먹으면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서 나눈 온기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글과 함께 식탁의 정성과 손맛 너머의 온기를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2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병과 마주하는 시기, 난관을 극복하는 시기, 꿈을 쫓으려 애쓰는 시기, 누군가의 삶을 돌보려 노력하는 시기 등 다양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다 올라왔네 하는 순간, 골짜기를 내려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면 잠시 멈춰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숨 한번 고르고 다시 힘차게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도 역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준비한 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봄보미의 글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제 힘을 너무 믿어버립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겠지. 이런 일에는 상처받지 않겠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기 위해 나는 엄청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말이죠. 나이를 먹어도 경험치가 늘어도 마음은 그렇게 우석우석 자라지는 못하나 봅니다. 왜 그때 힘들다 얘기하지 않았니? 왜 그때 도와달라 얘기하지 않았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상대가 가끔 있죠?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잘 희석해서 보내면 될 줄 알았을 겁니다. 그 일이, 그 사람이 파도처럼 들이닥칠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오래전 한 친구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충격이었고 매일 내가 모르는 진실은 따로 있다고 나를 설득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겠지. 그럴 수가 없어. 그 친구에게 따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내 머릿속에는 그 거짓말을 변화하기 위한 여러 버전의 드라마들이 쓰여졌습니다. 분명 나는 약자의 자리에서 하소연해야 하는 건데 그 쉬운 하나를 못해서 억지로 나를 강한 자리에 올려놓고 나 혼자 각본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나는 그 이유를 묻고 싶을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시큰해날 때까지 걸었습니다. 왜 그때야 눈물이 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친구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를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믿으려는 순간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지 않고 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나를 잘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왜 그때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터놓지 않았을까? 왜 그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을까? 아마 나는 내가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겪었던 여느 어려움처럼 그냥 두면 저절로 아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은 그저 지나갈 만큼 작지 않았습니다. 내가 타인을 대하는 마음,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의 온도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들이닥칠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대책 없이 맞서면 아픕니다. 구명조끼를 빌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파도를 맞는 자세를 배우면 덜 아프고 덜 힘듭니다. 다시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너를 믿고 싶어서 어떤 일까지 해보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이겠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불안에 떠느라 그날 나를 잡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을 그 친구 생각이 이제야

합니다. 어쩌면 그 친구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는 자신을 너무 약하게 본다면 어른이 되고 나면 자신을 너무 강하게 봅니다. 고작 몇 살 더 먹었을 뿐인데, 고작 몇 번의 겨울을 더 지났을 뿐인데 마음은 그새 많이 단단해진 줄 압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강함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글 도보 여행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생을 열차에 비유한다면 어떤 이는 완행 열차에 몸을 싣고 느긋하게 달려왔을 것이고 어떤 이는 급행 열차에 탑승해 빠른 속도로 질주해왔을 것이다. 반백을 넘기고 보니 내 인생 열차는 늘 정해진 시간표에 맞추어 달려온 듯하다. 이제는 익숙한 궤도에서 벗어나 지나온 날들의 소중한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여유롭게 여생을 걸어가려 한다. 봄바람이 피부에 닿는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이 참 좋다. 꽃향기를 맡으며 걷는 산책길이 참 행복하다. 발길이 향하는 대로 걷다 보면 산길에 이르기도 하고 시냇가에 이르기도 한다. 물속의 조약돌들이 참 예쁘다. 너희들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지고 볶았느냐고 조용히 묻는다. 동글동글해진 그 모양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듯하다. 세월은 우리 모두를 닳게 하지만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빚기도 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 구름의 모양은 날씨에 따라 변화무쌍해진다. 때로는 잔잔한 시냇물 같고 때로는 힘차게 솟구치는 파도 같고 때로는 하얀 실타래 같다. 구름조차 저토록 다양한 모습을 지녔거늘 생명과 감정을 지닌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랴. 가끔은 동네의 커피숍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느새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하다. 누군가는 바쁘게 걸어가고 누군가는 느긋하게 걷는다. 그들도 저마다의 열차에서 내려 잠시 도보여행 중인지도 모르겠다. 아들이 어렸을 적 나는 바삐 돌아치는 일상에 쫓겨 아이의 성장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아들의 성장은 그저 창 밖으로 어른어른 스치는 풍경 같았다. 첫 걸음마, 소학교 입학식, 고중 졸업식까지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건만 나는 그 기적들을 지나쳐야 할 정류장으로만 여겼다. 아이가 어른으로 되고 나서야 아이의 성장은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부대끼며 걸어가는 과정임을 새삼 깨닫는다. 이제는 아들과 마주 앉아 커피가 식을 때까지 그가 요즘 읽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시장을 함께 걸으며 계절의 순리를 탐론하고 손주들과 공원을 거닐며 작은 생명들도 저마다 영웅적 서사를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다. 나는 이렇게 어머니 역할을 다시 익히는 중이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달려오신 부모님께 너무나 못난 자식이었다. 그분들의 삶은 자기 희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부모님의 등허리가 굽은 것은 삶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를 굽어보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가슴에 새긴다.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다. 아버지의 등허리를 주물러 드리며 효라는 것이 부모님과 함께 숨쉬는 시간을 갖는 일임을 비로소 깨닫는다.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만지며 이 은빛 한올 한올에는 나를 업고 걸으신 길, 봄날 내 이름을 부르시던 수많은 날들이 고스란히 새겨졌음을 절감한다. 봄날 부모님과 함께 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향기를 맡으며 아름다움 앞에선 나이나 연령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배운다. 나는 이렇게 자식의 도리를 다시 배우는 중이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잊고 살아왔다. 젊어서 꿈꿔왔지만 미처 도전하지 못했던 글쓰기를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고 싶다. 피를 잡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손길이 서툴더라도 추고의 시간이 고통스럽더라도 완성된 글이 활자로 찍혀 책에 실리는 순간 나는 기쁨을 넘어 이름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일이라는 문학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다. 봄날의 꽃잎 한 장, 시냇물 속의 조약돌 하나, 창가에 스치는 행인의 표정, 하늘을 가르는 구름 한 조각, 이 모든 것이 처음 마주하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온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부모님의 등허리에서 느껴지는 온기, 필 끝에서 피어나는 인생의 향기까지도 모두 처음 하는 여행처럼 경이롭고 벅차기만 하다. 나는 지금 느리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그 배움은 끝이 없어서 오늘도 나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도보여행을 계속한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90년대에 창작된 동그라미를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 둥글게 이어지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둥글둥글한 인생을 만들어 가야겠죠?

메주 냄새가 풍기는 고향의 부엌. 그것에 우리의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주려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메주를 쓰시는 모습이 아련한데요. 박정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메주 보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지런함은 삶의 지혜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생활의 자세, 게으름을 피우다 후회하기보다 오늘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내일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가요 한 수 보내드립니다. 정호원 작사, 렴종성 작곡의 미리미리를 리경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노래교실, 여가생활을 노래로 장식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어서 리금선 작사 강효식 작곡의 즐거운 노래교실 보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보며 고향과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입니다. 이어서 안충만 작사, 최연숙 작곡의 타향의 달밤 보내드립니다.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뛰고에는 모든 청춘들에게 선물합니다. 김성림 가수가 부른 청춘 파이팅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

0: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10월 4일은 세계 동물의 날이죠. 이 기념일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우리 주변의 반려동물부터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까지 그들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오늘은 생태계에서 동물이 하는 역할을 알아보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일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병아리 학교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연계에는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동물은 종류가 약 150만 종에 달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들을 척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크게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누었습니다. 척추동물은 4만 6,900여 종인데요. 상어, 개구리, 뱀, 닭, 비둘기, 참새, 원숭이 등 동물들이 모두 척추동물에 속합니다. 그럼 무척추동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곤충들이 무척추동물이랍니다. 이 밖에도 지렁이, 오징어, 거미, 달팽이 등 동물들이 포함이 되죠. 김덕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료 송아지를 보내드립니다.

동물들은 자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생태평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평형이란 생태계에서 생물의 종류, 각종 생물의 수량,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승냥이가 사슴과 같은 동물을 포식하는 것을 통해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데요. 사슴은 초식동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는 또 식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신천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재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뚱보새를 보내드립니다.

동물은 생태계의 물질 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풀더미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무기물로 되려면 보통 몇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이 풀더미를 소나 양이 먹으면 동물의 몸속에서 소화 흡수되어 배설물로 배출되는데요. 이 배설물이 다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답니다. 이 과정은 단 하루 혹은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동물을 거치면 유기물 분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은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박영원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수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기잠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은 또 식물의 수분을 돕고 종자를 전파해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꿀벌과 같은 곤충이 꽃꿀을 먹을 때 몸에 꽃가루가 묻히게 됩니다. 곤충의 몸에 묻은 꽃가루가 다른 한 송이 꽃의 꽃술머리에 떨어지면 꽃가루 바지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럼 동물들이 식물의 종자를 어떻게 전파해줄까요? 우리 친구들이 榴련을 즐겨 먹나요? 연구에 따르면 야생 류련 종자는 코끼리에 의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긴 코로 나무에 달려있는 류련을 뜯은 후 튼튼한 발로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 과육과 종자를 삼키는데요. 코끼리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분변에 따라 배출된 종자는 새로운 먼 곳으로 전파된답니다. 때문에 코끼리는 효율적인 종자 전파자이기도 하죠. 황상박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송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알락가치를 보내드립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나비나 지렁이와 같은 동물을 잡지 말고 새둥지를 향해 돌을 던져서도 안 되는데요. 함부로 자연보호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동물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서식지도 보호해야 하는데요. 삼림을 보금자리로 하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삼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풀숲에도 작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잔디밭은 함부로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류용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금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선생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이 없다면 생태계는 활력을 잃게 되고 먹이 사슬도 끊기게 될 것입니다.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게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행동이랍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 하나가 동물에게는 큰 안전이 되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낙엽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나려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각종 질병을 잘 치러야

0: 해서 소문을 넣고 있는 길태중 이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1: 네.
0: 박창호 주임은 근 50년에 가까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길태중 이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이다시피 많은 환자들을 잘 진찰하고 있는데요. 임상이 약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심뇌혈관계통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의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또한 말이죠. 최근 몇 년간 호흡계통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한다든가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병증,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말이죠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기관지 천식, 인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소화계통질병 치료에서 지금 큰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박창호 주임이가 장위병 극성으로 불려온다고 하는데, 우리 소화계통 질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뇌를 해봅시다. 소화계통 질병을 보게 되면 아주 많은데요. 급성 만성 위염,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위축성 위염, 밀환성 위염, 위궤양시 비지장궤양, 결장염, 담낭염, 간염, 그리고 웨이스괄 발류병,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예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위궤양에 대해서 교대를 해보겠습니다.
1: 네.
0: 사실 우리 민족에서 본다 할 때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조약에는 음식 습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1.2억 정도인데, 거기에서도 또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70% 정도에.
1: 네.
0: 이런 말이죠. 위장병 속에서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위궤양이라 할 때는 조약의 부위가 말이죠. 위장도 하고 위액이 말이죠. 접촉하는 부위에 많이 발생하는데, 조약에는 위액이라 한다 할 때는 산성을 뗐거든요. 이 산성을 뗀 위액하고 위단백 효소에 이런 소화작용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물어보겠죠. 내 아직 확진을 못 받았는데 도대체 궤양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증상 표현이 있으면 인천에 병원에 오셔서 이런 소화계통의 질병에 조예가 깊은 박창호 주임이나 이런 분들 찾아서 확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궤양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죠. 상복부가 아파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마다 조금 부동한 말이죠. 증세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둔통이 생기고 얻어맞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조통에 지지는 것이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일반적인 위염 환자보다 그 아픈 것이 조금 주기적이고 균일성을 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을 잡선다.

0: 밤에 보통에 반시간 내지 1시간 요 사이에 말죠. 배가의 상복부가 몹시 아파납니다.
1: 네.
0: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의 완화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0: 있습니다.
1: 아, 감기를 자주 한다.
0: 예, 감기 자주 한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병원은 많이 다녔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감기 어머니 이 가려가고 목이 딱 걸리고 예,
1: 예.
0: 목이 막 간질간질 하면서리 어디 잘 아닌다 말입니다.
1: 예, 기관지도 좋지 예. 못하고만요. 예.
0: 예. 그래가지고 항상 있는 웃게 되면 가래 딱 목에 걸려가지고
1: 딱 붙어서 나오지 않죠. 예.
0: 예. 예. 그러고서 이리 딱 그래서 반짝이 녹지 못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런.
0: 예. 예. 예. 그래가지고서 항상 이. 예.
2: 네.
1: 말씀하세요.
0: 예. 그 네. 소개를 딱 정하시면 네 가서 청약을 쓰다 먹은 게 예. 상당했고요. 좋습니다.
1: 예.
0: 예.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한 번만 더 갖다 먹으면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1: 예, 예. 하나는
0: 해서 전한다. 예,
1: 왕쾌 예. 되는 것도 축하드리지만에 예. 이 중약에서 보게 되면 정치쉬랍니다. 전기가 부족한 분들 우리 예. 현대의학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데 예. 이런 분들이 감기를 자주라 하고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아요.
0: 예, 저도 명인들이 약하단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예.
0: 예.
1: 이럴 땐 첨약을 결합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래서, 예, 한 거도 몇 번 좀 더 쓰려고 그럽니다.
1: 예.
0: 뿌리를 뽑으려고.
1: 그래야 되죠.
0: 예.
1: 참 잘하십니다. 예. 예. 명년에는 다시 재발하지 말게끔 해야 되죠. 예.
0: 맞습니다.
1: 예.
0: 알겠습니다.
1: 그러도록 합시다. 예.
0: 네.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에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이시겠습니까?
3: 예, 주임 박창호 선생님께 보이려고 합니다.
1: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3: 예, 기침이 나면 가래가 많아서 전번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치료받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3: 가래도 좀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목이 간질간질 해갖고
1: 예, 기관지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럴 때는 이번에 치료를 완전히 말죠. 뿌리를 뽑도록 합시다. 근치를 합시다.
3: 예.
1: 그러려면 명년에 또 재발한다.
3: 예. 그러려고 주임 박창호 선생님께 치료를 더 받으려고 예약 드리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또 예, 전화로 예약했기 때문에 우대 정책이 있습니다. 과호를 할 필요도 없고 직접 문진에 가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4: 저는 예, 예전에 이렇게, 저기 뭡니까, 그, 59회란 진단 받은 적이 있는데,
1: 예.
4: 병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예. 저기 발을 들기도 바쁘고, 예. 이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고 해서, 예. 숟가락도 바로 들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1: 예.
4: 그래서 저기 치료를 수원자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4: 그게 지금 예, 숟가락 들지도 못하고 어깨도 아프던 게 그게 많이 좋아지고 예. 에, 어깨랑 아프고 예. 손가락이 아프던 거라고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째 그런지 요즘에 와서 예, 또 머리가 희하고 아프고 예. 그래서 그걸 해서 오늘 또 수원자 보이려고 합니다.
1: 예.
4: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 예. 징젠 중어저이 같은데 경추도 예.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예. 예. 잘 치료가 예. 안 되는 병이거든요.
4: 예.
1: 수원자 이 방면에 특장이 있습니다. 그냥
4: 치료를 하니까 조금 많이 낫긴 낫습니다.
1: 친구랑 합니까?
4: 예. 친구도 예. 하고 약도 먹고
1: 예. 이분이 종합치료를 잘하는 분입니다. 예.
4: 예, 요지간 머리도 아프고, 희하고, 어지럽고, 이래서, 예, 치료를 좀 더 받자고, 오늘 가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4: 예,
1: 됐습니다.
4: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5: 예, 저는, 저, 그러니까, 그, 기태 중년에 박창호 중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좀 심장이 안 좋은 환자입니다.
1: 예, 어떻게 좋지 않았습니까?
5: 예, 이 조금만에 이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걸음만 조금 빨리 걸으면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막 얼굴도 그러니까 이 몸에 땀이 올라오면 가슴이 가깝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심초 콰이마, 예.
5: 예, 그래서 이 그 검사 이거 해보니까 병원에서

0: 저는 접어도 있고 실리부치가 예제다 그러더라말입니다.
1: 아.
0: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서야고 되고 먹고 이래도 계속 이제 근치도 아이 되고 계속 그 증상이 자꾸 반복.
1: 맞습니다. 순서약을 써서는 근치 아이 됩니다. 예.
0: 예, 반복이 자꾸 오면서.
1: 그렇죠. 예. 예.
0: 걸으면 나갈 때면 걸음 빨리 걷기도 무섭고 또 손 많이 걷기도 무섭고 이런 드라마입니다.
1: 예.
0: 네, 중년에 그 저 기태 중년에 박창호 중 선생님이 이 또 신장도 잘 하신다는 이런 소문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알려주니까 가서 지금 두 개 료선간에 지금 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많이 이렇게 신장이 우선 가까워하던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0: 예. 네, 조금만 그래서 이게 뭐 집안에 문은 막 어떤 때 막 열어놓고 가까워서 이런 두문두문 가다가도 이렇게 막 가까워하고 이래서.
1: 산소가 예, 결핍하단 예. 말입니다. 예.
0: 예,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등기 증상이 점점 지금이 소모되고 이 신장 박동도 예, 조금 온정되는 감이 납니다.
1: 예예.
0: 지금 예, 내절로 걸음 걸어봐도 이래서 아마도 이거 계속 예, 약을 써서 공부하게 좀 하자면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예. 예. 그래야 되죠.
0: 예, 박창호 진 선생님인데 더 쓰려고, 약 쓰려고,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문진에 오시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내 전화 거.
1: 예, 맞습니다.
3: 나는 저 원장 선생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허리가 자꾸 예, 아프고 이한 게 계속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이래서 원장 선생님 대화 때만 뭐 녹음 그 경색을 해서 이래서 골이 아프고 이래 안 어지럽고 그다음에 이게 귀가 자꾸 끼지 않아서
1: 예예 예.
3: 그래서 선생님과 그랬고 야 이게 그런데 약 좀 써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원장 선생님 배우고 이래 원장 선생님 약 쓴 게 이제 한 일주일 된다 그런 게 좀 좋아지겠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3: 그래, 약 좀 더 쓰자. 그래서 한 일주일에 가서 약 다 쓰고 이래서 또 오늘 가서 약 더 재서 먹자고 그런다.
1: 예, 노건으로 인해서 기혈이 잘 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3: 예.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과거랄 필요 예.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3: 예.
1: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땅뿐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기태중입니까.
1: 예, 맞습니다.
4: 예, 예 저는 저 어머니가 박윤도 교수님께서 예, 주문에 좀 치료도 받았습니다.
1: 예, 무슨 상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4: 예, 아침 일어나기, 낮이 뻣뻣해서, 예, 그래, 다치면 또 아프고 그래서, 예, 가서 또 어머니가 예약해서 가서 본 게, 걔도 예, 침도 맞고, 걔 약도 쓴 게, 좀 차츰차츰 좀 그건 났는데, 우선 어제 날씨 수부이 그러는지, 이래, 가래도 자꾸, 예, 많고, 예.
1: 예.
4: 예, 그 다음에 어제 땀이거든, 예. 예, 그것도 뭘 먹어도 땀이 나고 조금 어째도 땀이 너무 나서 이게 빨리 좀 어떻게 해서 저 박윤도 교수님께서 오늘 이게 또 볼까해서
1: 예. 예, 전기가 부족하면 예, 땀이 예, 조금만 움직여도 잘 납니다. 예, 예, 특히 폐기가 약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래도 성하고 예. 예, 네, 빠져, 잘 빠져나오지도 않고, 예. 예, 네. 잘 하셨습니다. 박윤덕 주임은, 예,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예.
4: 오늘이 어떻게 하나, 예, 가서
1: 예,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냉채에 있어서 오전만 문진합니다.
4: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4: 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이전에 박창호 주임한테서 이 치료를 받았는데, 예, 그건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감기인지 어쩐지, 예, 기침을 짓고 가래도 많고, 예, 멍하니 간질간질 하면서, 예, 특히 전하게 멍하니 간질간질 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1: 예, 내버건대는 예. 인후염에 기관지염을 겸한 것 같습니다.
5: 그래서 예, 이제 지금 내 방송 듣고 있는데 박창호 주임이 이 방면을 잘한다는 것 같아서
1: 예. 예, 예.
5: 지금 오늘이

0: 청어 주인을 보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문진에 가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땀뿐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저기 그 박창호 주인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3: 그 가슴 답답하고 식은땀이 자꾸 난다.
1: 예.
3: 어떨 중에는 그 가슴이 쪼여드는 그런 감각도 있고. 예.
1: 신대한투를 해봤습니까?
3: 예, 해봤어. 그 전번에 그 박수님 한번 찾아갔습니다.
1: 예, 예.
3: 찾아간 게 무슨 뭐 쪼보라는 게 난 잘 모르는데 그 쪼보 있답니다.
1: 예, 예, 알만합니다. 예. 예.
3: 그래서 그 청량 그 두 번 갈다 먹었는데
1: 예.
3: 그 저기 말하는 게 쪼보가 좀 없어졌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1: 잘 되지 않는 예, 예.
3: 예, 그래, 그, 좀 답답하고 식은 땀이 나는 게 많이 나사진 것 같고,
1: 예. 예, 예.
3: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한 번 더 써서, 예, 그래라고.
1: 예, 예.
3: 그래, 그 박창호 그 주임에 그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문진에 예, 오시면 됩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나는 박윤덕 주임께 부탁하려 합니다.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4: 예. 그 전에 녹음이 왔는데, 지방도 그저 좀 어림쭈에도 나고,
1: 예.
4: 허리도 세게 아프고, 다리도 예. 아프고,
1: 그래서
4: 예. 그 약을 쓴 게 조금 나았습니다.
1: 예, 예.
4: 그래.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배우려 합니다.
1: 예, 과오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부탁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기 나는 예, 방초순 선생님도 배우다고 그랬는데.
1: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예.
5: 듣는 소문에 이렇게 되면 강철수 선생님이 고가를 잘한다도 뭐
1: 예? 예, 구관제 질병, 예, 예.
5: 예, 예. 그래서 나는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프고 허리 통증이 나고 해서, 예. 저기, 여러 곳이가 되었댔습니다.
1: 진단은 받았습니까?
5: 진단이라는 게 그저 그 고가병이라고 그저 그렇다고 뭐.
1: 많습니다, 동료가, 예.
5: 예, 예. 그래서 내 지금 강철수 선생님 지금 보일려고 예약하다고 그랬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내보건대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것 같은데, 강철수 주임이가 예, 첨약도 쓰고, 예, 환자의 예. 병증에 따라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5: 글쎄, 그렇답니다.
1: 예.
5: 그래서
1: 예.
5: 한번 배우려고.
1: 예.
5: 그래서 예약하다고.
1: 예, 시름 넣고 오십시오. 그냥, 예.
5: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네, 최영희 의사로 찾습니다.
1: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6: 제가 무릎도 많이 아프고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1: 예.
6: 예, 무릎이 아프니 계단 오르내리는 게 엄청 힘들고
1: 예.
6: 다른 절에서 밤이면 잠이 들 수 없었어요.
1: 예, 예.
6: 예, 근데 최영희 의사한테서 짐을 한 주 동안 맞았더니 무릎이 좀 덜 아파지고
1: 예.
6: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많이 쉬워졌어요.
1: 예, 예.
6: 예, 다리 저린 것도 좀 나아진 것 같고
1: 예.
6: 그래서 한계려 정도 침 맞고 싶습니다.
1: 예, 내보건대는 견주염물로 퇴행성 관절염물로 고생하는 것 같은데
6: 예.
1: 이 최영희 주임은 대학에서 친구과 전업을 졸업한 분입니다. 근 40년 침을 예. 왔는데 침을 잘 넣습니다.
6: 네.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네. 됐습니다. 예.
6: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7: 저는 박윤덕 주임 부탁합니다.
1: 무슨 정황입니까?
7: 아, 이전에 녹음했는데.
1: 예.
7: 얼음증이 나고, 저기, 약 먹고 하던데.
1: 예.
7: 그 박주임 선생님이 약 쓰고 좀 났습니다.
1: 예, 예.
7: 그래, 한번 좀 더 약 더 쓰라고 그럽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꼭 오전에 오세요. 예.
7: 예, 안녕히 계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8: 그 섭외 잡은 건 무슨 선생님이 해요?
1: 예.

0: 드립니까?
1: 이건 이제 사업에 줄기 약하고 처음에 내 것인다고 처음에 다시.
0: 예, 내보건대 안에 신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게 되면 봅시다. 예, 윤덕이 주임 찾아 됩니다. 네? 박윤덕 주임.
1: 예, 알았어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 위궤양 진단학에서 보게 되면 특수한 증상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예, 우배가 아픈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흉골 아래측,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 연변말로 말하면 등사대 안에 뼈부에, 어떤 분들은 어깨, 이런 곳까지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 림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아니라게 되면 가능하게 오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견주염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진단을 말이죠 붙일 수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유형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며느님이 요추간판 탈출이 협착이.
0: 예, 두 가지 질병이 있구만요. 예.
4: 머리 아픔이 자꾸 다른 일이 둘이 뻗치면
0: 그렇죠. 신경 눌러놓아 그렇습니다.
4: 예, 예. 가다가 자꾸 몇 매달 아이가 엎겠다 가게 되고 이런 증상이 뜬 게 지금 그 강철수 그 지금 치료를 지금 심구도 하고 약도 먹고 이런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좋은 일입니다.
4: 예, 머리 아픈 것도 많이 났고
0: 이렇게 예.
4: 뻗치면 그래도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거.
0: 예.
4: 몸에 나이가 우리 탁궁대 없겠다 가는 게, 그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이 정황에 사실 말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데요. 단순한 중약, 첨약만 써서는 효과가 일찍이 나타나야 합니다. 친구료법이라든가 기타료법을 결합해야 이 효과가 좋습니다. 맨바로 강철수 선생이 이런 특장이 있단 말이에요. 침을 잘 놓습니다.
4: 예. 가자고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과호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4: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흡배 불허하는 분들이 많아요. 후장에, 예. 그리고 말죠. 예, 트림을 잘하고, 예. 그리고 늘상 말죠. 아프다가도 보통 시엔 또 부디 사고, 심할 때는, 예, 미숙하고 토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밥맛이 몹시 떨어지고, 소화가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이죠, 예, 체중이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여유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점이라 할 경우에는, 예, 상복부가 아파나는 경우가 식사를 한 다음에, 예, 1시간 네. 내지 1시간 요 좌우에 아파나고 아파나면서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판수안에 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트림을 잘하고 식후물이 많이 나옵니다.
2: 예. 네, 공복이 아프면 어떤 위험입니까?
0: 공복이 아플 때는 이것이 네. 말이죠. 예, 균열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는데 균열이 없을 때는 보통 말이죠. 예, 위험입니다.
2: 네.
0: 왜, 예, 예. 균열이 있을 때는 그건 궤양성 병변입니다.
2: 네.
0: 그럼 우리 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위험으로 말이죠. 배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궤양으로 배가 아픈데, 우리의, 현대의학에서

0: 본다 할 때 어느 정도로 심한가, 네. 그 성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진단하기 위해서 틀려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비교적 옅은 부위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위점막에 맞아 염증 상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위염이라고 합니다.
1: 네.
0: 우리 검사라 해보게 되면 위경이라 해보게 되면 위점막이 충혈되고 소종 현상이 생기고 어떤 분들도 미란 현상이 생기는데 궤양이라 할 때는 조금 그 정도가 좀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1: 네.
0: 조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산하고 위단백의 효소가 말죠. 이 위점막을 소화시키면서 이러한 병변이 발생하는데 꼭 말죠. 음식 습관을 조절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지 않으면 말죠. 하나는 병이 말죠.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만성병변으로 변하기 때문에 몇 달씩, 몇 년씩 치료해도 어떤 분들은 잘 낫지 않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9월 30일 연결해서 명절 기간 시장 공급, 전력 공급 보장, 안전 생산, 교통 운수, 치안 예방 통제 등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종대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면서 시장 공급을 풍부히 하고 봉사 보장을 최적화하며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백 슈퍼마켓을 찾은 호가복은 손으로 백화구역, 남세구역, 과일구역과 육류구역을 돌아보며 상품 진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품 비축, 가격 추세, 명절 전 판매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소비 수요가 왕성합니다. 각 상가와 슈퍼마켓에서는 상품 공급원을 알심드려 배치하고 상품 종류를 풍부히 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해민 판매 촉진 활동을 내놓아 량질 상품과 실속 있는 가격으로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명절 흐름을 실질적인 경영 수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 감독 관리 부문에서는 시장 경영 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거나 질 낮은 상품을 양질 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법률 규정 저촉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하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길서역과 여객운수서역을 찾아 안전검사관리통제, 여객봉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연휴는 여객출행 고봉기입니다. 중점 시간대와 인기 로선의 수송능력 보장을 강화하고 역진입, 표검사, 자문안내 등 봉사 수준을 1층 높이며 세심한

0: 봉사로 영변의 온정을 전해 매 한 명의 여객이 안심하고 촬영하며 편안하게 여행하게 해야 합니다. 연결 조영천 국제공항에서 호가복은 국제선 진입구역 개조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명절 기간 항공로선 안전검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공항은 연변의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자 손님들이 연변을 찾았을 때 받는 첫인상입니다. 공항의 봉사보장 수조는 연결, 나가, 전주 도시 형상과 호감도에 직접 관계됩니다. 공항 회사에서는 시간대를 조시하고 시공 역량을 통괄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국제 여객 통로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공항의 전반 형상과 통관 봉사 보장 능력을 1층 높여야 합니다. 탑승 수속, 안전검사, 수화물 위탁, 대기 봉사 등 관건 고리를 조시하고 봉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봉사 질과 효율을 부단히 높여 광범한 여객들이 더 원활하게 출행하고 더 안심하고 귀로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공항 공간 근무 지점을 찾아 근무 중인 민경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명절 기간 치안 예방 통제, 근무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속 작전하는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향해 인원 흐름 소통, 중점 부위 순찰 등 사업을 잘하고 발생 가능한 각종 민감 사안을 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해 광범한 여객들이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고 수호가 바로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하길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명절 기간 전력 공급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를 찾은 호가복은 전력 조절 통제 중심에 들어가 전자 화면을 통해 실시간 수치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전력 공급 보장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력 공급은 천문만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명절 기간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와 관계됩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에서는 사전에 판단하고 미리 대비하며 전력 공급 보장 응급 예비안을 주민에게 내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긴급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고장 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정전 역량을 줄임으로써 명절 기간 대중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주유소는 중점 위험화학품 경영장소로서 안전생산감독관리중점입니다. 중국 석유 신풍주유소에서 호가복은 안전생산과 소방안전사업 실시 정황을 검사하고 응급예비안 훈련, 종업원 안전강습 등 세부 사항을 일일이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출행이 집중되면서 주유소 운영 부담이 커지고 기름 저장, 주유 작업 등 여러 고리의 안전위험이 중첩됩니다. 예방조치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종 높은 경각성을 유지하고 위험무한 조사 정돈을 강화하며 종업원 안전교양을 실속 있게 세밀하게 다잡아 중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결시 공문로 소방구조소를 찾아 소방기재와 장비 전시를 현장에서 참관하고 각종 신형 장비의 기술 성능과 실전 용도를 상세 요해했으며 근무 대비, 역량 배치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문로 연선은 상권이 번화하고 인원 흐름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에 민박, 음식 등 상가가 많고 불과 전기, 가스 사용이 빈번해 소방안전 위험 요소가 많고 범위도 넓기에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한 소방지휘관과 전투원들이 항상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 음식업체 집중구역, 노후 주거단지 등 중점구역을 밀접히 주시하며 순찰 빈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실전화 훈련과 전진 배치 근무 대기를 강화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잘 수호하길 바랍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중들의 관광, 레저 소비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문화관광 여객 흐름과 시장 소비가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시기를 맞게 되고 각종 안전 위험과 우환이 서로 얽혀 안전, 안정 최저선을 지키는 임무가 간과하고 책임이 중대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와 지도 간부들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강화하고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며 명절 기간 제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적 연휴를 보내게 확보해야 합니다. 명절 공급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석탄, 전력, 기름, 가스, 수송 배치 보장 강도를 높이고 중요 민생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사업을 착실히 하며 소비자들의 신고를 제때 처리 응답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시장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업무역기업들이 가격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감면 등 판매 촉진 조치를 내놓도록 인도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문화관광활동을 내놓아 소비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 도시가스, 건축시공 등 분야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풍경과 관광명소, 대형활동, 인원밀집 장소 등 중점 지역의 안전관리를 다잡으며 각종 모순 분쟁을 제때 해소하고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엄하게 단속해 전주 사회대국이 조화롭고 안정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진공래,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당의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이 9월 30일 훈촌에서 중대대상건설 중점기업운영 명절기간 안전생산과 시장 공급보장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최홍성은 평안중국건설에 관한 습군평 총석의 중요론술과 중요지시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안전 최저선을 지키며 봉사 보장을 잘해 대중들이 즐겁고 평안하며 경사스러운 명절을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고속철도역은 장훈 도시간 철도의 종착역이자 중요한 출발역입니다. 최홍성은 대합실에서 고속철도역 명절기간 수송보장사업 정황소개를 청취하고 공안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민경들을 위문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속철도역은 도시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질서 관리를 1층 강화하고 교통 조직을 최적화하며 여객들의 출행 체험을 높여 대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행을 전력 보장해야 합니다. 훈춘 도로 국제여객 운수총역에서 최홍성은 안전 운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 최저선을 단단히 지키며 차, 동태 감시 통제, 운전수 안전 교양, 운행 위험 예측 판단을 강화하고 피로 운전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대상과 어콩 석유화학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최홍성은 대상 건설 정황을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 생산 책임제와 세 가지 관리에서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안전 생산 리념을 대상 건설 전 과정과 각 방면에 시종 관철해야 합니다. 시공 현장과 생산 일선 안전 관리, 안전 생산 양성을 강화하며 상시적으로 안전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해 각종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시공 진도를 다 거쳐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자금동업위원회사 재련공장 중앙통제실에서 최홍성은 기업 운영, 안전생산, 재련공예기술 등 사업 정황을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안전생산은 기업 발전의 최저선입니다. 안전발전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며 우한 조사 정돈 기세를 완산하고 일터별 안전 책임을 세분화해 생산 전 과정 안전 통제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잘해야 합니다. 구리 심층 가공, 류산 수납 등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획 배치해 구리 산업 전반 산업 사슬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야걸 훈춘위안회사에서 최홍성은 생산작업장에 들어가 지능제조 의료생산 흐름선 운행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최홍성은 관련 직능 부문에서 지도와 봉사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 분야의 부족점을 보완하도록 정밀하게 지원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완善하고 안전 생산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백화는 훈춘 본토의 대표적인 일괄식 상업종합체입니다. 최홍성은 상가 소방통제실에서

0: 소방 안전 정황을 료해하고 상가 슈퍼마켓에서 명절 기간 시장 공급 보장과 식품 안전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상가는 인원이 밀집된 장소로서 항상 소방 안전이라는 단계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일상 순찰 검사를 강화하며 화재 예방 통제와 응급 처리 능력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명절 기간 시장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 대중의 명절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홍성은 이어 사불 이직 방식으로 훈춘 해산물 거리를 찾아 한 해산물 도매점 주방에서 전기와 불 사용 등 정황을 검사하고 훈춘 해산물 시장에서 상품 가격, 소방 기재 배치, 안전 통로 원활 여부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스, 전기 사용과 불 사용 등 관건 위험점에 초점을 맞춰 음식 기업의 화재 우환을 엄밀히 조사하고 대피 통로가 막힘없이 유지되도록 확보해 소방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식품 안전 전 과정 감독 관리와 견본 추출 검사를 강화해 인민 대중의 혀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단의 길 발의 고진에서 재홍성은 명절 기간 문화관광시장 운영과 안전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기간 관광명소에는 인파가 집중됩니다. 중점 장소를 단단히 주시하고 안전관리와 문화관광소비를 통괄적으로 잘해 풍경구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영되고 문화관광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특색에 립각해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부대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명절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지속 관련 부문과 훈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순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제5회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 대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조당미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활기억과 가국정감, 정신적 추구를 담고 있으며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며 돕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가한 예술가들이 춤을 매개로 예술적 소감을 교류하고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하며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해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 강국 건설에 변강의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공연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군무, 학과 벼이삭이 전하는 상서로움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동북사범대학 음악 및 무용학원의 군무, 장백천하설, 연변감단의 군무, 수놓은 듯한 봄빛, 북경무용학원의 동무, 근어, 조항민족대학 무용학원의 동무, 영고 등 정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과 네티즌들에게 고품질 민족문화 시청각 성연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국무용가협회와 조당미 선전부의 지도하에 조문학예술계연합회, 조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조교육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동된 이래 전국 문예계의 광범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전국 13개 성, 23개 도시와 지역에서 300여 개 참가 작품을 모집했으며 92개 작품이 성공적으로 입선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전문가 평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정품 작품을 선정해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족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장중한 의식과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가운데서 즐겁게 국경절을 보냈습니다. 도문도로통상구와 훈춘도로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대표, 수돈지 이민관리경찰 및 가족 여러 민족 대중, 관광객들은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엄숙히 서서 국가를 재창했습니다.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기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5대 부대장 리호균입니다. 우리가 소화하는 것은 국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며 당과 인민을 향한 이민관리경찰의 뜨거운 충성심입니다.

0: 안심하십시오. 국기가 오르는 곳마다 우리의 충성도 함께할 것입니다. 연결시문화관에서는 국경절 맞이 음악회와 미술서예 촬영전을 펼쳐 주민들에게 공익문화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음악회 현장에서는 붉은의 변강 비춘에 영웅 찬가, 중국을 사랑합니다 등 홍색 고전 노래들이 잇따라 울려 퍼져 관객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미술, 서예, 촬영전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명태 응원단이 모습을 드러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백대의 쟁합주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고풍스러운 운치가 흘러넘쳤습니다. 미식체험구에서는 각종 미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재미있는 소통유희도 흥겹게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며 참여했습니다. 관광객 리성기입니다. 육정산에서의 전반 체험이 아주 좋았습니다. 철, 솥 요리와 명태, 관동, 전병 등 음식을 맛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산야 주행차 같은 종목도 있었고 육정산의 NPC 봉사도 아주 좋아서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생활 플러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이미란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조아이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전은 흔히 하늘을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며 그 사이에 공기도 관장한다고 표현될 만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쓰레기 분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법전은 모든 개인과 단위가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의무가 있으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쌓아두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전은 우리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1: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1: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나이 들면 무엇일까요? 젊음이 상실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아름다움의 발견일까요? 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지 관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네, 로넨의 이미지 관리는 젊음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흰머리에도 품위가 있고 주름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나이 들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많은 로인분들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 꾸밀 필요 없지라며 이미지 관리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버 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렌기의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1: 네, 사실 러닝기의 이미지 관리는 젊어 보이기 위한 꾸미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존중하고 사회와 건강하게 연결되기 위한 자기 표현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최근 실버 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0: 네.
1: 매일 세수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 입는 행위는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닙니다.
0: 네. 네.
1: 그것은 나는 오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의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돌봄은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예, 은퇴 후에도 가족, 친구,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습니다.
0: 네.
1: 이때 단정하고 편안한 이미지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나를 존중받게 하는 첫인상이 됩니다.
0: 네.
1: 예, 이미지는 나이와 관계없이 타인과 소통하는 언어라고 봅니다.
0: 네.
1: 자세를 바로 세우고 피부와 두피를 관리하고 외출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가 몸과 뇌를 깨우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옷차림과 뭔가 짐을 가다듬는 습관은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인지 기능을 자극하며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0: 그렇네요.
1: 예,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많아지기도 하는데 이때 자기 표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더 존중받고 자기 결정권도 더 잘 지킵니다.
0: 네.
1: 단정한 옷차림과 품위 있는 태도는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는 선언과 같기도 합니다.
0: 네. 이미지 관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행동도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로인분들이 이 자신의 외모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가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네, 일단 젊음의 기준을 내려놓고 지금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0: 네.
1: 네, 아름다움은 청춘만이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러닝기의 아름다움은 품위, 온기, 편안함, 지혜, 그리고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이기도 합니다.
0: 네.
1: 예, 나이 들었으니 예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나이 들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따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 네.
1: 예, 러닝기의 이미지 관리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0: 네.
1: 너무 어두운 색만 고집하지 말고 얼굴을 밝혀주는 색, 피부에 편안한 소재, 입었을 때 움직이기 좋은 옷을 골라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예, 거울 앞에서 이 옷을 입으니 내가 나답다라고 느껴지는 옷이 정답입니다.
0: 네.
1: 예, 결국 러닝기는 자기 사랑을 되찾기가 아니라 다시 쓰기입니다. 젊은 날의 나를 보고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새로운 문장으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0: 네.
1: 예. 오늘 나를 위해 고른 옷 한 벌, 단정하게 빗은 머리 하나가 내일의 자신감과 행동을 바꿉니다. 외모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금의 있는 나를 그대로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많은 로인분들이 편하게 입는 게 최고라며 지나치게 편안한 복장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편안함과 품위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너무 편한 옷차림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편안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스타일의 이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요?
1: 네, 문제는 편안함 자체가 아니라 편안함을 핑계로 우리가 옷을 대충 입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배려 자기 존중을 놓아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0: 네.
1: 사실 우리가 편안하면서도 품위 있는 옷을 고르는 기회가 많게 됩니다.
0: 네.
1: 첫 번째로는 핏으로 봤을 때 조이지한테 흐르지 않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1: 편안한 옷은 몸을 조이지 않아야 하지만 너무 크면 또 나이 들어 보이고 활동하기에도 네. 불편합니다.
0: 네.
1: 어깨에서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가슴과 허리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되 전체적으로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핏이 좋습니다.
0: 네.
1: 고무줄 바지도 좋지만 통이 지나치게 넓지 않고 밑단이 정리된 일자형 바지나 면바지를 고르면 훨씬 더 단정합니다.
0: 네.
1: 그리고 소자로 보았을 때 편안하지만 고급스러운 편안함을 고를 수 있습니다.
0: 네.
1: 신축성과 통풍 기능이 좋으면서도 구김이 좋고 광택이 과하지 않은 소재가 좋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모달, 뭐 얇은 니트, 린넨, 혼방, 부드러운 울, 그러니까 그 기모,
0: 네.
1: 혼방 등 몸에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0: 네.
1: 반대로 우리 너무 얇고 늘어나며 버풀이 잘 생기는 소재는 아무리 편해도 이미지를 떨어뜨립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색상.
0: 네.
1: 얼굴을 살리는 색을 얼굴 가까이에 두면 좋습니다.
0: 네.
1: 검정, 회색, 갈색만 고집하면 얼굴이 어둡고 피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상의는 아이보리, 연베이지, 연하늘, 연분홍, 옅은 민트처럼 얼굴을 밝혀주는 색을 입고 하에는 우리가 그 네이비 그리고 브라운 등으로 안정감을 주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색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색상은 세 가지 이내로 제한되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옷값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0: 네.
1: 구김이 없고 버풀이 없고 얼룩이 없고 늘어난 목선, 떨어진 단추는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0: 네.
1: 외출 전 5분만 다림질하거나 버풀을 제거하고 신발을 닦는 습관만으로도 훨씬 품이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 깨끗한 손톱, 단정한 머리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세와 마음가짐까지 바꿈입니다.
0: 네.
1: 너무 헐렁한 옷은 어깨를 처지게 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0: 네.
1: 반대로 어깨선이 살짝 잡히고 허리선이 편안하게 정리된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펴지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0: 네.
1: 옷은 몸을 감싸는 동시에 마음을 이끄는 도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많은 로인분들이 나이가 들면 화려한 색상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어두운 색상이 오히려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강한 원색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우리 로인분들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색상은 무엇이며 밝지만 과하지 않는 색상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1: 네, 나이 들면 화려한 색상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화려함이 아니라 나와의 조화입니다.
0: 네.
1: 지나치게 어두운 색은 얼굴에 그늘을 깊게 만들고
0: 네.
1: 너무 강한 원색은 얼굴보다 색이 먼저 보이기도 합니다.
0: 네.
1: 러닝기에 좋은 색은 얼굴을 이기는 색이 아니라 얼굴을 비춰주는 색입니다.
0: 네.
1: 특히 잘 어울리는 색상을 추천할 때 피부가 그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색소, 침차, 홍조, 금버섯 등이 생기고
0: 네.
1: 머리카락이 휘어지면서 얼굴의 대비와 색 반응이 달라집니다.
0: 네.
1: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은 색보다 중간 밝기, 중간 이하의 채도, 부드러운 회색기가 섞인 색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0: 네.
1: 특히 그 웜톤 러인분들은 아이보리, 크림, 오트밀, 살구색, 뭐 복숭아색, 코랄, 뭐 로즈 베이지, 카멜, 허니, 뭐 소프트 이런 계열 색을만 입어주면 좋습니다.
0: 네.
1: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과일을 보았을 때 사과보다 복숭아, 빛이 나는 색상보다 우리가 만졌을 때 질감이 좀 더 광태가 없는 과일 색을 보았을 때 그런 비슷한 색을 입어주면 좋습니다.
0: 네.
1: 쿨톤 라인 분들은 소프트 화이트, 그리고 우리가 연 보라, 네. 연 하늘,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연 회색 전부 네. 다 좋습니다.
0: 네. 예,
1: 그리고 우리가 웜톤 쿨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중간 색이 많은데 연한 카키, 네. 우리 특히 지금 가

0: 보았을 때 자연에서 가을 색상하고 가장 흡사한 색 입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은발은 그 자체로 밝고 차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1: 네.
0: 색이 너무 노랗거나 탁하면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특히 염색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때는 소프트한 계열 색을 입어주면 좋습니다. 이
1: 네.
0: 색을 보았을 때 조금 더 부드럽다.
1: 네.
0: 예, 이런 색으로 골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밝지만 과하지 않은 색을 고르는 기준은 우리가 명도는 중간,
1: 네. 예,
0: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검정보다 우리 그 검정색 그리고 우리가 브라운을 입었을 때 발자주름을 강조하게 됩니다.
1: 네.
0: 예, 반대로 우리 순백색이나 형광처럼 보이는 너무 밝은 색을 입었을 때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는 아이보리 그리고 연베이지 보았을 때 좀 더 우유 빛깔이 난다.
1: 네.
0: 너무 이렇게 맑지 않다 하는 색을 골라주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채도는 중간 이하 회색기가 섞인 색, 우리 순빨간 순노랑보다 먼저 회색이 조금 더 섞인 이거는 빨간색인데 조금 더 부드럽다 하는 색을 골라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색 온도는 본인의 피부와 맞게 예. 맨 얼굴에 금색 가운 색을 대보고 아이보리와 순백을 비교해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금색이 더 어울리는 분들은 우리가 웜톤이라고 볼 수 있고 은색이 더 어울리는 분들은 우리가 쿨톤일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0: 예. 만약에 내가 금색을 더 잘 소화하고 웜톤일 경우에는 우리가 복숭아 색상
1: 네. 예.
0: 우리가 좀 더 오렌지 끼가 들어갔다 하는 색상을 입어주면 좋고
1: 네.
0: 쿨톤이고 은색이 더 어울린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연보라 그리고 우리가 연하늘 아니면 연록색 이런 옷을 골라주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대비도는 낮게 톤은 톤 우리가 대비도가 낮다는 말은 우리가 제일 어두운 색 검정과 네. 제일 환한색 흰색을 조합을 했을 때
1: 네.
0: 우리가 대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1: 네. 네,
0: 우리가 대비도가 낮다 하면 우리가 검정색을 입었을 때 어두운 회색
1: 네. 네,
0: 예를 들어 흰색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연한 회색을 입어주었을 때 대비감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우리가 아이보리, 뭐 베이지 우리가 조금 더 환한 색으로 입고 그리고 우리 연보라를 입었을 때 연회색을 입어주면 우리가 이것도 대비감이 낮다고 합니다.
1: 네.
0: 예, 바꿔서 우리가 연보라를 입었을 때 검정색 옷을 매칭해 입었을 때
1: 네.
0: 이거는 대비감이 강하다고 합니다.
1: 네.
0: 예, 비슷한 톤끼리 맞추면 부드럽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1: 네.
0: 특히 우리 품이 있어 보이는 이런 색상 조합은 젊었을 때보다 우리가 노년 시대에 조금 더 품 있게 보일 수 있는 예, 연령대라고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얼굴 가까이에는 부드러운 색,
1: 네.
0: 강한 색은 작은 면적으로 하고 상의나 우리가 목도리, 스카프, 얼굴에 가까운 곳은 부드러운 색을 두고
1: 네.
0: 강한
1: 네.
0: 색은 우리가 립스틱 아니면 가방, 신발 작은 면적의 포인트로 쓰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내가 검정 옷을 많이 입어야 되고 외투가 대면적인 검정색이라고 했을 때 가장 얼굴에 가까운 곳에다가 아이보리 목도리나 밝은 목걸이를 더하면 얼굴이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1: 네.
0: 그리고 소재와 광택도 중요합니다.
1: 네.
0: 너무 번들거리는 뭐 우리 강한 광택과 재질을 입었을 때 주름과 잡티를 부각합니다.
1: 네.
0: 때문에 자연스러운 광택의 니트, 면, 린넨, 모달 이런 우리 기모들 훨씬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매번 유행을 쫓기보다 몇 가지 기초 아이템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로인분들이 꼭 갖추면 좋은 필수 아이템과 이 아이템들을 활용한 기본 코디 방법은 무엇인지요?
0: 네, 우리 로인분들은 우리 아이보리 그리고 니트 또는 가디건을 추천합니다.
1: 네. 네,
0: 특히 연결 같은 경우는 우리 봄, 가을,
1: 네.
0: 겨울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단품입니다.
1: 네. 네,
0: 누구나 하나쯤 우리 나이가 상관없이 전부 다 소유해야 되는 단품이라고 봅니다.
1: 네. 네,
0: 그리고는 흰색, 연베이지, 연하늘 셔츠 아니면 블라우스
1: 네.
0: 우리가 좀 더 중성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 했을 때 셔츠를 준비하고 내가 좀 더 여성스럽다
1: 네.
0: 좀 더 소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블라우스 우리가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셔츠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가벼운 재킷 또는 그 우리가 뭐 청 자켓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일자 바지
1: 네.
0: 예. 네이비 색상이거나 우리가 그 기본 베이지 색상 일자 바지

0: 이를 추천합니다.
1: 네.
0: 또는 우리 편한 청바지 아니면 면바지.
1: 네. 네.
0: 특히 순면 바지가 우리가 좀 더 느슨해 보이면서 품이 있고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무릎 아래까지 오는 간결한 원피스.
1: 네.

0: 목도리. 여름에는 스카프, 네. 그냥 겨울에는 목도리. 네. 그리고 단정하고 중간 크기 가방. 네. 네,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1년 4계절 모든 옷에 코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가방 색상에서는 우리 러인분들한테는 검정색보다 흰색이거나 아이보리거나 우리가 그 토색
1: 네. 네,
0: 이런 색으로 추천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기억해야 될 원칙 세 가지.
1: 네.
0: 색은 세 가지 이내. 네. 얼굴 가까이에는 밝은 색. 그리고 신발과 가방은 같은 색 계열.
1: 네.
0: 뭐 특히 금방 단정한 중간 크기 가방이 토색 계열이었을 때 우리가 토색 계열 신발을 네. 하나만 갖추면 신발과 가방을 같은 색으로 입었을 때 어떤 색을 입어주든지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렇게 하면 옷이 많지도 않고 매일 편안하면서도 단정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악세사리는 전체 이미지를 완성하는 중요한 포인트이죠. 하지만 너무 많으면 싸 보이고 너무 없으면 밋밋하다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로인분들에게 어울리는 악세사리에 하면 스카프, 브러치, 목걸이의 선택 방법과 과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착용 노하우 무엇인지요?
0: 네, 기본 원칙은 한 번에 하나만 주인공으로 삼기입니다.
1: 네.
0: 네, 얼굴 가까이에는 밝은 색, 작은 네. 포인트. 전체 악세사리에서는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내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너무 크거나 반짝이는 것은 피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네. 그래 우리가 스카프를 열어들었을 때 색상으로는 아이보리, 연베이지, 연하늘, 얼굴을 살리는 색을 우리가 추천하고
1: 네.
0: 소재는 실크, 뭐 린넨, 부드럽고 광택이 과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0: 특히 스카프는 우리가 많기보다 하나, 두 개만 있어도 질감이 좋고 재질이 좋고 봤을 때 고급스러운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 스카프가 너무 산티나면 전체적인 옷이 아무리 고가여도 전체적인 흐름이 변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목에 한번 둘러 매듭을 하거나 어깨에 걸치기만 해도
1: 네.
0: 우리가 쉽게 패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검정 어두운 옷 위에 밝은 스카프 하나면 얼굴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악세사리는 브로치.
1: 네.
0: 예, 선택에서는 진주, 금속, 작은 꽃 모양, 작고 단정한 것, 예. 그리고 착용을 해줄 때 재킷, 뭐 왼쪽 가슴이거나 가디건에 뭐 스카프 고정하는 착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우리가 어깨가 넓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넓어서 고민이다 하면 조금 더 가슴선 어깨 그 사이에서 조금 더 밖으로 달아주고
1: 네.
0: 내가 좀 더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어깨가 뭐 표준 크기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어깨하고 목 사이에서 중간에 놓아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큐빅이 너무 많거나 그것은 네. 피해주면 좋고
1: 네.
0: 단순한 니트나 재킷 위에 품위를 더해주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얇고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노년 피부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이미지 관리의 기본이죠. 우리 노년 피부의 특징과 이에 맞춰 달라져야 할 스킨케어 원칙은 무엇인지요?
0: 네, 일단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약산성, 순한세안,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1: 네.
0: 얼굴을 문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얼굴을 러인분들을 보았을 때 조금 더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1: 네.
0: 예, 마찰을 심하게 하고 비비거나 이런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손하고 얼굴이 닫히는 이런 자수를 감안하는 것이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보습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보습 크림 아니면 우리가 보습 팩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 필수입니다.
1: 네.
0: 예, 흐린 날에도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30 이상을 바르는 것은 추천하고
1: 네.
0: 그리고 기능성 제품은 저자극으로부터
1: 네.
0: 비타민C 뭐 이런 기능성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각질 제거도 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 피부 장벽이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더 피부가 도톰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네. 한 번 각질 제거를 하고 피부가 민감하다는 분들은 우리가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생활 습관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실내 습도 유지 특히 우리 가을, 겨울 여기에서 실내 습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0: 중요하고 네. 물을 하루에 1500 정도 마셔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건강한 식단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정기적 피부 확인,
1: 네.
0: 뭐 금버섯이나 병변이 생기면 피부과 진료를 제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예. 그렇네요. 우리 전문가들은 노년 피부 관리를 위해 청결, 보습, 자외선 차단에 3단계를 권장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왜 이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한지요?
0: 네, 피부는 피지와 땀 분비가 줄고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성분도 감소해 스스로 수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1: 네.
0: 보습은 단순히 촉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름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자외선 손상은 평생 누적됩니다. 특히 노년 피부는 회복이 느려서 같은 양의 자외선에도 손상이 오래 남습니다.
1: 네.
0: 자외선 차단은 피부 장벽 손상을 예방하며 피부암 위험을 줄입니다. 그래서
1: 네.
0: 자외선 차단은 미용을 넘어서 건강관리입니다.
1: 네.
0: 여기에서 자외선 차단 관리거나 화장품을 사용하기 귀찮다 아니면 이런 제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특히 그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우리가 긴팔 면 소재를 입어주거나 모자를 쓰거나 우리가 양산을 사용하고 최대한 우리 자외선 차단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흰머리를 무조건 검게 염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흰머리가 품이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수영하면서 관리하는 방법과 우리 염색을 고집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자연스러운 흰머리는 오히려 품위와 지혜, 세련된 개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키려면 우리 평상시에 사용하는 샴푸,
1: 네.
0: 린스, 그리고 두피 관리 제품을 조금 더 본인한테 모발과 두피에 맞는 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만약에 우리가 염색을 해야 된다 할 때 아주 검정색, 새까만 염색은 피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지나치게 검은 염색은 얼굴의 주름과 그늘을 도드라지게 하고
1: 네.
0: 부자연스러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드러운 흑갈색, 그리고 어두운 브라운,
1: 네.
0: 예, 그다음 뭐 그레이, 예를 들어서 회색,
1: 네. 네,
0: 이런 색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
0: 우리 본인의 모발하고 가장 흡사한 색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균형, 색상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1: 네. 네, 이미지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적인 변화보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이라고 하던데요. 이 실제로 외모 관리를 시작한 노인분들이 더 활기차고 사회 활동도 늘었다고 말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인지요?
0: 예, 자신감은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는 습관에서 생깁니다.
1: 네.
0: 예, 오늘 한 가지, 내일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표정, 말투, 걸음걸이, 사회 활동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1: 네.
0: 예, 자신감을 키우는 작은 습관, 예를 들면 아침에 거울 인사를 하기,
1: 네.
0: 예, 세수 후 거울을 보고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난 나한테 고맙다는 한마디를 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1: 네.
0: 그리고 단정한 기본 정돈, 머리 빗기, 손톱 정리, 깨끗한 옷 한 벌 입기.
1: 네.
0: 예, 그리고 단정함이 우리가 아주 작은 행위이지만 자신감의 출발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얼굴을 살리는 색, 금정만 고집하지 말고
1: 네.
0: 아이보리, 연하늘.
1: 네.
0: 특히 우리가 흰색 뭐 이런 안전한 색상보다 우리가 뭐 연노랑 그리고 뭐 연분홍을 입었을 때
1: 네.
0: 예, 본인 얼굴 색이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루의 기분도 달라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바른 자세 1분,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당기고 배에 힘을 주고 1분
1: 네.
0: 서 있기.
1: 네.
0: 자세만 바뀌어도 표정과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예, 매일 1분만 견지를 하였을 때 우리가 한 달을 견지하였다고 하였을 때 네. 우리가 하루에 2분으로 이 습관을 고쳤을 때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네요. 1분도 우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0: 네.
1: 네, 이 진정한 노년 이미지 관리의 목표는 자신의 나이와 경험을 담아낸 품위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노인분들에게 이미지 관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며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이미지 관리가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예, 세월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예, 어렸을 때 이렇게 가질 수 없는 품위를 우리가 노년기에 가질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은퇴를 하였을 때 우리 예전에는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면 인생의 황금기를 우리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시간의 여유를 조금 더 잘 누릴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1: 네. 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이미지 관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노인분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얘기하고 싶습니까?
0: 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늦지 않았습니다입니다.
1: 네.
0: 네, 이미지 관리는 젊어 보이기 위한 꾸미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1: 네.
0: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1: 네. 네,
0: 예를 들면 세안 후 버스크림 바르기, 머리를 단정히 빗기, 얼굴을 살리는 스카프 하나 두르기.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은 액세서리 하나를 골라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분 걸기 이런 작은 습관이 자신감을 되살려줍니다. 예,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잔소리보다 칭찬을 뭐 대신을 결정해 주기보다 함께 골라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왜 이런 옷을 입었지라는 보다 오늘 참 좋아 보여요 한마디가 훨씬 큰 힘이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비싼 옷보다 편하고 단장한 한벌 그리고 우리 병원을 갔을 때 동행을 해주시고
1: 네.
0: 함께하는 외출이 어르신의 자존감을 살립니다.
1: 네.
0: 예, 이미지 관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아끼는 연습입니다.
1: 네.
0: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고 가족의 따뜻한 관심 하나가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더 활기차고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1: 네.
0: 예, 뭐 인정의 응원을 예를 들면 오늘 머리를 참 잘하셨네요.
1: 네.
0: 그 색상이 참 어울려요. 이런 말을 많이 예, 해주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필요한 응원은 잔소리보다 칭찬,
1: 네.
0: 대신 결정보다 함께 고르기, 결과보다 과정을 알아봐주기,
1: 네.
0: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예, 이런 것을 예, 우리가 공유하고 싶습니다.
1: 네. 예. 그렇네요. 네. 오늘 GF의 국제 이미지 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을 모시고 러넨의 이미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인생의 사계절 중 가을은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라 무르익은 향기를 선사합니다. 나이 듦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이 러넨에는 젊음이 주는 활력을 넘어 경험과 지혜가 만드는 깊이와 품위가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는 지금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노인분들의 가을이 가장 깊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물들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위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보신환입니다. 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화근뇌보신환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큰 공장에서 만든 다장자 빈팔입니다. 이런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이 특징입니다.